3월 16일에 은하계 형성, 9월 2일에 태양계 형성, 9월 6일에 지구의 탄생, 11월 9일에 첫 번째 복잡한 세포 등장, 12월 17일에 최초의 어류 출현, 12월 25일에 공룡 출현, 12월 30일에 공룡 멸종, 그리고 12월 31일 23시 47분 56초경에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볼 때 호모 사피엔스는 12월 31일이 마감되기 12분 전에 태어나서 나머지 12분 동안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고요.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무렵에 500년 전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너무도 늦은 시기에 이 우주에 등장한 우리 인간이 지금 마치 우주의 주인공인 양 살고 있는데요. 오늘 환경의 날, 우주의 막내로 뒤늦게 나온 미미한 인간이 자연 환경을 온통 휘젓고 있는 즈음, 그래도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평범한 진리를 마주해 봅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병우의 노래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제시한 우주 달력 코스믹 캘린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악의 날로 지정된 날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1972년에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이날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전제에 합의한 건데요. 사실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우주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이기도 하죠. 지구 밖으로 조금 나아가면 우주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이 우주를 떠돌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칼 세이건이 만든 우주 달력을 보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연말에 해당하는 12월 31일 23시 47분 56초경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12월 31일 23시 59분 47초에 등장했고요. 우리 종묘제례학이나 가곡 영산회상과 같은 우리 전통음악이 만들어진 시간을 본다면 아마도 12월 31일 23시 59분 58초 무렵이 아닌가 합니다.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를 압축해서 1년짜리 달력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우리 지구 그리고 지구에 사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좌표와 존재는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에 아주 뒤늦게 출현해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한편 온 우주의 환경을 휘저어놓고 있죠. 오늘이 국악의 날이기도 하지만 세계 환경의 날이라서 우리 인류의 좌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취타 계주 골랐는데요. 오늘은 이 음악을 피리와 아쟁 두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을 이어 연주합니다.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날에 행진용 음악으로 연주됐던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취타 계주 들으셨는데요. 취타에 이어서 연결가락을 연주하고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에 원래 아쟁이 편성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피리와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편성의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일찌감치 문자 주셨어요. 마들은 말들이 뛰놀던 들판이고 보들은 신라시대에 만든 보에서 물을 끌어다 쓴 들판이라고 합니다. 맞다실과 지초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들제는 노원구에 있고 보들마을은 분당구에 있습니다. 지초실과 맞다실은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에 있습니다. 산책지기님은 지금 상암에 있죠. 그런데 모두 한자리에 있는 것만 같아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우리 출석 반장님께서 보뜨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닉네임도 두루두루 살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가족처럼 한자리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듯 정겨워서 더욱 좋습니다. 도령님께서 국악의 날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 메시지와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청해주신 음악은 전통음악이 아니라서 저희가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혜성님께서 국악방송 25주년 축하합니다 하고 국악의 날 축하와 함께 우리 국악방송 개국 25주년도 잊지 않고 축하해 주시네요. 그리고 여러 신청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신청곡을 동시에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중에서 후반부에 남원산성을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라서 이날 의미 있는 음악, 여밀락 계열의 음악 중에서 한 곡 이번에 듣겠습니다.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제정된 건 세종실록에 여밀락이 처음 기록된 날이 바로 6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록에는 음력으로 기록된 거라서 양력으로 전환하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난해부터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제정이 돼서 오늘 우리 송지원의 국악산책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이번에 여밀락 계열의 음악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밀락 계열의 음악 중에 가장 늦게 만들어진 곡, 여밀락 령을 풀어서 연주한다는 의미에서 해령이란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는 음악입니다. 조선 마렵 무렵에 형성이 돼서 20세기 전반기에 악보로 기록된 음악이죠. 해령, 암영으로 서일화 지곡 듣겠습니다.

여밀라 계열의 음악 중에 가장 늦게 만들어진 곡이죠. 해령, 암영으로 서일화 지곡 일부 듣고 오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산책지기님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 밤꽃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어요. 밤꽃 핀 산 사이길로 아침 출근, 숲향 밤꽃 향기가 기분을 좋게 합니다. 밤꽃이 지면 장마가 옵니다. 전에 어르신들 농사 지을 때도 철새나 자연 식물을 보고 농사를 지으셨죠. 부탄의 농부도 흙 두루미가 날아오면 감자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정보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아, 숲길이 그렇게 출근길이시라니 참 부럽습니다. 또 윤슬리님께서 국악의 날이라니 의미 있는 날이네요. 더불어 국악방송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여밀락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음력 6월 5일이라서 지정된 날임을 처음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이 국악의 날이라서 저희가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도 그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루 고맙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반주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순조대에 만들어진 춘행무 반주음악입니다. 춘행무의 정식 명칭은 춘행전이죠. 이 봄에 꾀꼬리가 쥐적인다 해서 쥐적일 전자를 써서 춘행전이 정식 명칭이고요. 춘행무 혹은 춘행전무라는 이름으로도 통용됩니다. 효명세자가 이 춤에서 노래되는 창사를 직접 지었지요. 춤 역시 새로 제작됐고요. 1828년에 이 땅에서 초연됐습니다. 춘행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혼자 추는 동무입니다. 초연이 1828년 순조 28년 6월 1일 바로 이 즈음이네요. 물론 음력이지만 효명세자가 창덕궁의 연경당에서 자신의 어머니 순원왕후의 보령 40세를 축하하는 의미로 연향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그때에 이 춘행전이 추어졌습니다. 연경당 가보셨겠지만 규모가 그리 크진 않죠. 그런 아담한 장소에서는 여러 인원이 나와서 추는 춤보다는 춘행전처럼 혼자 아담한 규모로 추는 춤이 제격인데요. 화문석 독자리가 무대가 되고요. 그 위에서 꾀꼬리 빛깔의 노란 앵삼을 입고 춤을 춥니다. 봄날의 꾀꼬리처럼 우아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춤, 춘행무. 오늘은 춤은 볼 수 없지만 그 반주음악 이번에 듣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춘행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혜성님께서 새싹문자 보내주셨어요. 국악의 날 축하. 오늘 제주에서 제주풍류회 두모악이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저녁 7시에 여밀락을 연주해요. 집박은 송인길 선생님이십니다. 제주도민과 제주에 계신 분들의 관심 바래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 두모악이 제주도 사람, 제주도 한라산 이 뜻도 갖고 있지 않나요? 연주팀 이름이기도 하군요. 이 송인길님의 음악도 저희가 가끔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밀락 연주 집박을 맡으셨네요. 제주도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7시라고 하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었어서 못 가지만 마음으로라도 축하드립니다. 또 윤슬님께서 국악산책을 들으면 공부가 됩니다.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는 민속극장 풍류에서 지인이 연주에 참여하는 가야금 공연이 있어 보러 가는데 설레고 기대가 많이 돼요. 연불 타령 군악과 가야금 산조입니다. 박수와 응원 보내드리고 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음악이 최고죠. 오늘이 국악의 날이라서 여기저기 공연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공연장을 반드시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계획 없으신 분이라면 공연 하나 골라서 관람하는 계획을 좀 늦었지만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출석했어요. 여사님 지시로 아침 6시부터 매실 다듬고 있어요. 아이고, 애 많이 쓰시네요. 꼭지 따고 씨 바르고. 동네 동생은 메밀순 가져왔네요. 나물 무쳐 먹으면 맛있대요 하셨습니다. 아, 매실청. 아, 부럽습니다. 문자 사연만으로도 무언가 풍성해지는 기분이라서 기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의 향기, 국악의 날과 여밀락,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지난해부터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제정이 돼서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국악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악의 날이 6월 5일로 제정된 건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의 여밀락이란 음악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이 6월 5일이란 것에 의미를 두어서 국민과 함께 즐긴다는 뜻을 넓혀서 생각하며 기려서 제정했습니다. 물론 실록에는 음력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날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447년 양력 7월 17일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세종실록 1447년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기사에 여밀락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 의정부에서 예조의 공문에 의거해서 세종에게 아뢰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세종이 용비어천가를 짓도록 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악을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은지 하는 내용을 아뢰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 실록 기사를 통해 읽어볼게요. 읽기 전에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야겠죠.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가장 먼저 한글로 간행이 됐는데요. 1445년 세종 27년에 정인지, 권제, 안지 등이 왕명을 받아서 태조의 조상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조선을 건국한 태조 그리고 태종까지 6대 사적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노래입니다. 1447년 세종 29년에 전체 125장 10권 5책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간행이 됐습니다. 조종이 덕을 깊이 오래도록 쌓은 것과 나라를 세운 어려움을 후세 왕이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에서 글을 짓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이를 궁중 판목의 색이라 명했고요. 조회와 재향의 악가로 삼도록 하면서 이를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를 노랫말로 삼아서 치화평, 쉬풍형, 여밀락 등의 음악을 지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그냥 문학 텍스트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음악의 노랫말로 쓰이도록 만든 거란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로 제정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여밀락이란 이름이 1447년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기사에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 날짜에 세종실록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세종실록 기사를 읽어볼게요. 이제 용비어천가를 내리신 것은 조종의 융성한 덕과 거룩한 공을 노래하고 읊게 하기 위해 지으신 것이오니 마땅히 상하에 통용해서 칭송하고 찬양하는 뜻을 극진히 해야 할 것이옵고 종묘에서 쓰는 데만 그치게 함은 불가하오니 여밀락, 치화평, 쉬풍형 등의 음악을 공사간의 연향에 모두 통용하도록 허락하시되 조참과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는 날 궁궐 밖을 나가실 때는 여밀락만을 조참하는 날 환궁하실 때와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거나 조칙을 맞으러 행사하실 때에는 여밀락령으로 하되 모두 황종궁을 쓰게 하시고 계조당에 조참하는 날 자리에 오르실 때에는 여밀락만을 궁궐 안으로 돌아오실 때는 여밀락령을 모두 고선궁을 쓰도록 하는 것을 일정한 제도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임금이 용비어천가를 관현에 올려 느리고 빠름을 조절하여 치화평, 취풍형, 여밀락 등 음악을 제작함에 모두 악보가 있으니 치화평의 악보는 5권이고 취풍형과 여밀락의 악보는 각각 2권씩이었다. 1447년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기사에 보이는 여밀락 관련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세종실록에 보이듯이 용벼천가를 노랫말로 해서 만든 여밀락 등의 음악을 공사관의 연향에 모두 쓰도록 허락하라는 것, 또 왕이 궁궐을 밖을 나가실 때는 여밀락만을 연주하고 환궁할 때에는 여밀락령을 연주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난해 6월 5일에 바로 이날에 세종실록 1447년 세종 29년 6월 5일 여밀락이 기록된 이 날짜를 국악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고요. 올해로 국악의 날이 2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악의 날이 여밀락과 관련돼서 지정된 거라서 이번에 여밀락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밀락 중에서 세종대에 제정된 여밀락의 모습을 가장 충실히 담고 있는 음악, 세종실록 악보에 기록된 여밀락과 가장 유사한 음악인 여밀락만을 정롱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밀락 만 들으셨는데요. 정로학회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제정이 됐고 바로 오늘이 제2회 국악의 날이라서 어떻게 오늘이 국악의 날이 됐는지를 국악의 날과 여밀락이란 제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실록에 여밀락이 기록돼 있는 날로 국악의 날을 정했기 때문에 실제 세종실록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해드렸습니다. 여밀락이란 말은 맹자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 하는 그 뜻으로 그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날을 국악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가 제2악 여밀락만 들으셨는데요. 정로학회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는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가 주목됩니다. 세종대로에서 시민 참여형의 거리 축제가 펼쳐져서 장관을 이룰 여러 행사가 벌어지죠. 오늘 행사 중에는 800여 명이 참여해서 길놀이를 펼치는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가 주목됩니다. 세종대로에서 시민 참여형의 거리 축제가 펼쳐져서 장관을 이룰 듯합니다. 그 외에도 국악의 날을 즈음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행사가 벌어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그 행사에 맞추어서 나들이 나서셔도 좋을 듯합니다. 당장 오늘이 아니라 해도 국악 주간 동안 여러 음악회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의미 있는 국악의 날, 국악 주간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윤혜성님께서 국악방송 초창기 때부터 청취한 사람 중 한 사람이고 일반인으로는 드물 것 같은데 어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국악방송이 개국하던 2001년부터 이 방송을 쭉 들어오신 분이군요. 귀한 청취자 맞습니다. 윤혜성 님이 항상 한꺼번에 여러 곡을 청해 주셔서 저희가 그 모든 음악을 동시에 들려드리지 못하고요. 날짜를 나누어서 안배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해 주신 여러 곡 중에서 남도민요, 남원산성 이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집 큰애기 시집을 가는디 속 없는 노총각 생병 났다더라 이런 내용도 들을 수 있었고요. 사랑 거짓말, 님날 사랑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였다는 것, 그 또한 거짓말. 이것도 익숙하시죠? 우리 가곡에서도 사랑 거짓말이 이 노래 불리는 노랫말하고 같은 내용 나오는 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혜성님의 신청 음악으로 남도민요 남원산성 들으셨는데요.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남원산성이란 제목은 노랫말 첫 부분에 남원산성에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 음악이 더 단단해지고 더 뿌리 깊이 누리도록 기원하는 의미로 이번에 비나리 듣겠습니다.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죽당 생길즉 북태민한 범년자세 화연풍 돌아들고 이시에 한양등국세 삼덕성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둘러대고 얼지고 대고

헐제 왕신이 청룡되고 동구대 만리의 고로다. 중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에 비쳐 동작강 수구마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부궁이다. 원난구묘자유 자유로운 사바세계 남선은 부조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서울하고 특별시요. 공간사랑 오늘 오신 여기 오신 여러 손님 몽중살 없을 소냐 몽중살을 풀고 가.

쌀 부모 돌아 몽상 쌀 봉상 입어 거상 쌀 거상 벗어 달생이요 장인 삼촌 복채 쌀이라 동네 방네 부단 쌀 이웃지간 외설설 도정난대는 식물쌀 흙을 다르니 토살이요 돌 달아 석살이라 삼나무는 묵새쌀 죽은 나무 동토쌀 산에 올라 산신쌀 들로 내려 들롱쌀이요 물로 내려 소용왕쌀이라

안방상 간접어들어 이벽저벽 벽파살 내외지간 공방살 내긴 한데 삼신살 화대 밑에 동마살 거리거리는 선앙살 관경창 받던 선앙을 무지개 빨로 휘었다가 금일보사대를 바쳐 원강천리로 소멸하니 문하로신 여러 손님 만사가 되기리오 백사가 여의이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 성취 발언

같은 회원연은 꿈결 잠시 보냈건 신년 새해를 잡아들여 1년도에 없을 소냐 1년도 액을 풀고 가자 정 7월이 8월이요 3, 9월은 4, 세월 5동이 6숙달 1년은 12달 반년은 10숙달 300은 예순달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이요 하루는 다 12시 주야는 24시 시시 때때 드는 액을 달거리로

2월에 드는애건 3월에 삼진날 연자 조리로 막아내고 3월에 드는애건 갑인 4월 초파일날 석가열의 부처님의 관동불로 막아내고 4월에 드는애 5월에 단오명절 부부의 홍상비엔들이 오락가락에 추천하던 그네줄로 다 막아내고 5월에 드는애건 6월에 유도일이오 내성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애건 7월에 칠성다리라 켜놓은 쟁여 상봉일 오작교 다리에 놓던 까치보리로 막아내고

송편만 예비자 이웃 집으로 나누어주던 쟁반 꼽으로 막아내고 파루어란다드는 내 9월에 9일날 국화농주를 많이 빚어 이웃 새님 모셔다가 사당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네 10월에 상다리요 초코전날 가지에 이어서 구사시루루 막아내고 10월에 드는네 끝 동짓달 동짓날 동지팥죽 정의수와 금상에는 부인 마마 양손에 푹 퍼들고 중문대문 드나들며 이리저리로 견태래니 오는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팥죽 뒤집어 쓰고 애 뜨겁다.

맥주 한 장에 들들 마려 막걸리 한 잔 위진처 원강의 소멸하니 운하로 오신 여러 손님 만사가 내길이요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

구간 명절은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분전 축원 고사독담 지성장사로요 어쩐데라 나무대가중 나무대통중 이런 희조런의 홀째라도 여기 오신 여러가중 여러분들 댁 드시거든

판에 그 음쟁판이요. 순금쟁반에다가 진주를 굴린 듯이 오륙나무 상상가지에 봉황같이 두 점 찌르러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성명 삼자로 저 오달마

남자가 되면 순심없이 극락가오 주야장 추노시던 입을 놓지 말고 후염 부르라오 금불 말씀 따로 없어 착한 맘도 염부려 어진 맘도 염불이오 선한 맘도 염불인데 염불하면은 불법이라 중이라 하면 유순인데 온날 세상 밖으로 탄생탄만 인간 일신 탄생할 때 한두 살을 저를 몰라 그 부모님은 그 자손을 길러시느라 어떤 공력이 들으셨나 다른 자리는 골라의 길을 잇고 친자리는 어머님이 누웁시며 음식이라도 맛을 보아 탓대단 건 애기를 먹이고 소태같이 쓰디쓴 건 불쌍하신 어머님이 사시평생에 참수시고 풍지서 딸 서란풍에는 그 아기가 추울 세라 저 입을 끌어 이리 덮고 이 끝 끌어 또 덮으며 갈채 발채 덮어주고 오뉴월이라 단열밤에 무기빈대 문다하고 단잠을 못 이루시고 다 떨어진 새살 부채로 허리두둥 시리 날 열을 주시리 그 아기가 잠을 자면은 마음을 놓고 잠을 깨면은 윈팔비어 윈전 물리며 궁둥이를 두드리며 사랑에 겨워 하시는 말

청산의 보배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은을 준들 너를 사랴 지면은 깨질 소냐 불면은 나를 쏘냐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님 전 효자동아 네가 점점 찾아가던

못하단다. 그 자손이 점점 자라 부모님은 공 갚으려고 동계월이면 서구월 머리를 깎아 긴 머리를 신날 거고 자른 머리는 신총박아 적은 머리를 바닥을 절고 이를 빼어 징을 박아 그 신을 부모님 전 바치시며 이 신이 다 떨어지도록 아버님 어머님은 공을 못

명이 짧아도 못 사느니 명만 길어도 복이 없이 못 사는 일. 짧은 명은 이소주고 긴 명은 다 사려다머 만복은 받았지만 만구액살 예처줄제 삼재풀이면 관제귀설 우한질병 잡게 잡신 일책설회

비나리 들으셨습니다. 이광수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는데요. 1983년 8월 12일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있었던 사물놀이 창작 무대 공연 실황 자료였습니다. 오늘 소리를 하신 이광수, 이분은 1978년 공간사랑에서 김용배, 김덕수, 최종실과 함께 사물놀이 창시자의 하나로 무대에 오른 이후 사물놀이 공연을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공연 무대 또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선고사와 뒷연불로 이루어진 비나리 들으셨습니다. 비나리는 무언가를 빈다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창세 내력과 살풀이 액풀이 고사덕담 축원의 내용 담았고요. 뒷연불은 후고사이기도 한데요. 상봉길경, 문전축원, 부모은공, 만고복덕, 액살소멸 등 여러 내용 들을 수 있었죠. 이렇게 듣는 가운데 축원이 갑니다, 덕담이 갑니다 할 때 왠지 복을 받는 듯해서 기분 좋아지죠. 이광수 명의는 2011년에 이광수 완창 비나리란 이름으로 비나리 완창 음반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의 비나리를 더 길게 듣고 싶으신 분은 그 음반 들어보시면 비나리 전곡 감상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시간에도 이광수 완창 비나리 전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기 민요 듣겠는데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어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울 밑에 벽오동 심어 봉황을 보렸더니 봉황은 제 아니오고 날아드느니 오작이로다. 동자야 저 오작 쫓아라 봉황이 안께. 정성껏 벽오동을 심었는데 귀한 손이 아니고 엉뚱한 객이 왔네요. 그런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노랫가락 중에 나온 노랫말이었고요. 청춘가 그리고 창부타령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춘희의 소리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뒷모습보다는 앞모습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가끔은 뒷모습을 바라보는 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뒷모습에서는 그 지나온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걷다 가끔 뒤를 돌아보는 일도 뒷모습을 보는 일과 유사하겠죠. 오늘 국악의 날에 앞으로 펼쳐나아갈 길과 함께 우리 음악이 걸어온 길, 그 뒷모습을 지나온 길을

함께 바라보면 좋겠고요. 또 오늘이 환경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환경의 날에 우리 인류가 지나온 길, 그 뒷모습도 함께 바라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까운 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은 새 노래 나오면 바로 차트 1위 찍고 다 따라 부르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대박난 노래가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지요.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3: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2: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수다를 떨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0: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전통 음악에도 서양적인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세계의 음악 문화는 결국 균일화되어 모두 흡사하게 된다. 세계화 시대일수록 각 민족 고유의 독창적인 음악을 창조하려는 운동이 필요하다. 고 황병기 명인의 이야기입니다. 국악이 특별한 건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문화를 가장 우리다운 소리로 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박세연의 가야금 연주 하늘에 대하여 2악장 당신의 환상 태양은 정원을 천연색으로 바꾸다 였습니다. 아, 가야금 연주가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움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6월 5일 국악의 날입니다. 세종대왕이 작곡한 음악 여민락이 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을 기념해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여민락은 백성이 함께 즐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즐겼기 때문에 국악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소중한 우리 소리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국악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자,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황혜리의 소리, 꽃타령.

황예리의 꽃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꽃사시오라고 계속 외치니까 오늘은 진짜 꽃 한 송이를 사서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2408번 쓰시는 분은 오늘 오프닝처럼 퓨전도 좋지만 뭐든 그 원점을 잊지 않아야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공감에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드릴게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유산채널의 콘텐츠가 세계적인 영상 시상식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텔리 어워즈는 1979년 시작된 국제 시상식으로 방송과 다큐멘터리, 디지털 영상과 브랜디드 콘텐츠 등 영상 콘텐츠 전반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문화유산 채널은 이 중에서도 문화 라이프스타일 캠페인 부문에서 한국 재연결, 리커넥티드 코리아라는 영상 시리즈로 상을 받았어요. 한국 재연결은 한국인의 의식주 속에 담긴 국가유산의 가치를 해외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1편에서는 천연염색의 친환경성을, 2편에서는 전통 해조류 채취 문화가 지닌 지속 가능성을, 3편에서는 한옥의 통풍과 단열 구조에 담긴 생태 건축의 지혜를 조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지난해 디스커버리 채널과 CNN 아시아 지역 등을 통해 방영되면서 해외 시청자들과 만났고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국가유산에 담긴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 등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유산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서 국가유산 채널을 검색하시면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다양한 영상을 만날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공연 예술의 신명을 만날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전통 연희 축제 뛸판, 놀판, 살판이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까지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연희는 펼쳐 보이는 놀이라는 뜻으로 풍물, 농악, 탈춤, 줄다리기, 사자춤, 제담 등을 두루 읽었는데요. 마을 잔치나 명절에 함께 어우러져 즐기던 모든 전통 공연 예술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0: 이번 축제에는 청소년과 청년, 또 원로 연희자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출연진이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밀양 백중놀이, 동네 합춤, 천안 방축골 농악, 봉산탈춤, 또 호남 여성 농악 등 전국 각지의 전통 연희부터 밴드 사운드를 결합하고 판소리를 새롭게 해석한 현대적 감각의 창작 연희까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다양한 놀이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포구락놀이, 국궁활쏘기, 한지탈 만들기, 대나무 물총놀이 같은 전통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2026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는 전석 무료 야외 공연으로 서울숲을 찾은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와 공연 시간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단오제가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강릉 남대천 단오장에서 열립니다. 강릉단오제는 구판에서 한을 풀고 창포물로 액을 풀고 난장에서 이야기를 풀면서 어우러지는 연대의 축제입니다. 음력 4월 5일에 신주빗기로 시작해서 국사 성왕신과 국사 여성왕신을 맞이하는 영신제를 거쳐서 강릉시내 일대를 중심으로 단오 행사가 열리는데요. 며칠에 걸쳐 문굿, 부정굿, 성주굿, 추권굿 등을 한 뒤에 신을 원래 계셨던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의 주제는 풀린이 단오다입니다. 재래와 굿, 민속놀이와 난장을 포함해 전통문화의 정수를 담은 7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강릉 단오굿과 남해안 별신굿이 함께하는 특별 공연, 또 호남 지역의 진도 씻김굿 공연도 마련이 돼서 각 지역의 전통굿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포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오 창포물 대전도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물총놀이와 박터트리기를 통해서 애군을 씻고 건강을 기원하는 역동적인 참여형 행사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전주 세계소리축제 교류 공연, 또 클래식, 재즈, 컨템포러리, 국악을 넘나드는 공연과 다양한 연희판이 마련이 되는데요. 강릉 단오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행사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심청꽃을 하는데 상춘하루

0: 행여나 배고파 할까 신봉사 어린아이 받드듯이 공양하네.
1: 빈순의 무가 강릉 단오굿 중에 심청굿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국가유산 채널 콘텐츠의 텔리 어워즈 은상 수상 소식과 대한민국 전통 연희축제 소식 그리고 강릉 단오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월 5일은 국악의 날 그리고 6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국악 주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국악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전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살펴보시고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우리 음악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79번 쓰시는 분, 국악의 날 2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악이 번창하여서 세계로 퍼져나가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 축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6695번 쓰시는 분은 역시 국악의 날 축하드립니다. 선선한 6월 초순이 참 반갑습니다. 구름 속에서 드러나는 파란 하늘도 예쁘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어제 좀 비바람이 불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그래서 그런지 더 맑은 그런 날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갈게요. 뮤직그룹 세움의 연주입니다. 양양.

0: 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국악의 날이에요.
1: 네.
0: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네. 게 하나 있는데 국악방송 코너 그래도 꽤 오래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앞뒤로 이렇게 국악 들으실 기회도 많으셨을 텐데
1: 네.
0: 좀 기억에 남는 곡이랄지 아니면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달지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1: 제가 국악에 대한 지식이나 소양이 일천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국악하면 이제 저는 영화로 생각을 하니까 영화 서편제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물론 네. 굉장히 좋은 영화긴 하지만 근데 이 코너를 함께 하면서 제가 PD님한테 자주 물어보거든요.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막 네. 이런 적도 많고 기본적으로는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국악이라는 어떤 판소리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이 장르가 굉장히 유연한 장르구나.
0: 맞아요. 네.
1: 다른 장르들과 협업도 하고 뭐 연주곡도 있고 이 안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감성을 나타내는 곡들을 많이 들으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0: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쳐냈구나. 이렇게 국악을 몰랐구나 하면서 매번 이제 제가 이제 음악 틀어드릴 때 저도 역시 막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음악에 심취해 있답니다. 자, 오늘 국악의 날 기념해서 한국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영화 두 편 골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영화 어떤 영화일까요?
1: 네, 첫 번째 영화는 왕자가 된 소녀들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2012년에 개봉했고요. 여성 국극의 세계와 거기에서 이제 활동했던 배우와 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0: 네.
1: 1950년대에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대중 매체라고 한다면 여성 국극이라고 해요.
0: 네.
1: 뭐 선화공주, 자명고, 뭐 무용탑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야기나 설화를 다뤘고요. 무대에 올리는데 특징이 여성들만 할 수 있어요.
0: 여성 국극은 네, 모든 여성, 출연자가
1: 네, 네. 모든 출연자가 여성이 공주도 여성이 하고 왕자도 여성이 하고
0: 네.
1: 이 와중에 이 남장 배우들을 쫓아다니는 팬덤이 생깁니다.
0: 와,
1: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다녔다고 해요.
0: 네, 네.
1: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팬덤이라고
0: 그러네요.
1: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네.
1: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여성 국극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지금 현재는 여성 국극의 배우들이나 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0: 네. 아까 개봉 시기를 2012년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1: 네.
0: 정말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1: 네.
0: 이 작품을 골라오신 이유?
1: 네.
0: 네.
1: 일단 개봉한 지는 좀 됐지만 작년에 한 차례 좀 재개봉하기도 했어요. 그 드라마 정년이가
0: 네,
1: 인기를 얻었는데
0: 맞아요.
1: 거기에서 국극이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재개봉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최근 영화라고 저는 느꼈고
0: 네.
1: 또 다른 이유는 이 영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읽힐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국악의 날이라서 국악만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시네토크의 격에 맞지 않으니 국악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 골라왔고요.
0: 네, 네.
1: 여기서는 국극이라는 이 우리 전통 예술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이 국극의 주역이 되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놓으면 여성사적인 관점에서도
0: 그러네요.
1: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골라왔습니다.
0: 네. 그런데 우리가 뭐 국악 그리고 판소리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익숙하게 들어는 봐왔지만
1: 네.
0: 국극, 여성 국극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장르로 봐야 될까요?
1: 네. 아마 드라마 정년이를 보신 분들은 어떤 장르일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 원작 웹툰을 집필한 서희 작가가
0: 네.
1: 여성 국극 세계를 구상하면서 자료를 찾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작품이 이 영화이기도 한데요.
0: 네.
1: 이 여성 국극은 일단은 판소리에서 출발을 해요.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0: 한국에서 비롯된 연극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성의 역할이 아무래도 이제 50년대면 전쟁 끝나고 모두가 살기 힘들고 또 보수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1: 그렇죠.
0: 예술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1: 네.
0: 근데 여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성들이 보러 갈수 있었던 어떤 문화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기도 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뭐 우리나라 전통 설화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로미오와 줄리엣, 뭐 다양한 장르,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연극으로 꾸며서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액션도 있거든요.
1: 네.
0: 굉장히 다채로운 재미들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1: 네.
0: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영화와 TV가 등장을 하면서 급격히 쇠퇴하게 됐습니다.
1: 아, 너무 아쉽네요. 1950년대에 거의 여성 국극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10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됐었던 거네요.
0: 최고의 전성기. 어떤 다른 문화 예술보다도 대중적인 인기를 높게 누렸는데 이제 TV와 영화가 등장했고 또 무엇보다 내부적인 한계도 있었어요. 이제 이 남장 배우로 이름을 알린 초대형 스타가 임춘행 선생님인데 이한 명의 스타에게 좀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했고 또 워낙 이 국극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자기 복제라든지 아니면 너무 난립하면서 작품 전체적인 질을 좀 담보할 수 없게 된 측면도 있어요. 여기에 또 이제 전통 예술로 취급받지 못하고 통속 예술 취급받으면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부당한 비판도 받으면서 점점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죠.
1: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당시에 50년대에 여성 국극으로 활동하신 팀이 12개 이상이나 되었다는 건
0: 맞아요.
1: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0: 이 처음에 그렇게 많은 단체로 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멋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팬들이 이제 나도 하고 싶다.
1: 아, 스스로.
0: 나도 저 단체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또 내가 단장이 되어야지. 그래서 심지어 어느 팬은 본인이 이제 장사를 해서 모은 돈 2억을 가지고 다 여성 국극단을 만들어서 단장이 되고 그분을 표현으로 의하면 내가 팬이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서 했고 돈 2억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1: 아, 진짜 영화
0: 하시더라고요.
1: 같네요.
0: 그만큼 열기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러니까 50년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진짜 살기 어려운 때 여성들만의 어떻게 보면 독특한 문화 공동체였다. 여성
0: 그쵸.
1: 국극은. 그리고 이 여성 국극을 감상하는 그 공간은 진짜 약간 여성들에게는 해방의 공간일 수도
0: 맞아요.
1: 있었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남장 역까지 하니까 당시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다뤄도 돼? 뭐 예를 들면 약간의 그 뭐랄까 성 정체성에 대한 이슈로 보이기도 했잖아요. 이게 현대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0: 오히려 과거의

0: 배워야지. 그래서 심지어 어느 팬은 본인이 이제 장사를 해서 모은 돈 2억을 가지고 다 여성 국극단을 만들어서 단장이 되고, 그분을 표현으로 이해하면 내가 팬이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서 했고 돈 2억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1: 아, 진짜 영화
0: 하시더라고요.
1: 같네요.
0: 그만큼 열기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러니까 50년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진짜
0: 네.
1: 살기 어려운 때 여성들만의 어떻게 보면 독특한 문화 공동체였다. 여성
0: 그쵸.
1: 국극은.
0: 네.
1: 그리고 이 여성 국극을 감상하는 그 공간은 진짜 약간 여성들에게는 해방의 공간일 수도
0: 맞아요.
1: 있었을
0: 네.
1: 그런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남장 역까지 하니까
0: 네.
1: 당시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다뤄도 돼? 뭐 예를
0: 네.
1: 들면 약간의 그 뭐랄까 성 정체성에 대한 이슈로 보이기도 했잖아요. 이게
0: 네.
1: 현대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0: 네. 오히려 과거이기 때문에, 아, 여자들끼리 하는 건 괜찮지. 이런,
1: 아, 그랬을 수도.
0: 오히려 너무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공동체를 여성들이 형성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먹고 자고, 숙식도 해결하고, 뭐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학교 가야 되는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이 문화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의 좀 일종의 해방감도 느끼고, 여성으로서 하지 못했던, 그동안에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고, 이런 주어져 있던 역할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팬으로 시작했을지언정 이 공동체에 한번 소속되고 나서는 느끼는 그 소속감과 자유는 어마어마했던 거죠.
1: 아, 우리 언니들 멋지네요. 여성
0: 네.
1: 국극 언니들 멋지네요. 자,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왕자가 된 소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현재 여성 국극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때 국극으로 이름을 날렸던 정말 유명했던 배우들이 주인공인데 그러면 이제 과거를 좀 회상하는 시인으로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0: 네, 지금 현재도 이분들이 이 영화 속에서 2012년도인데 나이가 막 70세, 80세 되세요. 젊으신 분들이 60대인데 이분들이 여전히 국극을
1: 아,
0: 하세요.
1: 와.
0: 후배를 양성하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연도 하시고 또 이전처럼 전국을 돌면서 또 순회 공연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에게 국극은 현재 진행형이고 또 무엇보다 과거의 비중이 높긴 하죠. 과거에 너무 어마어마한 그 인기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는 과거 자료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뭐 포스터라든지 또 80년대에 있었던 남겨뒀던 공연 영상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영화는 현재가 지금 중요해요. 이분들이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더 이상 국극을 할수 없었던 시기에는 그냥 살림만 하고 애만 키우면서 보냈던 시기가 분명히 있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국극 그 분장을 하실 때 여전히 나는 배우고 여전히 나는 왕자고 내가 장군이다. 무대를 호령했던 그 에너지가 여전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그분들에게 국극을 했던 그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로 강렬하고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현재 이분들을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응원합니다, 언니들. 근데 아까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여성 국극 팬들의
0: 네.
1: 열정이 뭐 당시에 어마어마했다면서요.
0: 여기에는 또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팬들도 등장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인기를 증언해 주시는데 영화 시작할 때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요새 오빠 부대는 될게 아니야. 그땐 전부 혈서야. 팬레터를 다 혈서로 쓰고 이제 찾아가서 나와야 이제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떠나겠다. 막
1: 어머, 어머.
0: 자살 소동도 비일비재했고 재밌는 것은 지금의 이제 아이돌 팬덤에서 일어나고 있는 팬 서비스 문화가 이미 그때 다
1: 아, 진짜요?
0: 됐더라고요. 지금같이 이제 팬사인회를 하면 아이돌들이 이제 팬들이 가져온 어떤 컨셉 소품들을 가지고 이제 뭐 웨딩드레스 컨셉이라든지 막 무사 컨셉이라든지 다양한 사진들을 찍는데 요때도 그런 게
1: 아,
0: 있었더라고요.
1: 그래요?
0: 워낙 그 인기 있는 남장 배우한테는 본인이 이제 예식장을 섭외를 해서 팬이 그 드레스를 입고 가상 결혼식 컨셉
1: 어머머.
0: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어떡해요?
0: 팬들이 가서 한 번만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또 스타로서 너그러이 이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또
1: 재밌네요.
0: 네, 결혼할 때 남편한테 나는 이런 언니들을 좋아하는데 그거 이해 못하면 결혼 못한다고 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팬들도 정말 대단한 열정이

0: 하시더라고요.
1: 아, 진짜 아니 이게 요즘에도 사실 이제 워킹맘으로 사는 여성들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곤 하잖아요. 시간도
0: 그렇죠.
1: 부족하고. 근데 이제 결혼을 만약에 굳굳 하시던 분들이 결혼하게 되시면 일을
0: 네.
1: 그만 두게 되었겠죠?
0: 그렇죠.
1: 예.
0: 네.
1: 어떻게 그 50년대에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0: 일단 결혼하고 나면 이제 국국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도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또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는 때가 오면은 더 이상 이제 못하고
1: 그렇죠.
0: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도 여전히 또 활동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뭐 둘째 딸을 임신하고 이제 8개월째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도
1: 네.
0: 로미오의 역할을 맡아서 칼싸움을 막 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보면은 아, 이분 떠나신 거죠.
1: 네.
0: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돌아와서 판소리를 이제 공부해서 이제 무형문화재가 되셨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분이 적벽과 한 대목을 이제 부르는 씬이 있어요. 근데
1: 네.
0: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탁 멋있게 가스 쓰시고 탁 도포자락을 두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1: 네.
0: 아, 사람들이 질색한다. 내가 이러면 문화재가 문화재답게 한복 입고 곱게 불러야지. 이게
1: 네.
0: 뭐냐라고
1: 역시
0: 하는데
1: 편견이 아직도 있군요.
0: 본인은 이게 멋있는 거야.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나한테 뭐라고 이제 못하지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1: 아우,
0: 과거에는
1: 멋있어요.
0: 못했던 걸 이제 지금 확 펼치시는데
1: 네.
0: 너무 멋있어요. 그
1: 너무
0: 모습이.
1: 멋있네요. 네. 자, 전체적으로 뭐 지금까지 사실 우리 이제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만 봐도 저는 당장 이거 좀 보고 싶거든요. 전체적 평 짧게 마무리해 주신다면?
0: 일단 여성 국극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당대의 사회상과 다른 걸 추구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에피소드들만 봐도 그렇고 이 안에서의 어떤 또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동성애자들끼리 같이 이제 하와이에 이민을 가서 사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 여성 공동체 안에서는 국국이라는 예술적인 창작 활동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 그리고 신념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해방구 같은 역할을 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어주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실 때, 아, 국국이 정말 멋있고 재밌었구나, 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현재의 내 위치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한계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좋은 영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다큐멘터리 왕자가 된 소녀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이어갈게요. 김진진, 김경수의 소리입니다. 인생은 고해라.

0: 김진진, 김경수의 소리, 인생은 고해라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서 한국 전통문화를 담은 영화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왕자가 된 소녀들 다큐멘터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영화일까요?
1: 네, 왕자들을 만나봤으니까 이제 네. 왕을 만나야겠죠? 네. 왕의 남자를 준비했는데요.
0: 와, 왕의 남자 언제쯤 영화입니까?
1: 아, 벌써 2005년에 개봉했으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0: 말도 안 돼요.
1: 근데 깜짝 놀라는 건 네. 이 영화를 지금 다시 봐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
0: 그래요?
1: 여전히 현재에 또 시사하는 바가 있고 네. 하나하나 또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네. 가지고 왔고요.
0: 네.
1: 워낙 좀 오래된 영화니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조선시대 연산조 배경이에요. 이제 남사당패의 광대 장생과 또 공길이 왕을 위해서 이제 광대 노름을 이제 궁궐에서 벌이기 시작하면서 연산과 연산의 이제 가장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장녹수와 얽히게 됩니다.
0: 네.
1: 이들을 풍자하는 놀이판을 벌여서 왕의 눈에 드는데 얼마나 살얼음 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이 연산이 굉장히 좀 정신이 온전치 않다라는 평가도 있고 폭군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장생과 공길이 살아남고 또 본인들의 어떤 예술적 혼을 좀 불태우고자 이 안에서 좀 위태로운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0: 아니 이 풍자와 희롱, 조롱 이거는 진짜 아주 아슬아슬하게
1: 네,
0: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광대의 삶이란 그냥 생각만으로도 너무 어렵겠다 생각하는데
1: 네.
0: 출연자들도 이게 이준익 감독 작품이죠.
1: 네. 네,
0: 뭐 출연자들도 당시에 이 공길 역의 이준기 배우가 엄청난 네. 인기였죠.
1: 맞아요.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된 네. 배우인데.
0: 네.
1: 이때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라는 그런 타이틀로 정말 온갖 CF 그리고 사실 공길 이전에는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는데
0: 네.
1: 공길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또 영화가 계속 상영되는 도중에 워낙 빠른 속도로 관객 수가 늘어나서
0: 네.
1: 무대 인사를 많이 가졌었어요.
0: 네네.
1: 근데 처음에는

0: 당연히 이제 신인이니까 경험 없죠. 근데 너무 여성 팬들이 달려들다 보니까 점점 무대 인사할 때마다 경호원이 늘어나는
1: 아, 그래요.
0: 그
1: 그
0: 정도로
1: 정도로.
0: 실시간으로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였던 스타 탄생의 순간이었죠.
1: 네, 그만큼 정말 많은 관객 몰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역대 세 번째 1,000만 돌파 영화라면서요. 뭐 엄청 상도 많이 받았고.
0: 그 후에 있었던 우리나라 시상식이란 시상식은 모두 다 휩쓸었고요. 이게 1,200만 관객을 동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 1,200만 그래 1,000만 너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스크린 수예요. 요즘에는 이제 1,000만 영화다 이러면 스크린 수가 보통 이제 멀티플렉스에서 1,000개 이상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200개 정도의 스크린에서 1,200만 관객을 돌파했으니
1: 엄청난
0: 얼마나
1: 거네요.
0: 대단한 정말 온 국민이 한 번씩 다 보고 또 보는 N차 관람이라는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영화기도 하니까 한국 영화계에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1: 이게 원작이 있죠?
0: 연극 이가 원작인데 이준익 감독이 차기작을 뭐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그 스텝 중에 한 분이 아, 굉장히 재밌는 연극이 있다라고 해서 이 연극 이를 보시고 푹 빠지셔서 이제 각색을 해서 영화로 탄생하게 됐죠.
1: 그래서 뭐 영화는 영화대로 흥행이었고 개봉 당시에 이 희곡집이
0: 맞아요.
1: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 영화 OST도 엄청 음반 순위 높은
0: 맞아요.
1: 자리를 차지하고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왕의 남자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연산군과 장녹수보다도 광대가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장생과 공길이 주인공인데 어떤 인물일까요?
0: 일단 역사적 사료에서 공길이라는 광대가 등장을 해요. 이 광대가 왕을 비판하자 이제 귀향 곤장을 맞고 귀향이 보내졌다라는 짧은 사료 속에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연극 이가 나왔고 이제 연극 이에서는 장생보다는 공길이 더 중심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로 각색하면서 장생과 공길로 나뉘게 되고 장생이 조금 더이 영화에서는 더 부각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준익 감독이 장생에게 굉장히 자신을 많이 투영했기 때문인데요.
1: 아, 그래요?
0: 이준익 감독에 의하면 장생은 매트릭스의 네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현대인은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장생은 광대 신분으로 감히 전복을 이제 꿈꿨던 거죠. 왕 덕택에 이제 세상 꼭대기에 가서도 그 질서를 깨려고 또 왕에게 반기를 드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그 네오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거고요. 어쨌든 주류 질서에 반기를 드는 캐릭터라는 측면에서 반골이라고 볼수 있고, 공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관객들이 공길의 처지에게 연민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인물이죠. 광대의 자유를 이제 부러워한 게 연산이라고 하고 또 왕의 자유를 부러워한 게 공길이라고 한다면 광대로서의 어떤 아름다움, 예술적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강조하는 캐릭터가 장생이라고 볼수 있죠.
1: 그 광대들의 어떤 비극적인 운명도 살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압되고 폭력적인 권력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어떤 광대만이 가진 예술혼 같은 것도 드러나고,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왕의 남자에서는 연산군의 모습도 조금 새롭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군인 동시에 되게 엄청난 이렇게 결핍을 가진 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어떻게 등장하죠?
0: 일단 모성애가 정말 사무치게 그리운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은 연산을 좀 가엾은 아이로 그려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계속 후궁인 장녹수 품에 안겨서 마치 갓난 아이처럼 이렇게 젖을 문다던가, 이렇게 후궁이 왕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1: 좀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연산
0: 어린
1: 모습이죠.
0: 아이를 대하듯이
1: 맞아요.
0: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는 어떤 상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폭군이 되었고, 또 연산의 기록을 보면 또 시를 짓고 초용물을 쳤다는 어떤 광대와 비슷한 예인의 풍모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 그 폭력적인 권력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어떤 광대만이 가진 예술혼 같은 것도 드러나고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왕의 남자에서는 연산군의 모습도 조금 새롭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군인 동시에 되게 엄청난 이렇게 결핍을 가진 한 인물로 그려.

0: 있는데 어떻게 등장할죠?
1: 네, 일단 모성애가 정말 사무치게 그리운 인물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준익 감독은 연산을 좀 가엾은 아이로 그려보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네. 보고 있으면 계속 후궁인 장녹수 품에 안겨서 마치 갓난 아이처럼 이렇게 젖을 문다던가 이렇게 후궁이 왕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잖아요.
0: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네. 연산
1: 어린 모습이죠. 아이를 대하듯이 이렇게 맞아요. 대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는 어떤 상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폭군이 되었고 또 연산의 기록을 보면 또 시를 짓고 초용물을 쳤다는 어떤 광대와 비슷한 예인의 풍모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킨 거죠.
0: 네. 그 연산군의 곤룡포가 붉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던 점도 좀 기억이 네. 오래 남았었는데 이거 감독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부분이라면서요?
1: 네. 이거는 퓨전 팩션 사극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아. 사실 이전까지 전통적인 왕의 남자의 이전까지 전통적인 사극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0: 그렇죠.
1: 일이죠. 네. 그런데 푸른색을 그냥 아 나는 파격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선택이 다 의미가 있죠. 이 연산이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성애가 사무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한 네, 캐릭터로 네.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울감을 살리기 위해서 푸른색을 썼고요.
0: 네.
1: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이제 다시 붉은색 옷을 입거든요. 이제 광대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자신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또 공길에게 모성과는 다른 어떤 또 감정을 느끼면 이제 나는 과거와 단절하고 어른으로 태어나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하는 순간에는 또 붉은색 옷을 입거든요.
0: 네.
1: 옷 색깔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를 부여한 거죠.
0: 그리고 이 영화가 뭐 스토리에도 굉장히 몰입을 하게 했지만
1: 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미장센, 네. 영화적인 측면에서의 네. 그 독특함도 되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1: 예.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죠. 아주 작은 소품 하나에도 큰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미장센을 추구를 했는데요.
0: 네.
1: 영화에서 장생과 공길이 주로 타는 광대 노름이 줄타기거든요.
0: 얼음이라고
1: 불리는 네. 줄타기인데 그냥 줄을 타면 신기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분이 줄을 탈 때 부채를 이제 장생이 들고 있죠.
0: 네.
1: 왜냐하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없다라는 것은 줄에서 떨어질 만큼 위태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영화 말미에 가면 이제 삶을 놓아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겠다라는 시점에서는 항상 손에 잡고 있었던 부채를 탁 놓아버리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영화는 아 장생과 공길의 운명을 또 암시를 해줘요.
0: 네.
1: 그러니까 줄타기 하나에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왕의 권력을 비판하는 광대라니 얼마나 위태로운 운명이겠어요.
0: 그래서
1: 외줄타기 같은 그들의 운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장생과 공길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해요. 이들은 이 줄 위에서 자유롭게 줄타기 노름을 하면서 서로를 이제 서로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영화 말미에선 이제 장생이 이 줄을 끊으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단절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뭐 소품이나 설정 같은 것들이 그냥 어떤 광대 노름을 보여주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들의 심리와 관계도 묘사해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집중해서 다시 보시면
0: 네.
1: 더 큰 의미를 또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근데 관객의 입장에서 그런 장면 볼 때
1: 네.
0: 저거 진짜 타시는 건가? 저 줄타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배우셨나? 이런 궁금증 들잖아요.
1: 오랜 시간 동안 배우셨어요. 감우성 씨가 직접
0: 네.
1: 줄타기 명인으로부터 이제 사사를 받고
0: 예.
1: 실제로 영화 안에서 위험한 신 같은 것들은 당연히 대역을 썼지만 대부분 이제 줄타기 신을 본인이 이제 소화를 했죠.
0: 진짜 배우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왕의 남자는 기존 사극 영화의 문법을 해체한 작품이다. 이런 평가도 받더라고요.
1: 네. 일단 90년대 이후에 이제 뉴 충무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단절해서 현대적인 영화 산업을 구축하겠다라는 젊은 이제 제작진들의 의욕이 넘쳤죠.
0: 네.
1: 그래서 이 새로운 프로듀서들은 사극을 좀 회피한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대장금, 불멸의 이순신 같은 엄청난 이제 사극들이 흥행하면서 그렇죠. 영화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올라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남자 같은 새로운 상상력을 더한 퓨전 팩션 사극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됐고 이제는 이제 이런 사극들이 사실 대세가 됐죠. 지금 뭐 최근에 천만 영화가 된 왕과 사는 남자들 네.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이 왕의 남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죠.
0: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질문도 또 생기는 게 이게 2005년에 개봉했잖아요.

0: 영화예요. 네. 근데 제목이 왕의 남자이거든요. 네. 이 제목 두고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주 생각도 들어요.
1: 팽팽했고요. 원래는 다른 제목이 있었는데 이 왕의 남자라는 제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할 거다. 영화에도 안 그래도 퀴어적인 요소가 있고 왕의 남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동성애를 떠올리고 거부감을 가질 텐데 이 제목을 밀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제작진 내부에서 의견이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영화사 아침에 정성애 대표님이 이것만큼 이 영화의 색깔이 드러내주는 건 없다라고 이제 우직하게 밀고 나가신 결과가 네. 1200만 관객으로 이어진 거죠.
0: 와, 타고난 선택이었네요. 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오랜만에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조금 여기저기 좀 구경을 다니다가 되게 네.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당시 영화를 본 관객이 온라인에 남긴 글이에요. 네. 처음엔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보고 두 번째는 공기리의 외모를 보고 세 번째엔 육갑이, 칠득이, 또 팔보기의 입담을 보고 네 번째엔 연산군과 공기리의 묘한 관계를 보고 왕자가 된 소녀들,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징한 놈의 이 세상, 한판 신나게 놀다 가면 그뿐,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영화 왕의 남자 속 장생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병우 작곡의 영화 왕의 남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에필로그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담긴 우리 소리 역시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바로 오늘 6월 5일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아주 기쁜 잔칫날, 국악의 날이에요. 그동안 지치고 고단한 삶의 고비고비마다 때로는 흥겨운 가락으로 어깨를 막 들썩이게 하고요. 때로는 따뜻한 선율로 위로를 건네던 우리 음악의 진짜 매력을 다 함께 축하하는 날이죠. 오늘 정오의 이 두 시간만큼은요, 멀리 있는 화려한 음악 대신 우리 땅에서 피어난 가장 친숙하고 신명나는 가락으로 신나는 축제 한마당 즐겨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여민,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여민락을 재해석한 곡 여민으로 오늘 음악이 흐르는 마루 문을 열었어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이 6월 5일 바로 제2회 국악의 날입니다. 지난해 딱 이날 국악의 날 지정을 축하했던 게 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1년이 지나고 오늘 두 번째 국악의 날 맞이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6월 5일이 국악의 날일까 궁금한 분들도 계시죠.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우리 음악의 기틀을 다진 분이 세종대왕이시잖아요. 세종대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만든 음악, 바로 여민락을 처음 선보인 날이 바로 1447년 6월 5일이기 때문이래요. 백성과 함께 즐기자는 그 깊은 뜻이 오늘날 이렇게 국악의 날로 이어져 내려온 셈인데요. 막상 국악이라고 하면 살짝 어렵기도 하고 옛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자꾸자꾸 듣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느끼시잖아요. 숨가쁜 일상 속에서 잠시 귀를 기울여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아마도 이건 수백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새겨진 그 신명 그리고 한 이런 게 이미

우리 몸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만큼은 세종대왕의 마음 그대로 우리 소리와 함께 아주 신나고 또 활기찬 분위기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노래와 연주로 조선 5인조 듣고 올게요.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노래와 연주로 조선 5인조 전해드렸는데요. 세종, 세조, 성종, 박연, 정인지의 업적과 정신을 용비어천가에 빗대서 노래한 곡이었어요. 세종시대 문화, 학문 등의 이야기를 담아서 깊은 뿌리와 깊은 샘을 가진 찬란한 조선의 번영, 그리고 또 태평성대를 노래한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오늘 2회 국악의 날이네요. 국악이요? 영원하라.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6642님께서 오늘 두 번째 국악의 날, 같이 해서 흥겹고 들어서 더 정겨운 우리 국악. 음악마루에서 국악의 날 축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작년에 첫 1회였잖아요. 국악의 날로 지정돼서. 그래서 국악의 날을 알리는 참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에요. 2회를 맞이했습니다. 6월 5일. 네, 달력 보면 무슨 무슨 날 참 많잖아요. 근데 국악의 날이 그동안 없었던 게 참 아쉬웠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국악의 날이 만들어져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국악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더 관심 갖고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2회 국악의 날도 많이 추가해 주시고요. 7208님께서도 참석합니다 하고 오늘 또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도 참 좋은데요. 이 좋은 기분 2시간 이어갈게요. 좋은 음악들, 우리 국악들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서 우리 소리 이야기로 꾸며봤어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하는데요. 국악계의 거장 박범훈의 에세이, 박범훈의 추임새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대한민국의 국악 작곡가, 지휘자이면서 또 피리 연주자인 박범훈이 들려주는 삶의 추임새와 우리 장단 속에 담긴 풀어냄의 미학까지 글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는 그곳 풍경을 보다, 우리 소리의 역사와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아주

특별한 국악의 성지로 떠나볼 텐데 바로 도심 속에서 전통음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서울의 국립국악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어요. 짧은 글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임교민 작곡의 수제천 이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궁중음악의 하나인 악. 그 악 음악 중에서도 백미를 수제천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정읍이라고도 부르죠. 장엄한 수제천을 피아노 선율로 재해석한 곡 만나보시죠. 임교민의 피아노, 신석현의 장구 연주로 수제천 전해드릴게요.

우리 전통의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들어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선율, 장단 이런 것들은 우리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을 바탕으로 한 여러 실험적인 도전들도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더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 우리 본래 전통의 것은 또 어떤 느낌일까? 또 이렇게 찾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는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7740님께서 아, 국악의 날이군요.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나 여기 왔어 전해드립니다.

임교민의 피아노, 신석현의 장구 연주로 수제천 전해드렸어요. 우리 전통의 음악들을 이렇게 서양의 악기로 연주하면

가고 한옥 찻집. 엄마한테 혼날 때마다 유일한 피난처는 할머니의 등 뒤였다. 할머니는 매를 든 엄마를 보고 우리 귀여운 새끼를 왜 때리느냐며 엄마를 야단쳤다. 그러고는 나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착한 우리 새끼,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야 한다고 추임새를 해주셨다. 엄마가 야단칠 때는 화가 났는데 할머니의 추임새에는 눈물이 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성격이 긍정적이고 밝은 이유는 할머니의 추임새 덕분이 아닌가 싶다. 지휘자가 무대에 등장하면 연주자들은 관객의 박수 소리와 함께 긴장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지휘자는 지휘대에 오르지 않고 먼저 연주자를 향해 무어라고 인사 겸 짤막하게 한마디 한다. 나는 무대 위에서 엉뚱한 말로 단원들을 웃긴다. 끝나고 소주 한 잔? 또는 내 곡이니까 틀려도 좋아. 맘대로 맘대로 하는 식이다. 나는 돌아서 있기 때문에 관객과 눈이 마주치지 않아 연주자들과 나누는 대화나 표정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연주자들은 관객이 보고 있어서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없다. 웃음을 참느라고 애쓰는 표정들이 일품이다. 나도 그 덕분에 긴장을 푼다. 무대 위에서 이보다 더 좋은 추임새는 없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맺고 푸는 기본적인 삶의 법칙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간단한 소리 장단에도 그 법칙이 있는데 말이다. 우리 장단은 기, 경, 결, 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모든 이치가 시작과 전개 과정이 있고 결과에 달하면 맺고 다시 풀어서 시작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러한 법칙이 우리 장단에 들어있는 것이다. 세상의 잘못된 변화가 일의 순리와 법칙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풀어주는 대목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추임새 한마디 들어보기 어려운 세상에 쉬어가는 대목마저 잘렸으니 소리꾼 입장에서는 숨쉴 대목이 없어진 꼴이다. 추임새는 못할망정, 숨은 쉬어야 다음 소리를 이어갈 것 아니겠는가? 공부나 일도 쉬어가며 해야 성과가 있는 법이고 공부할 마음, 일할 마음도 매침이 풀어져야 생기는 법이다. 힘든 일일수록 풀어줘야 풀린다는 법을 판소리 추임새에서 배우길 바란다.

고국이 돌아와 수다에 남은 재물 다각기 짓대를 나를 적어 도손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을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어 제집 후원 정은 곳에 단을 묶어 두었더니 오색 재운이 항상 꽃봉이 어렵겠다. 이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이모년 3월이라 그때여 송천자께 없어 황후 붕어신호 간택을 아니어시고 각색 화추를 구워시어 상림원을 다 채우고 황국전 뜰 앞으로 여기저기 심어두고 주야를 구경하실 적어 화초도

0: 소신 천튼한 매와
1: 학생어
0: 진실요량 거우제라 불과 있는 홍도와 월중천량 단계자 향문심 이렇게 왔고
1: 학생어
0: 요염섬섬 옥지가 뭐큰 분야도 봉선아
1: 학생어
0: 무월 구일용산업 소중신국가고 공자왕손 방송하고 무기허를 쏜몰라나
1: 학생어
0: 이와 만지풀게 물어 장신이 궁중어 백꽃이오 칠신 제자 강로라니 향단 준풍어 살워꽃
1: 학생어
0: 전대산 트럭 간지양 명계 차이 알기며
1: 다
0: 축

0: 하시오.
1: 요한 노와 개가나 이와케와 석영와 홍곡백곡시월항구 괴환난나 동백해당와 장미와 목련아 설토와 수선아 등소와 백일홍 동맥준내 영산우 자산우 애철 주진다라. 난 조진조파조 유자성 유피파향미해은행자도 도미자치자 감가대초 모르다으래 헐름낭출 응가하초 가진감옥 칭칭이 씹어놓은디 향풍이 건듯 불면 벌라부세 김생들이 울어 노래한다.
0: 좋지.
1: 천자님 흥을 붙여 날마다 보시더니 그때야 남경 갔던 도선주는 권례의 소식 듣고 임당수에 얻은 꽃을 옥분 채 잘 모시고 대궐 밖에 당도하여 제 뜻을 주다르니 황제 방기시사 선인으로 정성이 기특한 일이로다. 특히 상을 내리신 후 꽃을 들이다가 황국전에 놓고 보시니 크기가 거름 같고 꽃빛이 찬란하며 향치가 특이하여 세상 꽃이 아니로다. 응? 월중 당기와도 아니오. 요지오노 벽두화를 동방사기에 따온 지가 3000년이 다 못되니 벽두화도 아니오. 서천 서역에서 해상으로 떠왔는지 그 꽃 이름을 강산하라 지으시고 화계에다 옮겨놓으니 붉은 안개 어렵고 서기가 영능이라.
2: 심청가 가운데 화초타령 전해드렸어요. 이일주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이었습니다. 보통 소리에는 고수의 추임새가 들어가는데 이 소리는 유독 고수의 추임새가 잘 들리는 소리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오늘 쉼 그리고 한옥 찻집 국악계 큰 어른이시죠. 박범훈의 에세이 박범훈의 추임새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이 마침 제2회 국악의 날이라 그런지 글쓰

속에 담긴 우리 소리의 이치가 더 깊숙이 와닿는 것 같네요. 글쓴이는 어린 시절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무대 위에서의 지휘자로서 단원들에게 건네는 농담을 모두 삶의 추임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판소리에서 고수가 던지는 얼씨구 좋다 이런 추임새는 소리꾼의 숨통을 좀 틔워주고 판을 더 들썩이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장단의 핵심인 기경결해. 그러니까 시작하고 전개해서 맺은 뒤에는 반드시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순리도 이와 같겠죠? 그런데 앞만 보고 달리는 요즘 세상은 결과를 내는 데만 급급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풀어주는 대목 그리고 따뜻한 추임새 한마디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지친 마음에 숨쉴 틈을 좀 내어주고요. 단단하게 맺힌 긴장을 스르륵 풀어줄 때 우리는 다음 삶의 소리를 이어갈 수 있는 거겠죠? 저에게 추임새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가 아닐까.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소소한 일상도 좋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추임새처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박범훈의 추임새 함께 해봤습니다. 박범훈 작곡의 배 띄워라 준비했는데요. 송문선의 노래예요.

배띄워라 전해드렸어요. 박범훈 작곡, 구희서 작사, 송문선의 노래였습니다. 사실 워낙 이제 우리 귀에는 익숙하다 보니까 아 옛날부터 이렇게 불려오던 민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박범훈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신 곡이 배띄워라라는 곡입니다. 2379님께서 오늘 뜻깊은 국악의 날 2주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리 가락, 우리 국악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원하면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방금 전해드린 배 띄워라도 그 배의 희망을 담아서 띄우자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가락도 이렇게 정말 희망을 담아서 멀리 멀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곡은 소리북 산조 가운데 자진몰이 감상하실 텐데요. 송원 박오용 선생의 가락을 산조의 형식에 맞춰서 선생의 아들인 우보 박근영 선생이 재구성한 소리북 산조입니다. 북가락으로 선율은 없지만 소리북 장단에 웅장하고 화려한 가락이 돋보이는 곡. 그 중에서도 자진몰이 장단 전해드릴 텐데요.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 연주로 만나보시죠.

Thank you.

소리북 산조 가운데 자진몰이 전해드렸어요.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의 연주였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장단을 막 두드리면서 고개도 까딱까딱 하면서 듣게 되는 곡이었네요. 김은경 강나현 작사 작곡의 추억이라는 곡 만날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에 임방울의 단가 있죠. 단가 추억을 재해석한 곡입니다. 판소리 트래블러 KA2729의 노래로 전해드려요.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

2부 첫 곡으로 미량 아리랑 전해드렸어요. 송소희의 노래였는데요. 0409님, 9135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2부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서 국악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가고 있는데요. 자, 2부 잠시 후에는요. 국악 연주에서 아마도 여러분께 가장 익숙한 악기일 것 같은데요. 익숙한 두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악기일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금요일 코너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여행지, 서울의 국립국악원으로 특별한 날이니만큼 가볼게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열리는 국악 행사 소식도 함께 조금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회차면은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409님께서 국악의 날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전통음악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새싹으로 참여해 주셔서 더 반가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싹이 아니라고 해서 안 반갑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0409님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놀러와 주시고요. 또 윤에서 가시도찜 불근장님께서 국악의 날 축원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시고 갓난이님께서 오늘 국악의 날 2주년 기념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락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져 나가기를 응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악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기원하고 국악인님들도 축하드립니다. 아유, 국악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감사드려요. 갓난이님께서 그러시면서 또 사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와, 국악의 날로 사행시. 국,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 국악을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 악기랑 같이 국악을 즐기면 참 행복할 텐데. 의, 의리 있는 우리 민요. 날, 날마다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국악의 날로 사행시가 사실 좀 어려운 게 의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의의로 뭔가를 말을 만드는 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국악의 날 사행시. 아유, 이렇게 또 훌륭하게 멋지게 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740님께서는 산중이라 그런지 뻐꾸기가 자꾸 뻐꾹뻐꾹 하네요. 아련한 어린 시절 내 고향 뒷산을 떠오르게 하는 정겨운 소리예요 하셨는데 아 지금 또 한적한 산중에서 듣고 계신가 봅니다. 아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국악 들으면 아 그것도 정말 풍류다라는 그런 느낌 들겠는데요. 좋으시겠는데요. 더 즐길 수 있는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오빛날의 노래와 연주로 다섯 빛깔 국악 이야기 듣고 옵니다.

오빛날의 노래와 연주로 다섯 빛깔 국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제2회 국악의 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축하도 해주시고 사행시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평소보다 좀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우리가 흔히 국악 현악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두 주인공이 있죠. 바로 가야금, 검은고인데요. 얼핏 보면 길쭉한 나무판에 줄이 얹어져 있어서 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악기는 태생부터 소리까지 아주 흥미로운 반전 매력을 품고 있어요. 먼저 고구려의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 이 검은고는 오랜 세월 선비들의 아주 큰 사랑을 받은 학문과 지성의 악기였죠. 옛 문인들은 방에 검은고를 늘 곁에 두고요. 연주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곤 했어요. 반면에 가야국의 가시왕이 만든 가야금은 신라의 우륵을 거치면서 대궐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까지 아주 깊숙하게 파고든 민족의 대중적인 악기로 자리를 잡았어요. 생김새를 보면 그 차이가 더 재밌는데요. 검은고는 굵고 단단한 6개 줄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야금은 부드러운 12개의 줄이 기본이에요. 특히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가야금은 오직 맨손가락 끝과 손톱으로 줄을 세심하게 뜯고 튕겨서 맑고 청한 소리를 냅니다. 검은고는 술대라는 대나무 채가 있잖아요. 이 채를 손에 쥐고 줄을 쿵 하고 내리치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죠. 그래서 가야금이 맑게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성적이라면 검은고는 대지를 묵직하게 울리는 남성적인 웅장함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맑고 화려한 가야금의 숨결, 또 단단하고 장중한 검은고의 맥박. 우리 현악기를 대표하는 두 악기의 정수를 지금 귀로 직접 비교하실 수 있도록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은고 앙상블 다비의 연주로 검은고 풍류 이중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즐거운 상상으로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를 담은 첩첩첩이라는 곡 먼저 전해드릴게요. 박경서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거문고 앙상블 다비의 연주로 거문고 풍류 이중주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로 첩첩첩이었습니다. 손끝으로 타는 청아한 가야금, 또 대나무 채로 내리치는 웅장한 거문고의 선율 어떠셨어요? 거문고가 주로 좀 엄숙하고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비들의 마음을 대변해 왔다면 가야금은 민속악에 꽂힌 산조부터 현대 화려한 창작곡까지 아주 다채로운 변신을 시도해온 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장중함을, 또 하나는 청아함을 대표하면서 서로 다른 매력을 뿜어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두 소리가 서로의 빈 곳을 채우면서 한데 어우러질 때 우리 음악의 깊은 뿌리가 비로소 완성이 되겠죠. 오늘 국악의 날 맞아서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익숙한 두 악기의 매력을 통해서 우리 소리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껴보는 뜻깊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술대 발스라는 곡인데요. 발스, 발스라고도 하는데 왈츠를 뜻하는 단어예요. 검은고, 가야금, 해금 선율로 그린 연주곡 춤추는 술대 만나보시죠. 현악기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매간당의 연주로 술대 발세 전해드립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서 우리 소리의 역사와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아주 뜻깊은 성지 국립국악원으로 떠나봅니다.

도심 속에서 전통음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국립국악원인데요. 서울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자리한 전통음악의 살아있는 성지입니다. 바로 옆 예술의 전당은 익숙해도 이곳은 무심코 지나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막상 발을 들이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알찬 볼거리들이 가득 숨어 있어요. 가장 먼저 가보셔야 할 곳은 1995년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국악박물관입니다. 1층 국악들을 시작으로 소리품과 악기실을 포함해서 총 7가지 테마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희귀한 옛 악기와 문헌들을 눈앞에서 보고 직접 연주해보거나 3D 애니메이션까지 즐기는 최고의 체험 공간이죠. 공연장 구성도 아주 다채로워요. 조선시대 대궐 마당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예악당부터 마이크 없이 자연 음향을 감상하는 우면당이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곳은 바로 풍류 사랑방입니다. 신발을 벗고 폭신한 방석에 앉아서 옛 선비들처럼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가깝게 호흡하는 아주 신선한 경험을 해볼 수 있죠. 우면산의 푸른 숲에 둘러싸여 있어서 주말 당일치기 문화여행 코스로도 그만인데요. 마침 오늘 국악의 날을 맞아서 풍성한 축제와 기념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청량한 우리 소리가 어우러진 국립국악원으로 특별한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앙상블 모르의 연주로 항무 전해드린 곡이었어요. 오늘은 도심 속 국악의 성지, 국립국악원의 고즈넉한 풍경 전해드렸는데요. 국립국악원이 오늘부터 7일까지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국악의 날 기념 아리랑 대축제를 엽니다. 오늘 낮 광화문을 아주 들썩이게 할 대규모 길놀이를 시작으로 고싸움 놀이, 3대 아리랑 무대, 또 젊은 국악인들의 공연 등등 뭐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주말까지 축제처럼 이어져요. 이번 주말에는 역동적인 국악의 에너지를 광화문에서 온몸으로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전국 각지에서도요, 풍성한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7일 남산 팔각정의 전통 춤 공연을 비롯해서 11일과 12일에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귀한 대형 신장 무대도 펼쳐집니다. 또 여기에 인천, 세종,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도 50여 회가 넘는 기념 공연 그리고 행사들이 풍성하게 열리는데요. 전북 남원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요, 중국 산둥성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뜻깊은 한중 교류 공연, 또 국악 명상 공연을 개최하고요. 아우, 정말 많은데요. 전남 진도에 있는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요, 세 가지 귀한 굿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6 굿음악축제가, 또 부산에서는 신나는 남사당 놀이와 기획 전시가 마련됩니다. 정말 풍성합니다. 국악주간 관련 정보는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국악의 명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 해보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제2회 국악의 날 주제가 아리랑이어서 아리랑 관련 공연들도 많이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제2회 국악의 날 특집으로 서울의 국립국악원과 함께 전국으로 신명나는 국악 여행 한번 떠나봤어요. 유지숙의 소리 최경만의 피리 연주로 평안도 황해도 지역 닐리리 타령 전해드립니다.

평안도 황해도 지역 일일이 타령 들으셨어요. 유지숙의 소리, 최경만의 피리 연주였습니다. 0600님께서 두 아들과 제주 여행 다녀오셨다고요. 김녕 해수욕장의 푸른 모습 함께 보면서 시원한 하루 맞이하기 바랍니다. 음악 이른마루 화이팅 해주시고 4510님 김인설님 문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려야겠네요. 얼씨구의 노래와 연주로 우리랑 아리랑 끄곡으로 감상하시죠.

오늘 제2회 국악의 날, 우리 음악으로 꾸며드린 음악이 흐르는 마루 어떻게 들으셨어요? 요즘 우리 소리가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요. 수많은 외국인이 K-국악에 환호한다는 소식 많이 들려오죠. 더없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지만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세계가 반한 우리 소리를 가장 먼저 아끼고 일상 속에서 마음껏 누려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지 두 해째인데요. 세종대왕이 여밀나게 담았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먼저 더 자주 듣고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릴 때 이 의미 있는 날도 더 아름답게 가까워지겠죠?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살아있는 시간, 길 위의 명인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통공연 창작마루 광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마련한 지역명인 특별공연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예술 명인들을 서울로 초청해 지역마다 다른 소리와 춤 그리고 전통의 깊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먼저 9일엔 강원도 편이 이어집니다. 강릉 단오제 보유자 빈순의 명인을 비롯해 최여영, 이소영이 함께 무대에 올라 강원 지역 특유의 강인한 정서와 민속음악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이고요. 10일엔 충청의 멋을 담은 무대가 펼쳐집니다. 중고째 판소리와 웃다리 농악, 승무까지 절제된 소리와 품격 있는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1일엔 판소리 명창 이난초와 고창 농악 보유자 이명훈, 무용가 박기량이 함께 남도의 흥과 깊은 소리를 전하고요. 공연 마지막 날인 12일 금요일엔 영남 지역의 소리와 기계를 담은 무대가 이어집니다. 아쟁산조 명인 박대성과 판소리 명인 주은숙, 밀양 백중놀이 이종태가 무대에 올라 영남 지역 전통 예술의 힘찬 에너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지역마다 전혀 다른 장단과 소리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요. 자세한 일정과 공연 정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구세 음악과 예술성을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가유산진흥원이 마련한 기획공연이고요. 2011년부터 이어져온 이 땅의 굿 시리즈의 15주년을 맞아 충청도와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까지 팔도 무학의 흐름과 특징을 지역별로 집중 조명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먼저 11일엔 해원과 축원을 주제로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삶의 평안을 축원하는 충청도 무학인 태을보 신경과 전라도 진도식김구세 넋풀이 그리고 강릉 단오구세 신명나는 장단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 12일엔 공동체의 신명과 위로를 주제로 경기도당국과 남해안 별신굿이 펼쳐지고요. 정교한 장단과 즉흥성이 어우러진 무학 특유의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3일엔 황해도 무학을 중심으로 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특히 40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황해도 소슬굿도 마련돼 신과 인간이 마주하는 굿의 강렬한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땅의 굿 무학대전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충남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공주에서 펼쳐집니다. 고향에서 꽃피는 예술의 혼 충남 명인전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 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 출신 명인들을 고향 무대로 초청해 마련한 공연으로 충청 지역 전통 예술의 깊은 멋과 신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공연은 공주농악보존회 회원들의 길놀이로 시작되고요. 흥겨운 풍물가락과 함께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놀이판처럼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어 김행덕 명인의 웃다리 설장구와 이윤

장구 명인의 최상봉 놀이, 신근차 명인의 설장구, 조성돈 명인의 곶갈 소고춤 등 다양한 전통 연희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또 김복만 명인의 북상쇠 놀이와 백완호 명인의 금회북춤, 이뭉수 명인의 상고춤까지 더해지면서 이 명인들만의 개성 있는 춤과 장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충남 명인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과 신명, 고향에서 꽃피는 예술의 혼, 충남 명인전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투의 상사리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오늘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국립국악원이 있는 지역과 전국 곳곳에서 지역의 정서와 장단과 가락을 품고 있는 다양한 국악축제가 이어질 텐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현충일은요, 엄숙하게 추념하고 또 일요일 7일부터 14일까지요, 국립세종수목원과 남산팔각정, 운형궁, 서울숲 등에서 다양한 국악주간 기획공연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거창한 공연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일상의 공간에서 국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자, 국악계의 소화제죠.
2: 아, 또 시작했다. 아, 우리가 소화제예요?
1: 소화제요. 완전 아, 소화해드립니다. 뭐 책기가 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바로 소화가.
2: 아,
1: 그렇습니다.
2: 아,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죠?
1: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1: 합법적인 의약품입니다. 자, 국악과 전통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거기다가 재미까지 챙겨드리는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도 2시간 국악의 날 함께하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제2회 국악의 날에 함께하는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성창순 전정민의 진도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이 국악의 날이에요.
0: 그러게요. 6월 세상에. 5일.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국악방송도 오늘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특집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일단 영화 아리랑 100주년과 국악의 날 특집으로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이것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0: 네, 2020년 타계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복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본조 아리랑 정선 아리랑 총 2부작으로 14일까지 매일 두 차례 오전 10시 55분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됩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요. AI로 복원된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는 이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0: 네.
1: 이 세대를 넘어서 전통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은 국악 주간이니까 네. 여러분도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 좋습니다.
0: 우리도 빠질 수 없죠.
1: 아, 없죠. 소화진데.
0: 그럼. 바투의 상사디아도 오늘 국악의 날 특집으로 세대를 넘나드는 우리 국악과 전통을 준비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1부에서는 지난 5월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K국악 공연으로 세계와 만나고 온 충주 청소년 우루 국악단의 단원, 학생, 청소년 세 분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친구들이요, 여러분. 초등학생 두 명과 네. 중학생 한 명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런데 저도 아직 못 가본 체코 프라하에 네, 이 친구들은 벌써 지금 갔다.
0: 비엔나에.
1: 비엔나. 네. 난 가보지도 못했어.
0: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1: 서울 경기권 외에는 가볼 수가 없거든요.
0: 그러게 말입니다.
1: 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진짜.
0: 이분들이 K 국악 공연으로 세계와 만나고 왔고요. 그 이야기를 잠시 후 만나서 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1: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 불금행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 퀸에서는요. 저희가 예전에 선생님 진짜 꼭 한번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0: 모시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1: 진심이 통했을까요? 선생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0: 네. 네.
1: 자 가야금 명인

0: 이순자 명인께서 오늘 국악의 날 특집으로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 벌써부터 떨립니다. 저는
0: 약속을 지키셨어.
1: 선생님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고 게다가 오늘 병창이 있대요. 오~ 병창. 선생님의 병창이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 우물정 0302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어떤 질문들, 응원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2: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지난 2023년부터 충주시는 청소년들의 국악 역량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충주시립 우륵국악단과 함께 충주 청소년 우륵국악단을 창단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기 청소년 우륵국악단 단원들이 우리 국악기를 품에 안고 저 멀리 멀리 유럽으로 날아가서 국악을 알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국악의 날 바로 그 충주 어린이 우륵국악단 단원 3명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생방송이다 보니까 긴장을 약간은 한 것 같은데.
0: 아, 역시 근데 뮤지션이라. 네. 아, 포스가 남다릅니다.
1: 진지하죠. 아~ 우리 안녕하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0: 그치,
1: 약간 이런 톤. 네. 자,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편한 목소리로 한 분씩 본인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충주 주덕화곡초등학교 6학년 김현준입니다.
1: 아, 현준.
2: 충주 청소년 우륵국악단 3기고요. 해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1: 아우, 해금. 말씀 네. 너무 잘하시네요. 자, 현준 씨였고요. 현준 군이었고 다음.
4: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덕신초등학교 5학년 김한경입니다. 충주 청소년 우륵국악단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1: 가야금을 하고 있어요, 한경 군이.
0: 아, 세상에. 어허. 자, 그리고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북여자중학교 1학년 최혜연이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어요.
1: 아, 전공이 방금 바뀌었네요.
0: 가야금에서 검은고로.
1: 아, 예, 예. 넘나드는 거지.
0: 비슷해, 비슷해.
1: 그럼요, 그럼요. 아, 예.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새해 반갑습니다. 아유.
0: 일단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셨죠.
5: 네.
0: 살짝 어때요? 피곤하진 않아요?
5: 아, 약간 피곤해요.
0: 아, 약간 피곤해.
1: 혜연이 형은 어떻게 딸꾹질은 멈췄어요?
5: 네.
1: 방송 전에 계속 딸꾹질 난다고.
0: 그러니까. 네.
1: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이네요.
0: 세상에. 네. 아니, 얼굴들이 어쩜 그렇게 밝아요. 진짜. 에너지도 그러게. 좋고. 어젯밤에 어땠어요? 어, 나 내일 서울 가서 국악방송에 나가는데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썼었어요?
5: 설레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1: 몇 시까지 못 잤어요?
5: 1시인가 2시까지인가
0: 그때까지요?
5: 원래 평소에 10시에 누워가지고 네. 1시까지
1: 어떤 생각이 막 들던가요?
5: 내일 뭐 내가 뭐 버벅거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
0: 지금 너무 말을 잘하고
1: 아직까지 버벅거림이 1도 없었어요. 네.
0: 우리 한경 친구는?
4: 저도 긴장돼서 잠을 못 잤습니다.
0: 어떻게 몇 시에 잤어요?
4: 그건 모르겠는데 계속 뒤척거리다가
0: 눈 떠보니까 아침이죠.
4: 네.
0: 우리 혜연 친구는?
6: 저 어제도 딸꾹질을 했어요.
0: 어제도. 왜 약간 긴장하면 딸꾹질 나오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원래?
6: 네.
0: 아, 그렇구나.
1: 근데 방송이 천직인가 봐.
0: 그러니까.
1: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멈췄어요. 그런데. 아주 좋아요.
0: 지금 충주 청소년 우륵국악단의 3기 맞습니까?
1: 3기예요,
0: 3기. 네. 3기라고 들었고요. 제가 잘 몰라서 단원인 친구들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어요?
6: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있고.

0: 국악단 악기는 가야금, 거문고, 소금, 피리, 해금, 아쟁, 타악이 있고 삼기는 20명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닐 수 있어요?
0: 네.
1: 그러면 해원 친구 같은 경우는 1년 남았네요? 그렇죠? 지금 1학년이니까.
2: 1학년이니까.
1: 아, 그렇구나. 아, 3학년 때는 또 뭐 저 고등학교 공부해야 되고 약간 그래서 안 되나?
2: 그래서 그런가?
1: 아무튼.
2: 뭔가 내부 기준이 있겠죠.
1: 그러니까요.
2: 한경군이 그러면은 단체에서 막내네요.
3: 그렇죠.
2: 막내로서 좋은 점이 있나요?
3: 없는 것 같아요.
2: 어, 왜 없어요? 혜연 누나가 잘 안 해줘요? 어때요?
4: 한경아, 내가 유럽 가가지고 잘해줬잖아.
2: 현준이 형아 잘해줬잖아.
4: 내가 유럽 가가지고 잘해줬잖아.
2: 잘해줬잖아. 뭐 그럼 미담 하나 꺼내주세요. 현준이 형이 어떤 걸 잘해줬어요?
3: 아, 현준이 형이 네. 저를 잘 챙겨준 것 같습니다.
2: 아, 챙겨준 것 같습니다.
4: 같습니다. 같습니다.
2: 알겠어요.
1: 쭉 진짜 궁금한 게 우리 현준 친구도 그렇고 한경 친구도 그렇고 혜연 친구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국악을 만난 인연으로 유럽을 간 거잖아요. 맞나요?
4: 네.
1: 그거가 아니면은 특별히 그렇게 갈 일은 없을 텐데 일단은 어떠셨어요? 비행기 타고 유럽이라는 항상 책으로 보거나 영상으로 봤던 그곳에 가서 공연을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네, 현준님, 현준군한테 물어볼까요?
4: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막 저희 악기가 신기하고 그렇다 하니까 네. 저희도 뭔가 좀 알려주고 싶은 기분이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2: 어허.
4: 알려주고는 싶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일정도 있고 그래서 알려주지는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1: 어디로 갔어요? 체코?
4: 체코 프라하랑 체스키 크룸로프랑 예. 오스트리아 비엔나요.
1: 그렇게 갔었어요?
2: 첫 해외였어요? 일정? 태어나서 해외 가본 적 있었어요?
4: 저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가봤어요.
2: 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관심 같은가요?
4: Can I try this? 이렇게 하면서
2: 발음 좋은데?
1: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4: So I'm not taking the this.
1: 좋은 말 했네.
2: 아주 좋은 말이죠.
1: 그래. 네,
2: 명언을 남겼어요.
1: 그렇습니다.
2: 그 뒤에 뭐라고 붙였어요?
4: 그냥 대충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가봐야 된다고.
2: 빨리 가봐야 된다.
4: 못 알려줄 것 같다고 했어요.
2: 한경구는 어땠어요? 해외 공연 가봤더니 느낌?
3: 아, 막 익숙한 대한민국을 떠나서 네. 말도 못 알아듣겠고.
4: 한경아, 내가 그래서 통역해줬잖아.
3: 풍경도 다른 체코랑 네. 오스트리아 가보니까 와 진짜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2: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3: 진짜 막 와 내가 경험하고 네.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넓은 세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1: 그래요.
3: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2: 그래요.
1: 우리 혜원 친구한테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국악기를 보고 현지 반응을 어떻게 하던가요?
0: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아리랑 그리고 축제 인투 더 스카이, 언더 더 씨 그리고 골든이랑 소다팝을 연주했거든요.
2: 네.
0: 근데 박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연주하고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골든이랑 소다팝은 영화로 많이 봐서 그런가 네. 호응이 다른 것보다 더 컸어요.
2: 더 컸어요. 그럴 때 막 어떤 뭐랄까 전율 막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래요?
0: 아, 그럴 때 뭔가 더 박수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면은 입꼬리가 더 올라가요.
2: 그때는 딸꾹질 안 나오던가요?
0: 약간 나긴
2: 아 진짜 그야말로 문화사절단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충주 청소년 우루 국악단이 네. 그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연주했던 곡들 중에 네. 한 곡을
1: 들어봐야죠.
2: 그 감동을 함께 해야죠.
1: 실황이에요, 실황.
2: 네. 네
1: 유럽 공연 실황 음원으로 네. 한번 들어볼 거예요.
2: 혹시 뭐 연주할 때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뭐 약간 틀렸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0: 있어요.
2: 있죠. 이거 있을만 하거든.
1: 자, 우리 딸꾹질의 대가 우리 혜연 친구. 뭐 있습니까?
0: 아,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를 칠 때 축제는 되게 길거든요. 다른 곡보다. 근데 치다가 중간에 놓쳐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더 느리게 칠 때가 많았어요.
2: 아, 그런 건 괜찮아.

0: 티도 안 나 그런 건. 아이 음이 막 열로 벗어나고 이래야지. 어떻게 현중구는?
1: 저는 일단 틀리거나 한 거는 하나인가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혜연 누나는 하고서 타악 소리 때문에 잘 안 났어요 소리가.
2: 아, 다 들렸어.
1: 그래가지고 괜찮았어요.
0: 아 그래.
1: 아예 안 들렸어요.
0: 아예 안 들렸어. 괜찮았다.
2: 우리 한경 친구도 뭐 실수한 거 있으면 빨리 자기 고

0: 야, 잘하는데.
1: 보통이 아닌데요?
2: 예.
1: 충주 K국악단의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2: 네.
1: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로?
2: 예.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어때요?
1: 그때 그 어? 유럽에서의 그게 딱 느낌이 와요, 지금.
3: 네.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2: 야, 자랑스러워 할 만에 또 될 정도의 실력으로
1: 진짜
2: 이런 좋은 박수를 이끌어 내셨어요. 야, 진짜 이 실력들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경 군은 그러면 처음에 가야금을 어떻게 배우게 되신 거예요?
3: 네.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방과 후 수업 중에 네. 가야금이랑 기타 중에 고를 수가 있었어요.
2: 와.
3: 근데 그 어린이집 때부터 아는 누나가
2: 예.
3: 가야금 막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오. 가야금을 아. 접하게 되었거든요.
1: 어린이집 선배가
3: 네.
1: 몇 학년 선배예요?
3: 이제 3학년입니다.
1: 이제 3학년 됐어요.
2: 그래서 가야금 처음 배울 때 아 이거 가야금 저도 이제 배워봤지만 손가락 엄청 아파요. 아프잖아요.
3: 네.
2: 좀 힘들지 않았어요?
3: 맞아요. 처음에 물집도 잡히고
1: 아이고.
3: 와, 손가락 엄청 아팠는데
2: 맞아요.
3: 소리가 너무 예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손에 물집도 안 나고
2: 네. 지금은 손가락 어때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물집 다 터졌어요? 와 잡혔네. 처음에 딱 만나면 가야금이 한경군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 가야금이.
3: 네.
2: 그렇죠.
1: 이 큰 애를 자기보다 큰 애를 막 들고 막 다니는데 무겁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3: 처음에는 엄청 무거웠죠.
1: 엄청 무거웠어.
3: 근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이제 나중에는 훨씬 가야금보다 키가 훨씬 커질 겁니다. 네. 한경군이. 네.
2: 아, 한경군 보면 이렇게 우리 아들 닮았지.
1: 그래요?
2: 아, 되게...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해.
1: 좋아요.
2: 애정이 가고.
1: 네.
2: 그래요. 그러면은 현준 군은 그 해금 맡고 있잖아요.
3: 네.
2: 해금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4: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학교에 국악팀이 와가지고 따로 막
2: 국악팀?
4: 다른 곡을 해가지고 네. 이제 국악기를 다 봤는데
2: 그때 매력적이었어요?
4: 제가 이제 보고 네.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2: 해금을? 아 국악을?
4: 해금 말고 그냥 기회 될 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2: 네.
4: 딱 이제 저번 연도 이제 딱 5월에 엄마가 종이 한 장 들고 와가지고
2: 네.
4: 현준아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2: 아 지금 엄마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4: 그래서 이제 네. 우쿨렐레로 실기시험 보고
2: 네.
4: 합격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딱 해금을
2: 아하.
1: 아 우쿨렐레로 시험 봐서 저게 네. 해금으로 할 수 있어요?
4: 네.
1: 그러니까 음악성이 있냐 없냐 그렇지, 막 그렇지. 그걸 보나 보다
4: 네.
1: 관심이 있는
4: 네.
1: 악기를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이거 해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던가 하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가
2: 나오겠죠 성대모사.
1: 현준아, 유럽을 갈 수 있단다. 현준아 유럽이다 유럽. 엄마가 그러시던가요 혹시?
4: 현준아 이거 유럽 너 이번 기회 아니면 못 간다. 지금 가야 된다 너.
1: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2: 그럼요.
1: 그렇잖아요.
4: 네.
2: 그리고 뭐 국악을 좋아해서 단원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많을 테고 그리고 이제 유럽 공연 이렇게 다니고 하면
4: 네.
2: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4: 네.
2: 지금 어때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4: 지금 아마 사기는 한 60대 20으로
2: 60대 20?
4: 그 정도일 거예요. 3기 때 이제 가고 나면은 이제 딱 20명 끌고 와가지고
2: 어허.
1: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게 입소문이 더 퍼졌겠군요.
2: 그렇지.
4: 네.
1: 뭐 가서 좋았다 뭐 등등등등 박수도 많이 받았고 뭔가 많이 내가 느끼고 배운 게 있어. 그게 이제 쫙 퍼지면은 더 반응이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어떻습니까? 혜연 양은 어떻게
2: 혜연 양이 1기인가요 그러면?
5: 아니요 저희 3기예요.
2: 3기. 아, 네.
5: 다 3기.

0: 예.
1: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거예요?
2: 근데 주변 친구들은 잘 국악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그럼 좀 아는 애들이 있는데 같이 가야금도 했던 애들은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했어요.
1: 관심은 있군요.
2: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악기 소개, 자기의 악기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 좋아요.
1: 네. 자, 그래서 한경군부터 가야금 전공이시죠? 지금
2: 네.
1: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가야금 소개를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4: 가야금은 대표적으로 12연, 25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3: 네.
4: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거나 뜯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3: 네.
4: 그리고 안쪽으로 음을 조율하고요.
3: 네.
4: 처음에는 제가 손가락에 물집도 엄청 잡히고 그랬는데
3: 예.
4: 이제는 뭐안 잡히고요. 그 가야금에 뜯을 때 나는 소리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3: 예뻐요.
1: 아유.
3: 깔끔했어요, 그죠?
1: 끝이에요?
4: 네.
1: 박수.
3: 아, 오케이. 좋았어.
1: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다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1: 그쵸?
3: 줄 뜯고 이렇게 그 왼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음을 만들어내거나 농연을 할때 그럴 때도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어때요?
4: 맞아요.
3: 예.
4: 네, 손가락이
3: 네.
4: 이렇게 울렁울렁
3: 울렁울렁 맞아요. 아, 가야금의 매력을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고.
1: 지순자라는 분을 알아요?
4: 아니요.
1: 잘 몰라요?
4: 네.
1: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지순자.
4: 가야금 하시는 분.
1: 가야금 하실 것 같아요?
3: 눈치는 빠르네.
1: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실 것 같아요?
5: 눈치는 빨로.
4: 왠지 이름이 엄청 잘하실 것
1: 이름이 엄청 잘할 것 같아요.
4: 네.
1: 그래요.
3: 이따 나가면서 만나게 될
1: 네.
3: 거예요.
1: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가야금 좀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누구예요? 우리 한경 친구의 선생님.
4: 저는 성숙진 선생님.
1: 성숙진 선생님
4: 네.
1: 정말 잘하시죠?
4: 엄청 잘하시죠?
1: 엄청 진짜요. 그래요. 아무튼 성숙진 선생님만큼 아마 지순자 선생님도 아마 그 정도 잘하실 거예요. 네, 이따가 한번 들어보세요.
4: 네.
1: 네.
3: 자, 다음으로 검은고 한번 가볼까요?
1: 네.
3: 검은고를 그 외국인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쉽게 또 매력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2: 혹시 영어로 말해야 되나요?
3: 어? 가능해요?
2: 아니요, 안될것 같아요.
3: 그걸 원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편한 대로.
2: 가야금은 그 손을 아니, 가야금 검은고는
3: 오늘 계속 전공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검은고.
2: 검은고
3: 네.
2: 또 가야금처럼 막 손을 올려서 하는 거거든요.
3: 네.
2: 손을 올린 다음에
3: 네.
2: 술때 기다란 막대기 그걸 잡고 이렇게 탁한 다음에
3: 그쵸?
2: 탁탁 치면은 소리가 난다는 걸 이렇게
3: 네.
2: 가르쳐 주면 되지 않을까요?
3: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가야금보다 검은고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1: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3: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1: 나는 이래서 검은고가 너무 좋아.
3: 네.
2: 예를 들자면 가야금은 검은고랑 다른 악기들보다 소리가 더 높고 또
3: 네.
2: 따로 쳐야 되는 곡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3: 네.
2: 근데 검은고는 그것보다 그냥 다 같이 치는 곡이 많으니까 그것만 치면 되니까 좀더 적어서 좋아요, 저는.
3: 아, 분량이 적어서
1: 업무량이 적어. 업무량이.
3: 아, 그래요. 아주 현실적인
1: 네.
3: 매력 얘기해 주셨고.
1: 좋습니다.
3: 그리고 현준 군은 벌써 또 악기를 꺼내 놓으셨어요. 현준아, 엄마가 혹시 이렇게 하래디? 자, 해금 소개 한번 가볼게요.
5: 자, 해금은 이제 가야금이랑 검은고 같이 이 줄을 통해서 이제
3: 네.
5: 왼손으로 이렇게 줄을 출렁출렁거리면서 잡는 거고
3: 그렇죠.
5: 줄은 두 개로 돼 있는데 한쪽이 바깥줄이라 부르고 한쪽을 안쪽이라 불러요.
3: 네.
5: 근데 안쪽 줄이 이제 바깥줄보다 음이 더 작아요. 안줄로 실을 낸다 하면은 일지로 실을 낸다 하면은 바깥줄 일지로는 그 미를 낼수 있어요.
3: 음정이 다르네요.
5: 네, 아예 달라요. 그리고 해금은 활 때도 이제 쓰면서 하는 거라서 바이올린처럼 뭐 이렇게 목에 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무릎이나 허벅지에 놔두고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3: 해금도 굉장히 어려운 악기거든요.
5: 네.
3: 음감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5: 네.
3: 악기 내려놓지 마시고 어차피 뭐 들고 오신 김에 뭐 하나 해주실 거 아니에요?
5: 아, 그렇죠.

0: 그렇죠.
1: 준비가 잘 돼 있네 아주.
2: 해야죠.
1: 아, 해야죠.
2: 가져왔네.
1: 가져왔네.
3: 연준이 아주 좋아요. 네. 어떤 곡을 뭐 짧게라도 들려주실 거예요?
2: 축제라는 곡인데.
1: 오, 예. 이준호 선생님 곡.
2: 네.
1: 이거 다이 다라라 이거요.
2: 어떻게 아세요?
1: 네, 어떻게 알지? 아무튼 그 들어봤어요. 축제.
2: 1학장, 2학장, 3학장이 있는데 몇 학장이에요? 그게.
1: 4학장 아니에요?
2: 3학장이에요.
1: 아, 3학장. 3학장이에요?
3: 어, 진행자와 게스트가 바뀌었네요.
1: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 네.
3: 그래서 축제 몇 학장 그럼 한번 해주시겠어요?
2: 3학장 이제 네. 하이라이트 부분이랑 예. 해금 솔로 네. 그리고 음이 바뀌는 부분을 오. 이제 하려고요.
3: 오, 좋아요, 좋아요.
1: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깔아드리는 거예요? 아, 의자를 조금만 뒤로 하시면 더 편하실 거라고 하네요.
3: 저 마이크
1: MR을 까는 건 아닌가 보네요. 어.
2: MR을 마이... 깔면은 이제 좀 가오가 떨어지죠.
1: 아, 예. 폼이. 어, 폼이
3: 자존심이 좀 떨어질 네. 수 있다. 예.
1: 알겠습니다.
3: 자, 뭐 마이크 잘 되시고.
1: 자. 준비 되셨어요?
3: 세팅 좀 하고. 예. 네. 아, 근데 자. 또 악기를 잡으니까 네. 진지해지셨어요.
1: 아, 팔이 다나 보다. 네, 네. 자, 됐어요?
2: 네.
3: 네. 가보겠습니다. 에이! 박수 주세요. 네. 네.

0: 와!
1: 와! 잘했어, 잘했어.
2: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제 마음속에 완전 축제가 됐어요, 진짜.
3: 근데 왜 중간중간 웃었어요, 왜?
4: 딱 이제 어이!
2: 아, 추임새, 추임새.
3: 아, 추임새가 부담스러웠어요?
4: 아니, 추임새를 이제 네. 합주를 할 때는 네. 악자님이 안 나오시는데 아, 여기 와가지고 으이!
2: 예. 아 죄송해요.
3: 아 죄송해요.
4: 이러면
3: 추임새가 너무 과했네요. 그죠?
2: 아 너무 미안해요. 연주할 때 좀 방해가 됐다.
3: 그러니까
2: 너무 죄송해요.
3: 자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
2: 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답변도 좀 해주세요. 야금야금이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아이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추천해 볼까 봐요 하시면서 아, 그 야금야금님의 자녀분들에게도 추천해 볼까 봐요 하시면서 K국악단 친구들에게 어떤 악기를 하면 좋을지 추천받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야금야금님의 자녀에게 요거 어때? 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데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악기가 좋을까요? 이렇게 그 아니면 이를테면 남자이면은 요거 뭐 여자이면 요거 뭐 이렇게도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뭐
4: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은 네. 여자면은 가야금을 하는 게 이제 딱 남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딱 오 저 여자 가야금하네 이쁘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2: 현준 친구의 기준에서는
4: 아니 이게 현준아. 제가 아니라 아빠
1: 아빠 자,
2: 그러면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현준
4: 친구가 가야금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틱톡 같은 거나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은 알고리즘에 이제 야금야금이라고 가야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2: 팀 있어요. 아. 맞아요.
4: 그래가지고 그분을 맨날 봐요. 아.
3: 좀 가야금이 매력적이다.
2: 가야금을 현준 군은 추천을 해줬고
4: 남자는 이제 삼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조가 검은고를 이제 튕기잖아요.
2: 남자는 검은고.
4: 남자는 이제 검은고 딱 가오가 보이게 검은고. 네.
3: 저 죄송한데 그 말은 쓰지 말아주세요. 예쁜 말 쓰기.
2: 넘어가. 한경군은 어떤 악기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5: 저는 남자라면은 피리 추천드립니다.
3: 피리 왜요?
4: 예상박
5: 그 피리가 굉장히 휴대성이 좋아요.
3: 아 휴대성. 이 친구들이 아주 현실적이야.
5: 가야금은 엄청 커갖고 들고 다니고 불편하고 그런데
2: 불편해.
5: 피리는 이렇게 주머니에 쏙 넣어서 다닐 수도 있으니까
3: 이번에 유럽 갔다 올 때도 피리 연주자들 얼마나 편했어요. 그죠?
4: 피리 애들 가방이 이만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필통급이에요.
0: 맞아요.
2: 가야금은 하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가야 되죠.
1: 네.
2: 화물용 네. 거기로 해가지고. 네. 아.
0: 포장재 다 넣어야 되고.
2: 휴대성이 좋아야 된다.
1: 네. 네. 저는 친구들이 한경아 가야금 한번 해줘 이러면은 네. 너무 커서 못 가져오잖아요.
0: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1: 근데 한경아 피디 한번 해줘 그러면 주머니에서 쏙 꺼내갖고 하면은
2: 되니까
1: 멋있잖아요.
2: 휴대성
1: 그렇죠.
3: 휴대성 여자는 뭐 소금이랑 대금이냐.
2: 휴대성은 정말 최고죠.
1: 그렇죠.
0: 가볍고. 아, 너무 귀엽네.
2: 가볍고.
0: 그래
2: 보겠습니다.
0: 네.
2: 혜연
3: 양. 아니 저는 남자 여자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네. 말했습니다. 네. 소금이랑 대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소금과 대금 이유는요?
2: 편할 것 같다고 했는데 아무튼
3: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이유는
3: 뭔가 소리가 되게 작은데 네. 음이 좀 좋고 쭉 이어졌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네.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0: 아
4: 플루트처럼
0: 그렇죠 플루트과 비슷하죠. 근데 희한한 게 세 분 다 제가 하는 악기 하세요는 한마디도 없었어.
2: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악기로 하세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0: 그래요?
2: 진짜 그러시지만은
0: 4672님께서도 와 멋지다고 잘할 때까지 더 쭉쭉 파이팅 응원하겠다고 얘기해 주셨고 8385님 크크 한경어린이 집에 가서 지순자 선생님 찾아보고 눈이 땡그레지겠네요 하셨어요.
2: 자 지순자라는 분이 계세요.
1: 네.
2: 집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하면 아마 나오.
4: 유튜브 검색으로.
0: 땡튜브.
2: 네. 네. 우리 현준군은 조금 말을 좀 줄여야겠다.
0: 아니, 몇 가지만 좀 하면 돼. 잘하고 있어. 너무 오케이. 좋아. 네.
2: 자.
4: 어떡하지?
2: 아니 괜찮아 이제. 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0: 네.
2: 이제 국악을 원래 안 했다가. 지금 이제 뭐 어떤 이유로 만나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이 국악단이랄지 연주 활동을 하면서 좋아진 점 혹은 내 삶에서 좀 이런 부분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게 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혜원 양부터.
3: 뭔가 좀 더 저희가 연주를 나가서 유럽에서 했잖아요.
0: 네.
3: 근데 그러면 하려면 자신감이 필요하잖아요.
0: 그럼요.
3: 점점 하면서 자신감이 늘었어요.
2: 원래는 이를테면 어디 남 앞에서 뭘 한다든지 그런 자신감은 좀 없었어요.
3: 네, 조금 있긴 했는데 조금 낮았어요.
2: 아, 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었었어요.
3: 네.
0: 특히 이제 검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대점도 꽝 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3: 아, 네.
0: 그럴 때 자신감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3: 그렇죠.
2: 그러면 학교 생활할 때도 많이 좀 도움이 어느 정도 되겠네요.
3: 아, 네.
2: 확실히 삶에 있어서도. 알겠습니다. 그 지점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기대됩니다, 한경군.
2: 네.
0: 뭐가 달라졌어요?
1: 아 저도 네. 막 학교에서 발표하고 그럴 때 네. 긴장이 엄청 됐는데 네. 그 충주 청소년 우르국악단에서 네. 같이 연주하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0: 역시 자신감.
2: 진짜요?
1: 네. 네.
0: 지금도 말씀 너무 잘하세요.
1: 네.
0: 알고 있어요?
1: 아니요.
0: 아니요.
2: 아니, 또 편한 형하고 편한 누나가 또 옆에 있어서
0: 그런가 봐요.
2: 같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신감이 또 붙는군요.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소리도 듣고
0: 그렇지.
2: 내 연주도 하고 이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 것만 해서도 안 되고 남의 것만 듣고 있어도 안 되고 들으면서 바로 같이 앙상블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좀 공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3: 저는 제 소리를 잘 제 소리를 잘 못 들어가지고
0: 네.
3: 다른 사람 소리만 듣다가 다른 그 저도 검은 고를 셋이서 하거든요.
0: 예.
3: 근데 하다가 혼자서 다른 데를 치고 있어요.
0: 악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내 게.
3: 네.
0: 따로 모니터를 주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현준군은?
2: 네.
0: 국악을 하고 달라진 점 있어요? 활동하고 나서?
4: 박자감이 생겨가지고 네. 이제 뭐만 할 때도 다 박자 있게 이걸로 해야 돼요.
0: 뭐 예를 들어 뭘 할 때? 뭘 할 때
4: 걸을 때도
0: 네.
4: 박자에 맞춰서
0: 그렇게. 아 진짜요?
4: 그리고 어쩔 때는 막 한경이처럼 발표할 때도 자신감이 네.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0: 네.
4: 자신감이 이제 딱 붙어가지고 이제
0: 오.
4: 발표를 더 잘하게 돼요.
2: 네. 그 세 친구가 그건 공통점이에요.
0: 그러게요.
2: 자신감?
0: 다 했어 말?

0: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1: 웃는 게 너무
2: 말하려다가 말려다가 말하려다가 말려다가.
3: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충주시립 국악단 단원 선생님들께 이제 수업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 받을 때는 어때요? 재미 있어요? 어때요?
2: 진짜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1: 아, 선생님들요.
2: 진짜 막 합주할 때도 진짜 간식도 너무 잘 나오고.
3: 오, 간식도 잘 나와요?
2: 네.
3: 간식 뭐가 나와요?
2: 햄버거 나올 때도 있고.
3: 오이고.
2: 피자가 나올 때도 있고.
1: 오이고.
2: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떡강정이라 해야 될까? 닭강정,
3: 닭강정 같은 거.
2: 맘스터치에서 이제 사오세요.
3: 아, 이게 땡스터치.
2: 아 땡스터치라 해야 되나요?
1: 브랜드를 네. 말하면 안 돼요. 네, 브랜드를. 아, 그래서 아, 자꾸 우리가 뭐 아, 땡별그램. 뭐 땡큐브.
2: 아,
3: 그렇지.
1: 아, 인지 했구나. 에이.
3: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식 그렇게 나오니까 또 좋았고.
2: 네.
3: 또 있어요?
2: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될지.
3: 없으면 말고. 아니 근데 아 충주시에서 진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는 게
1: 무료로 하는 거예요?
2: 네.
3: 와.
1: 그러니까. 근데 햄버거가 나온다고요?
2: 네.
1: 일주일에 몇 번 햄버거 나와요?
2: 아니 합주랑 네. 일반 수업을 할 때 네. 아주 가끔씩 나와요. 아주 가끔.
1: 아 매번은 아니고.
2: 네. 진짜 한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1: 아 그래요.
3: 그래. 매번 나오면 예산이
1: 그래. 적자죠.
3: 안 돼요. 그래서 무료로 지금 충주시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선생님한테 배울 때 어때요? 단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업 받을 때.
4: 저도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네. 그 곡들을 다 너무 잘 알려 주셔요. 그리고 뭐 간식도 다 맛있고. 네.
3: 단원들끼리의 관계는 어때요? 서로 다 알고 지내고 그래요?
4: 네. 다 친합니다.
3: 아, 그래요.
1: 혜원 양은요?
5: 저도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저희가 처음 배우는 악기도 많잖아요.
3: 네.
5: 그럴 때 악기가 뭐 가야금처럼 뭐 음 맞출 때 하는 거 방법이란 거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간식도 맛있어요.
1: 간식이 다 인지하네요.
2: 간식만 두 번 나왔다.
5: 세 번 맛있다.
3: 아이들이 있으면 간식은 또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1: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국악을 배웠잖아요. 앞으로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래 나는 뭐 이를테면 중학생까지만 좀 하고 좋은 경험으로서 그냥 남기고 그냥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할래 라든지 아니면 다른 악기를 해볼까? 혹은 뭐 다른 거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 지금 시점에서의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일단 누나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5: 난
1: 지금 중학교 저는, 1학년이죠.
5: 그쵸.
1: 검은고를 하고 있고 지금 예. 네. 몇 년 했죠?
5: 지금 검은고는 1년 했어요.
1: 1년. 예. 자, 예요. 그런데. 예.
5: 그런데 제가 청소년 우리국악단은 보통 1년까지 하는데 최대 2년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제가 2년까지 너무 하고 싶어요.
1: 일단은
5: 네.
1: 배울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배워보고 싶다.
5: 네.
1: 그 이후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니까.
5: 네.
1: 우리 저 한경구는요?
4: 저도 가야금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은 그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3: 끝까지?
4: 네.
3: 꿈이 된 거예요 그러면?
4: 네.
3: 가야금 연주자가?
4: 가야금이 너무 재밌고 저에게 맞는 악기인 것 같아서.
1: 그래요? 지금 5학년이니까 그러면 6, 그 다음에 중1, 중2, 3년을 더 할 수 있어요?
4: 네.
1: 그래도 3년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4: 아니죠.
1: 아니에요?
3: 최대 2년까지.
1: 2년까지. 최대 2년까지예요?
4: 6학년까지 하고 다른 국악단에 들어갈 수 있죠.
1: 그런 또 시스템이 있어요?
2: 충주시에서 두 개를 운영해요, 국악단을.
1: 그래요?
2: 그래서 충주 청소년 지금 하는 거를 하고
3: 네?
2: 다른 국악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실기 시험 또 거치고.
3: 그러니까 2년 했다고 이제 그만하세요 이게 아니라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는 활로까지 지금 마련된 상태인 거예요.
2: 네네.
3: 한경구는 진짜 가야금을 엄청 사랑하나 봐요. 하지만 추천은 피리.
1: 추천은 피리야.
3: 추천은 피리.
1: 얘들아 피리 해. 피리
3: 너네 하면 나의 경쟁자 되잖아. 너네 피리해.
1: 너무 가벼워. 가볍고 너무 좋아. 가야금 너무 무거워.
3: 어때요 현준군은 앞으로 해금 계속 할 생각이에요?
1: 현준아 유럽 갈 수 있단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 솔직히 그잖아요.
3: 현실적이에요.
1: 현실적으로. 근데 유럽을 또 갔다 왔어요. 그죠?
2: 지금 하고 있는 해금도 너무 좋은데
3: 네.
2: 딱 이제 이번에 유럽 가가지고 타악기 애들이 장구를 치는

0: 게 보니까 휘몰이 할 때도 막 엄청 몸을
1: 엄청
0: 하면서
1: 멋있죠?
0: 몸을 써가지고
1: 예.
0: 너무 멋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가지고 이제
1: 진짜구나.
0: 해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다른 거를 할 때는
1: 예.
0: 탁으로 들어가가지고 장구나 북, 꽹과리 그런 걸 쳐보든가 아니면은 서양 악기에 이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드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1: 기본적으로 두드리고 이런
2: 그러네.
1: 것에
2: 타악기를 좋아하시네.
0: 네. 옛날에도 제가
1: 네.
0: 막 다른 거 젬베 같은 거 있으면은
1: 네.
0: 치고도 놀았어요.
2: 아, 원래 이렇게 두들기는 악기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1: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그걸 찾으면 사실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0: 네.
2: 그쵸, 그쵸.
1: 아, 두드리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앞으로 근데 뭐이 해금이 배우고 나면 타악 연주할 때도
2: 아,
1: 또 도움이 될
2: 맞아요.
1: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공부가 됩니다.
1: 맞아요.
2: 네. 알겠습니다. 아우,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 네.
2: 음악 한곡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권선정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그리고 이완수의 작곡으로 Into the Sky 듣고 오겠습니다.

0: 권선정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 그리고 이완수의 작곡으로 Into the Sky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충주 청소년 우루 국악단 단원 김한경, 김현준, 최혜연 이 단원 세 분과 오늘 함께 하고 있고요.
0: 네.
1: 이제 또 단원이니까 그 단체에서 하는 공연들, 정기 연주회들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단원 아니겠습니까? 공연이 있죠?
2: 네.
1: 공연 소개 좀 해주세요. 누가 하실 거예요?
2: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1: 현준아!
2: 하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하자.
3: 제일 잘하는 사람,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0: 7월 며칠 했죠?
2: 네. 7월 14일에 정기 연주회를 이제 이기 누나 형들이랑 같이 이제
1: 아 협업으로?
2: 딱 이제 같이 2, 3기 같이 서가지고 무대에서 인사하고 뭐 연주하고 다 해요.
1: 그러면 인원이 엄청 많겠네요.
0: 40명? 20명, 20명씩 40명이에요?
2: 40명에서 42명 정도
0: 되고 약 40명 정도. 7월 14일 화요일요.
1: 어디서요?
0: 장소?
2: 그때
1: 기억나요?
2: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할 거예요.
1: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2: 그리고 공연이 하나 더 있는데
1: 네네네네.
2: 다음 주 청주에서

0: 하나 더 열리는데 오, 그게 예. 발대식인데 네. 저희 3기가 가가지고 이제
1: 축하하고 해줘요.
0: 해외에서 했던 거를 거의 다
2: 프로그램을 네. 거기서 공연을 다시 재현하는 거네요.
0: 네.
2: 그때 그 감동을 한국에서도 느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 네. 발대식. 아 그래 바쁘네. 그럼 연습도 지금 한창 중이겠네요.
0: 네.
2: 오 솔개님께서 긴장된다더니 완전 세 분 다 방송 체질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십니다.
3: 자 이제 끝으로 끝 인사도 할 건데 네. 오늘 사실 국악의 날입니다. 네. 같이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즐거움 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행복해하시는 이 에너지를 또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날을 좀 축하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2: 오늘 못다 한 말 있으면 다 하고 네, 가세요.
3: 막내 친구부터 네. 해볼까요?
2: 한경군부터.
4: 우리 국악은
2: 네.
4: 진짜 너무 멋있고 우리 한국의 어리당긴 노래인 것 같아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고 하면서도 진짜 자부심이 생기고 나 이렇게 멋진 음악을 한다니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아이고야.
2: 어우야.
3: 자 선택해 봅시다. 가야금 피리 하나 둘 셋.
4: 가야금.
3: 돌아왔어.
2: 엔딩은 해피하게.
3: 돌아왔어.
2: 아이 좋았어.
3: 돌아왔어요.
2: 그다음.
3: 자 우리 둘째 우리 형.
2: 현준아. 하고 싶은 말 다해요.
3: 네. 네.
0: 지금 학교에 방과후가 있긴 한데.
2: 네.
0: 학교에 장구가 있는데 장구 방과후가 없어요.
2: 아하.
3: 악기는 있으나 배울
2: 선생님이 없거든요.
3: 네.
2: 클래스가 없어요.
0: 아 그래가지고 장구가 너무 하고 싶은데 장구를 할 수도 없고 뭐 있는 게도 없고 뭐 선생님도 없고 방과후도 없고 뭐 있는 게 없어요. 아예.
2: 많이 쌓였어.
0: 그래가지고 장구 방과후 좀 만들어주세요. 충주화곡초등학교 선생님 제발 장구 방과후 좀 만들어주세요.
2: 어디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3: 화곡초등학교요?
0: 주덕화곡초등학교요.
3: 그 교장 선생님의 면담을 좀 해야겠네요. 아니면 그 시립 갔을 때 거기 선생님 중에 한 분한테 요청하면 안 돼요? 장구 선생님한테? 그래도 되잖아요.
0: 학교에서 해달라고요?
3: 학교에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자 끝으로 우리 혜연 양 큰 누나.
5: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느낀 게 많은데요.
2: 네. 그러니까
5: 초등학교 때는 방과후가 있는 방과후에서 가야금을 배울 수 있는데
2: 네.
5: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방과후 수업할 때 막 사회나 막 그런 거 교과 수업밖에 없고 막 음악 할 때 음악 수업 때 국악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지금은 없어요?
5: 네.
2: 아하.
3: 중학생 때부터는 없군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좋겠다.
2: 아주 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앞으로 진짜 멋진 공연들 또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국악의 날을 맞이했지만 사실 국악의 날의 주인공은 미래를 끌고 갈 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항상 지금처럼 활짝 웃으면서 밝게 국악을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세 분 어떻게 재미있었어요?
4: 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2: 그럼 됐어요. 재미있었으면 됐어.
3: 무대에서 또 멋진 연주로 많은 분들께 행복감과 즐거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2: 네.
3: 멀리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 뮤지션 분들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말로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4: 감사합니다.
3: 자 보내드리면서 경기도리 국악단의 연주입니다. 이준호 작곡 축제 사막장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이따 봐요. 아이동.

0: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5: 노래하고 싶다.
6: 이것저것 이놈저놈 묻지마
7: 따지지마.
8: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9: 하트의 상사디아.

0: 우와, 오늘 국악의 날을 시작으로 14일까지 국악 주간이 이어지는 거 알지?
1: 그럼 전국에서 다양한 국악 주간 행사가 펼쳐질 거라잖아.
0: 내일 현충일은 엄숙하게 호국 영령들을 추념하고 8일 월요일부터 12일까지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는 줄타기와 탈춤, 농악, 판소리 등 전통 연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전통 연희 축제 뛸판, 놀판, 살판이 열린대요.
1: 요즘 전통 연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국악 주간에 만나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의 전통 연희와 창작 연희 공연 소식이 엄청 반가울 것 같아.
0: 그렇지, 그렇지. 청소년

0: 부터 청년, 원로, 연희자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예술인들이 한 무대에 오른다는데 밀양 백중놀이 보존회, 동네 학춤 보존회, 봉산탈춤 보존회, 대한민국 농악연합회 등등 최고의 대한민국 전통 연희를 보는 거지.
1: 그럼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탈 만들기, 국궁 체험 등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무료로 즐기는 국악 주간 전통 연희 축제 뛸판 놀판 살판 만나보세요.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제2회 국악의 날 6월 5일 금요일 2부 첫 곡은 안숙선 김덕수 사물놀이 패 그리고 레드선 그룹의 토끼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 국악의 날부터 시작된 국악 주간에 국립과학원이 있는 지역들은 물론이고요. 전국에서 다양한 국악 주간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오늘 서울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전통연희 퍼레이드 여민락 대축제 진도시킨 꾸 또 아주 장관일 것 같고요. 네. 경복궁 근정전에서도 궁중연례 세종조 회례연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서울숲에서 열리는 전통연희축제 띨판 놀판 살판 요거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0: 맞아요.
1: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서는요 10일부터 12일까지 김덕수, 곽태규, 이호연 등 백인의 명인 명창이 무대에 오릅니다.
0: 네, 아마 들으시면서 아 이거 공연 가고 싶다 그런 공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여러분도 국악에 관심 생기신 분들은 국악 공연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국악 주간 공연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문화 에너지 충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0: 네.
1: 또 이 우리 지순자 선생님
0: 두근두근 두근두근
1: 그리고 최스컬레 선생님 와 네. 두 분을 또 저희가 이렇게 뵙게 됐네요.
0: 그렇습니다.
1: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국악의 날 특집 불금의 국악
0: 라디오 버스킹 버스킹.
2: 왜 긴장하셨어요, 성화 씨?
1: 죄송합니다.
2: 아,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예약을 한 덕분에 오늘 국악의 날. 최고의 연주와 최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가야금 명인이 당도하셨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가야금도 가지고 오셨고요. 자, 함께 연주할 사랑하는 딸과 함께 달려오신 지순자 명인과 가야금 연주자 최스컬레 씨가 오늘 국악의 날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의 주인공입니다.
0: 자, 국악의 날 가야금 연주자 모녀가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지순자 명인과 최스컬레 씨에게 여러분 추임새와 질문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우 떨리네. 떨려. 자,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지순자 명인과 최스칼레 씨 준비 되셨습니까? 가시죠.
0: 예. 반갑습니다. 인사해.

0: 주시죠,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가야금하는 지순자입니다. 오늘 국악의 날 특집으로 네. 인사드리게 돼서 특히 여기 국악방송으로 와서 예.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날에 모든 각자 자기 분야에서 네. 열심히 국악을 하고 계시다니 굉장히 기쁩니다. 아~ 그래서 좋은 결과가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이 국악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아~ 깔끔하셔. 야~
0: 너무 좋네요.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 저는 짧게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자 최스칼렛입니다. 네. 국악의 날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을 함께 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예.
0: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죠? 네. 하지만 어머니와 이렇게 방송 나오면 혼자 나왔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3: 네. 약간 조금 걱정도 되고요.
0: 걱정이 돼요?
3: 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많으신 만큼 네. 그런 공 있죠. 각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공. 네. 이렇게 튕기면 어디로 갈지 아. 모르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멀리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안 되긴 하지만
0: 아, 네, 좀. 아 확실히 네. 모녀 관계라 다르다. 친밀도가 다르잖아요.
2: 아니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딸과 함께 뭐 방송이 됐던 공연을
1: 우리 됐던? 딸하고 같이 하면요 네. 인스펙터를 옆에다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한 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 혼나요. 아. 컴퓨터 같이 아 예. 이렇게 했어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예. 그게 잘 안 되거든. 아. 하다가 옆길로도 빠지고 네. 아까 되겠는데 모난 공 같이 네. 다른 데로도 튀기도 하는데 아. 그러면 혼나요. 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2: 의외입니다. 의외.
0: 천하의 네. 명인 지순자 선생님이지만 누군가에게 그냥 엄마예요. 네네네. 그러면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방송 출연하셨었거든요. 네. 그때 뭐 청취자 반응 엄청 났었어요. 선생님의 매력을 엄청 느껴가지고.
2: 맞아요. 재밌었고.
0: 그때도 대본대로 안 가셨어요. 그렇죠. 여기 튀었는데
2: 살아있는 얘기. 선생님들이 그 옛날 살아있는 얘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랬었습니다.
0: 그 방송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3: 제가 그때 미국에 있어가지고요. 네, 하신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사실 오늘 제가 하는지도 몰랐어요.
0: 아, 어머,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3: 제가 네. 아, 그날 그럼 시간을 비워서 모셔다 드려야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진짜 이제 그렇게 됐어요.
1: 갑자기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말 며칠 전에 너도 가야금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랑 같이. 그래서 아, 얘가 어? 이렇게 기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평소 해놨으면 이럴 때 안 놀래지롱.
2: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
0: 네. 뭔가 요거 아슬아슬한 끈이 하나 있네요. 이게 모녀 관계에.
3: 사실 네. 복수를 하시는 기분으로
0: 복수요?
3: 네.
0: 뭐가 한번 있었습니까?
3: 아, 이게 계속 연장전인데요. 예. 제 사실 요새 가야금도 열심히 하지만 네. 지금 공부하는 중이어 가지고요.
0: 아, 네.
3: 좀 그쪽으로 좀 머리를 좀 쓰고
2: 있었는데
3: 네. 갑자기 이렇게 하신 게 제가 좀 어머님이 할머니 그러니까 성금년 할머니한테 네. 당하신 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0: 웃겨
3: 성금년 안티 이론은 지순자다라고 할 정도로 디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유. 비 오는 날에 갑자기 놀고 있는데 너 방송국 가! 막 그래가지고 엄마 가시고 막 이런 얘기를 진짜요? 방금 전까지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한테 네.
2: 똑같이.
3: 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혼나서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는 말씀을 하신데요. 네. 뭐 시작된다 어쩔 거야 지가.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하세요.
0: 와 이거 뭐냐.
2: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0: 와 이거 관전 꿀잼인데 이거.
2: 그래.
1: 꼭 그런 건 아닌데
0: 네. 자 반격 네. 들어갑니다. 네.
1: 내 어머니 성금년 어머니가 네. 나를 앵벌이로 썼다 그랬잖아요. 아하. 공연 녹음 뭐 이런 거야 무작위로 가.
0: 예, 예, 예.
1: 그럼 방송국에 또 가야금이 있어.
0: 예.
1: 그래서 해야 되는데 네. 녹음도 뭐 어느 날 갑자기 해야 되고 그래서 너는 나보다 훨씬 난 거야. 나는 정말 대곡을 해.

0: 했어야 됐는데 너는 오늘 짧게 하잖아. 그리고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1: 예.
0: 엄마 혹시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래서 복수는 절대 아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왜 스파르타 교육이라 그러죠?
1: 예.
0: 그냥 현장에 던져 놓으면 지가 한다.
1: 아.
0: 그런 게좀 있어야
1: 그나저나 지금 이 상태로 이제 합주를 하셔야 되는데
2: 첫 번째 곡이 이중주예요. 이중주. 와.
1: 어쩌다 보니 오프닝이 이쪽으로 풀렸어요.
2: 그 고수 두 분의 그 어떤 네, 진검승부가 그렇죠. 느껴질 그렇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이 시간을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셨죠. 기다리셨거든요. 네. 자 모녀의 합주. 하모니가 어떨지 이제 궁금한데 네. 첫 번째 음악부터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네. 곡 소개.
0: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64년도에 어머니하고 네. 그 가야금 이중주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나도 엄마하고 그걸 한번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서
1: 예, 예, 예.
0: 그럼 한번 우리가 이걸 잡자 그래서 그 올해 11월 5일 날 그 국악원 풍류사람방에서 둘이 해요.
1: 아하.
0: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저는 산조하고 뭐 살풀이 뭐 세가락 벌고 어머니가 그때 급히 작곡을 해서 한 것밖에 없었는데 생각외로 제 딸이 많은 메뉴가 많더라고요.
1: 오호.
0: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병창도 하겠지만
1: 네.
0: 병창도 하고 산조도 이중주도 하고 많은 곡들을 우리가 똑같이는 아니래도 조금
1: 네.
0: 변형을 주더라도 모녀간에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해요. 본인은
1: 네.
0: 나한테 뭐 엄마를 못 따라간다 그러는데 저는 가야금을 언제가 70년 됐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똑같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비교를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못 한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엔 잘해요. 잘하고.
3: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0: 그래서
3: 기대가 너무 생기니까.
0: 염려하지 않고 하고 그다음에 산조를 이 성금연유 산조를 가끔 상하청 그다음에 같은 청
1: 예.
0: 이렇게 해서 산조를 한 1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2: 네. 기대됩니다.
0: 네, 전 장르를 짧게 짧게.
2: 네네네.
1: 네.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2: 자, 한숨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모든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자, 준비되세요. 선생님, 뭐 다스를 하셔야 됩니까? 뭐,
0: 아까 다 해서 조율을 살리세요.
2: 네, 살짝 해보시죠.
1: 해보시죠.
2: 네, 네. 편안하게. 하우스 콘서트 개념이니까.
1: 맞아요. 네.
2: 되셨어요?
4: 장단 잘 부탁드립니다.
2: 아우, 장단. 네.
1: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 되죠. 근데 이제 비교를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본인이 못한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엔 잘해요. 아, 잘하고.
1: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0: 흥청 이렇게 해서 어 산조를 한 1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2: 네. 어 기대됩니다.
0: 네, 전 장르를 짧게 짧게.
2: 네네네. 네.
3: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2: 자 한숨으로 끝내겠습니다. 한숨으로. 자 모든 게 내포돼 있습니다. 예. 자 준비되세요. 선생님 뭐 다스름 하셔야 됩니까? 뭐,
0: 아까 다 조율, 해서 조율 살리세요. 네,
2: 살짝 해보시죠.
3: 해보시죠. 네,
2: 편안하게. 하우스 콘서트 개념이니까.
3: 맞아요. 네.
2: 되셨어요?
4: 아우
2: 장난. 네.
3: 열심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까 보니까 잘 치시더라고요.
3: 아.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은.
2: 자 가보겠습니다.
0: 그냥 걷더니.
3: 네. 좋습니다.
2: 갑니다.
3: 갑니다.

0: 선생님 연주 끝나고 사람들하고 진짜 이렇게 얘기 이런 버스킹 실제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 네.
0: 지금 왔습니다. 아, 실제로 실시간 반응이에요. 실시간
1: 반응. 찰지고 만나다네.
0: 네. 직접 소개해 주시고 직접 소통하신 네. 거시면 됩니다.
1: 어떤 소개?
0: 공이사오님.
1: 아, 소리가 찰지고 만나네요. 이러셨는데요.
2: 네.
1: 그 찰지다는 걸 아시는 분이 더 대단하신 거예요.
2: 김영창이신 거지.
1: 왜냐하면 가야금 소리를 찰지다고 표현하는 분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들을 줄 아는 분 같아요.
2: 아,
1: 고맙습니다.
2: 청취자를 또 이렇게 띄워주셨어요.
0: 자, 또 2390님. 네, 혹시 잘 안 보십니까?
3: 아, 두 명인 네. 모녀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가야금 연주가 너무
2: 좋았다.
3: 좋아서 귀호강하고 있네요.
2: 귀호강했다. 아, 이런 네. 말씀 2390님이 남겨주셨고요.
0: 네. 3272님의 문자도
1: 국악 소리는 리듬감 있어 몸이 반응하고요. 창과 타령은 고된 삶에 흥이 있어 고된 농촌 고된 생활에 위로가 되네요. 아. 어머 너무 멋있어요. 아. 이런 표현해 주시는 분 많았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2: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네네. 김영창이 맞아요.
1: 아, 진짜 그러시네요. 네.
0: 실제로 귀농하셔가지고 아. 직장 이제 다니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귀농하시다가 그냥 나 틀어놔요. 그래 들어요 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실제로. 네. 실제로.
1: 네. 네. 그 보통 우리 국악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는 늘 고민이 많았는데
2: 네.
1: 오늘 이렇게 글 써주신 분들 보니까 진짜 다 김영창이에요.
2: 그렇죠. 근데 지금 끝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네. 다 소화 못할 정도인데 네. 야금야금님 것도 한번 가볼게요.
1: 황금년 가야금 산조로 가야금에 입문했습니다. 따님과 손녀의 연주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 아.
1: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 네. 6582님 보이세요?
0: 네네.
2: 가봅시다.
3: 티격태격 하시더니 연주는 어찌리 또 친한 척 하시나요? 너무 좋습니다. 따로가 엄마하고 연주하시니 보기 좋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서 좋으신가요?
0: 이거는 스칼렛님에게 하는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3: 아, 네. 좋은 것도 있다면 나쁜 네. 것도 굉장히 많고요.
2: 부담도 있죠.
3: 네. 네. 서러울 때도 굉장히 많고 근데 또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또 너무너무 좋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봐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2: 맞아요.
0: 아, 그리고 8766님께서 어머니에게 가야금 배울 때 무서운 선생님이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3: 제가 아까 서럽다고
2: 이 부분에 대한 답일 것 같아.
3: 네, 너무 서러워요. 너무너무 서러워요. 막 제자들한테는 진짜 막 열 번을 똑같은 걸 가르쳐. 그래, 그거야. 그래, 옳지, 옳지.
2: 엄청 선사셔.
3: 한 번. 네, 저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잖아.
2: 하지 않았는데 아니에.
3: 너는 그게 문제야. 에이, 이러고 바로 핸드폰 키시고 뭐 게임 하시거나 유튜브 하시거나 어떤 때 막 그냥 자 주무시기도 하고 막 과자도 막
1: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2: 예.
1: 아주 부족하면 야단칠 게 없어.
2: 아.
1: 근데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만큼 부족하면 큰 소리 나가는 거 그거죠.
0: 네. 다 왔는데 요것만 넘으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의미셨군요.
3: 네. 무섭다기보다 좀 네. 네, 많이 기분이 상합니다.
2: 아, 아 이거 찐 텐션인데.
1: 지순자 선생님 아까 연주 중간에 슬쩍 미소를 지으셨는데
0: 맞아요.
1: 이유가
2: 3790님.
0: 아까 선생님께서 네. 연주하다가 네. 무슨 포즈 같은 게 있었어요. 멈춤이. 네. 아, 그리고 딱 들어가서 선생님 딱 웃으시더라고요.
3: 자진몰이 같습니다.
1: 자진몰이에
2: 네, 맞아요.
1: 번갈아 하기로 했는데 네. 한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쉬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
0: 아, 그게 일부러 짜져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1: 네.
2: 근데 살아있잖아.
1: 둘이 똑같이 쉬고 똑같이 하니까 이렇게 짜져나는데 이것도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2: 아마
1: 네.
2: 많은 분들이 이건 네. 약속했다라고 생각했을
0: 저도.
2: 거예요.
0: 저도. 네. 그런데 같이 쉬었는데도 어떻게 또 같이 들어가셨어요?
2: 맞아, 맞아, 맞아.
1: 그래서 이런 것도 재미가 있겠다. 그래서 장구 솔로 드렸잖아요.
2: 맞아요.
0: 잘하더라. 잘하시더라.
2: 예상을 못해가지고.
3: 궁이 글루티였습니다.
2: 좋았어요.
0: 자, 벌써 이제 두 번째 연주곡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곡입니까? 곡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 오늘은 한림학사 봄노래 돌조시라는 제목을 가진 세 가지 병창인데요.
2: 네.
1: 이게 허튼제. 왜냐하면 보통 병창하면 남도소리나 경기 민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대풍류에 있는 이럴 때면 탈춤을 춘다던가.

0: 뭐 건물을 친다든가 할 때 쓰는 음악이에요. 이게 이런 음계예요. 보통 이걸
1: 개면초
0: 한다면
1: 네. 이건 제가 달라요.
0: 와. 예를 들어서 한오백년 같은 따라라 하니나 하니나 어디 이런 재. 그래서 이 재를 한오백년은 너무 느리고 슬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국악예술학교 선생님으로 계셨을 때 네. 거기 교장 선생님이 학자분이라서 가사를 많이 주세요. 선생님한테 이것 좀 만들어봐. 네. 근데 저희 어머니 전라도 광주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꺾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병창도. 그렇게 만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네. 맨날 꺾어. 그렇게 맨날 꺾는 게 좋아. 꺾지 말고 그냥 해봐. 우와. 이러셔요.
1: 지영이 선생님이 살아나셨어.
2: 아버님이 지영이 네. 선생님이십니다.
0: 그러니까 어머님아 이거 말고 어떤 건가. 경드름으로 한번 해봐. 경드름. 그리고 아버지가 드라 디라 이렇게 좀 해봐.
1: 와.
0: 제가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음악에는 멘트를 안 다세요. 답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한림학사라는 게 중머리 장단으로 한림학사가 장원 급제하는 거 아시죠? 청년들이 네. 공부해서 저기 붙으면은 이제 벼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노래가 1절, 2절. 1절에는 고생고생하는 제목이 스토리가 있고요. 네. 2절을 우리가 불러요. 근데 2절에는 이제 어사와 꽂고 돌아가는 거. 근데 봄노래도 허튼제인데 이거는 좀 조금 더 다른 박자. 아, 타령장단에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돌조시라는 거는 이럴 때는 채석장에서 나는 소리들이에요.
1: 채석.
0: 우리 아버지가 네. 맨날 꺾어. 그렇게 맨날 꺾는 게 좋아. 꺾지 말고 그냥 해봐. 우와. 이러셔요.
1: 지영이 선생님이 살아나셨어.
2: 아버님이 지영이 선생님이십니다.
0: 그러니까 어머님아 이거 말고 어떤 건가. 경드름으로 한번 해봐.
1: 경드름.
0: 그리고 아버지가 드라 디라 이렇게 좀 해봐.
1: 와.
0: 제가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음악에는 멘트를 안 다세요. 답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한림학사라는 게 중머리 장단으로 한림학사가 장원 급제하는 거 아시죠? 청년들이 네. 공부해서 저기 붙으면은 이제 벼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노래가 1절, 2절. 1절에는 고생고생하는 제목이 스토리가 있고요.
1: 네.
0: 2절을 우리가 불러요. 근데 2절에는 이제 어사와 꽂고 돌아가는 거. 근데 봄 노래도 허튼제인데 이거는 좀 조금 더 다른 박자. 아, 타령장단에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돌조시라는 거는 이럴 때는 채석장에서 나는 소리들이에요.
2: 아, 채석장.
0: 네. 돌을 캐기도 하지만 캔돌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이게 쫀다는 얘기죠. 돌을 쪼시.
2: 아, 그래서 돌조시.
0: 돌조시고 그다음에 정글정글 하는 거는 이렇게 모나게 돼 있는 거를 다듬는 네. 거고 네. 땅글땅글은 치는 소리예요. 땅땅땅인데 이게 보통 채석장이 옛날에 산에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메아리가 치니까 땅글땅글 정글정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니가 만들어서 국악예술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발표를 했던 곡이에요. 근데 한 50년 동안 안 불렀던 거를
1: 예.
0: 예, 제가 이제 사람들이 지순자는 경제를 더 잘해. 경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그럼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전주에서 그 소리축제 때 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이번에 이걸 하면 되게 좋겠다. 라고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좋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2: 아유, 감사하죠.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병창하면은 사실 남도 소리의 병창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좀 있어요.
0: 그렇죠. 네, 네. 꺾고 단가를 주로 네.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아까 잠시 들어봤지만 진짜 좀 오묘해요.
2: 맞아요.
1: 네. 신선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경제의 매력을
0: 많이 들으셔가지고.
1: 네. 네.
0: 다음에는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가는 길이 저 길이구나.
1: 아.
0: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혹시 선생님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0: 조율은 이제
2: 다 되셨습니까?
0: 지금 이거를 우리가 눌러서 해요.
1: 네.
2: 아.
0: 네, 이제 뭐 누르는 우리 딸이
2: 네.
0: 잘해요. 그래서 안 시켜도 잘해요.
1: 아.
0: 잘 따라서 해요.
1: 표정 봐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원샷 잡아주세요.
2: 아 너무 잘하셔. 아,
0: 잘해요. 그런데 본인이 맨날 자기가 못

0: 아니 비교를 저한테 하니까 아. 저를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너무 높은 거죠.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아, 있는데.
1: 그러지 마세요.
2: 선생님 물 드시겠습니까?
0: 물 안 먹어도 돼요.
2: 아, 물 안 먹어도 안 드셔도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네. 들어봐 주시고 네. 잘하나 못하나 평가해 주세요.
2: 네, 네. 좋습니다. 가야금 병창 허튼가락 병창입니다. 네. 네.

0: 약간 목감기가 살 와가지고요. 아, 예. 제가 너무 지금 많이 속상해서 밤새 이불킥을 할 것 같습니다.
1: 아. 아니에요, 좋았어요.
2: 근데 정권진 선생님과 그 정혜석 선생님 목소리가 좀 비슷하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3: 아, 그래요?
2: 정권진 선생님.
3: 정권진 선생님 소리째가 어느 어디째인가요?
2: 저기 이제 보성. 예, 예. 근데 정혜석 선생님이랑 되게 좀 비슷하신데.
3: 아, 그래요?
2: 두 분도 목소리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3: 이제 그거는 모녀지간이니까 좀 네. 닮아가기도 하고 네. 이 소리가 좀 질러야 되는 소리라서 아. 제 나이에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4: 근데 아까 리허설 때 선생님 지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물을 한 잔 드셨었어야 되니까.
0: 제가 잘 안다니까요. 지금 7913분이 네. 오, 딱 집어주셨어요.
4: 뭐라고요?
2: 소개 좀 해주십시오.
0: 네, 네. 모녀 가끔 함께 노래를 부르시나요? 선생님 따님 말도 좀 들어주세요.
2: 그럼 같이 노래 부르시는 무대에 쓰실 일이 좀 있으십니까?
0: 아 근데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2: 같이
1: 단체로
2: 사람들이.
1: 아,
2: 네.
3: 우리 딸이 원래 네. 이런 거보다는 원래 정가를 해요.
1: 정가. 아.
3: 네.
4: 이게 병창과 정가는 또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2: 어떻게 평론 가능합니까?
0: 아니에요.
2: 예.
3: 지금은

0: 그 25연을 자기가 연주를 하면서 시조창 했고 예, 그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한번 봐주세요.
1: 오. 조금 해주실 수는 없죠.
0: 지금 목이 불가능. 너무 안 좋아서.
2: 목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아가지고
3: 안 됩니다.
0: 단호박. 네. 그래.
1: 단호박.
2: 네. 네. 그래서 항상 다 놀리세요. 아 너무 정가 같다. 너무 시조 같다. 아. 그래가지고 그걸 벗어나기가 참 어렵네요.
3: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셨을 때 뭐 다른 공부 가야금 요즘 못 하고 다른 공부하고 있다 하셨는데 네, 네. 그 공부가 어떤 공부예요?
2: 박사를 논문. 하고 있는데요. 네. 논문을 지금 써야 하는 시기인데 논문을 쓰는 것보다 쓰기 전에 마음이 되게 힘들고
3: 맞아요, 맞아요.
0: 윤석학.
3: 예. 네. 윤석학 박사.
0: 윤석학이 아니고
3: 윤석학 박사 학이니까. 지금 예, 예. 학위를 네, 박사 네, 과정 중이에요.
0: 네, 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가야금만 칠 걸 그랬어.
1: 9254님의 문자가 있어요. 선생님 세 번째에 따님과 같이 이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0: 방송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1: 따님과 같이
3: 네. 따님과 같이
0: 따님과
3: 연주 많이
0: 같이 연주 많이 하셨겠지만 방송에서는 처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2: 아니 근데 이렇게 같이 한 것도 네. 진짜 한 손에 꼽힐까 말까 정도예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3: 단체로 했었는데
2: 그래서 11월 달에 하는 공연이 처음이에요.
1: 와, 아, 두 분이서
2: 네,
1: 하는
2: 저희가 딱 연주. 이렇게 하는 거는 오. 처음이에요. 그래서 안 싸워야 할 텐데.
3: 근데 아까 그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 방송 전에 얘기 나눴을 때 선생님의 라이브 자체를 방송에서 하는 것도 오랜만이라고 들었었어요.
0: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네. 23살인가 때 KBS 네. 방송 녹음실에서요. 네. 녹음을 하느라고 어머니가 장단치고 했던 게 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이렇게 바로 나가지가 않고
3: 생방이 아니었고
0: 녹음해서 나가는 거라서 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3: 그러니까
0: 지금 한 50년 만이죠.
1: 아이고야.
0: 네, 50년 더 됐네요.
3: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영광이에요.
0: 영광하고도 굴비.
3: 굴비 나왔어. 예. 너무 좋아요, 선생님.
1: 오늘의 마지막 곡은 듣는 음악으로 네.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3: 네.
1: 지영이 선생님의 태평소 독주 메나리네요.
3: 네. 지영이 선생님은 진짜 다 잘하셔.
0: 저희도 너무 좋아해요. 와. 이렇게 부시는 분이 지금 없어요.
1: 아. 네. 요 음악을 함께 나 듣고 싶다고 하신 이유가
0: 있어요. 있으실까? 왜냐면 예. 아버님이 요게 메나리 곡이거든요. 네네. 근데 태평서도 그 경제가 있지만 메나리째도 있잖아요.
3: 네.
0: 능계 그러면 경제 따리라 다디에다이디에디리라 따라다리라 다디에다이디에디리라 다리리라 다이아디단띠라 다디디에디단단 다이었다띠아디아리라 이거는
3: 너무 좋다, 너무 좋다.
0: 이거는 능계예요.
1: 네네네.
0: 근데 이거 지금 틀어주시는 거는 능계가 아니고 네. 메나리예요. 그래서 네. 약간 서정적이기도 하고 슬픈 것도 있지만 되게 청아하다. 그리고 서러운 소리도 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맑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거를 핸드폰 링 네, 이게 전화가 온 벨소리로 해서
1: 컬러링
0: 네, 컬러링으로 써요. 그러면 내가 맨날 그거 나도 좀 줘. 맨날 그러고 못 하고 있는데 늘 듣고 싶은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병창도에 경제를 했잖아요. 메나리 쪼다. 예, 그래서 네. 아버지의 이 가락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같이 들었으면 싶어서 네, 선택했습니다.
3: 선생님 확실히 물 한 잔 드시니까 목소리가 좋아지셨어요.
0: 달라요. 경기 목하고 네. 이 서두째는 서두는 내밀어 세야 되고 네네네. 경기는 안에서 돌려쳐서 해서 경기는 조금 하기가 수월한데 서두는 배심도 못해서 아까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네.
3: 선생님 그럼 맞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3: 네. 네. 맞아.
1: 야,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3: 네. 네. 네.
1: 듣는 동안에 또 물 한 잔 드셔야 되니까 자 지영이의 태평소 독주 메나리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지영희 선생님의 태평소 연주였습니다. 태평소 독주 매나리 듣고 왔고요. 선생님 뒤에 더 음원이 있나 보네요. 근데 오늘 짧게 들었던
1: 것 같습니다. 앞에 느린 게 있어요. 딸이란 하고 천천히 하는 게 근데 지금 빠른 거 들었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네 앞에 게 더 저는 좋아하는데
2: 그래요.
1: 어쨌든 그래도 연결이니까.
2: 아. 네. 근데 이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게 지금은 들을 수 없는 가락들이 네. 굉장히 네네네. 많네요. 이 안에도.
1: 저 태평소에 춤이 다 있잖아요.
0: 네.
1: 찍고 찍고 돌고 돌고 하는 게 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태평소가 그냥 빨리 해도 느리 불고 느리 해도 느리 불고
2: 쭉 많이 뻗죠.
1: 네네네. 아, 아. 그래서 좀 그게 좀 많이 아쉽죠. 근데 그건 전라도 신화일제니까.
2: 네. 이런 경제 태평소의
1: 네네.
2: 맛을
1: 느는 게 뭐 매나리 이렇게 부는 게 있으니까. 네.
0: 솔개님께서 두 분이 토크할 때는 시트콤이고 연주할 때 영화 같다고 또 남겨주셨고요. 6485님께서 너무너무 이야기랄지 연주가 너무 좋아서 길가에 차를 대놓고 듣고 있습니다. 5071님께서 두 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네요. 서로 자랑 한 번씩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5071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3: 자랑을요?
0: 네, 엄마 자랑. 엄마는 딸 자랑 하나씩만.
3: 아, 우리 엄마는 굉장히 긍정적이시고요.
0: 네.
3: 그리고 이게 자랑이죠. 너무 열심히 연습을 계속 하셔가지고요. 가야금이 자꾸 느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따라잡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실력을 계속 향상하세요. 향상시키고.
1: 제자들이 맨날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날더러 왜 혼자 선생님만 가야금이 자꾸 느냐고 그러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늘겠어요 하는 소리지. 우리 딸은
0: 네.
1: 되게 섬세하고 정확해요. 그래서 틀린 꼴을 못 봐 누구든지. 그래서 누굴 가르치거나 뭐 어떤 멘트 그걸 뭐라 어드바이스 줄 때 되게 잘해요. 그래서 예. 저도 우리 딸이 저를 많이 가꿔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뻐지는 법도 또 말하는 것도 그리고 요즘은 이제 치매 될까봐 네. 기억해 따라다니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데
0: 예.
1: 그러면서 이제 좀 아, 조심히 생각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고맙죠.
0: 아이고.
1: 매니저 같이. 네.
2: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 방법은 그래. 다양하죠.
1: 네.
2: 겉으로 보기엔 티격태격 약간 과격해 보여도 그 안에 정말 사랑이라는 거 다 느껴집니다. 예. 네. 훈훈한 분위기 저희 예상대로 잘 만들어졌고요.
0: 요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11월 네. 5일이라고 그러셨죠?
1: 11월 5일.
0: 국립국악원 풍류사랑
1: 풍류사랑방.
0: 저녁일 거고요.
3: 네네.
0: 그쵸?
3: 아마 저녁. 네네. 저녁 네. 공연이고요.
0: 그리고 제목이 3대 현 위에 짓다라는
1: 네,
0: 제목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순자 선생님, 최스컬레 선생님 두 분이 한 무대에 서십니다.
1: 우리 네. 딸이 너무 제목을 어렵게 짓지 않았어요?
2: 3대 현 위에 짓다.
1: 저는
2: 어렵다고.
1: 그냥 두 모녀가 놀다.
0: 아,

0: 이렇게 저희는 그쵸, 말을
1: 이쪽편 들 수도 없고 저쪽편 들 수도 없고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저희 진행자로서 네. 이럴 때 제일 애매합니다. 예.
1: 모녀도 좋고 네. 3대 현이도 짓다도 좋고
0: 그렇죠.
1: 네. 네. 선생님 이제 가실 때 된 것 같아요. 네.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선생님이 대표로 예, 어떠셨는지
2: 네. 이 바투상사대야에서 국악의 날에 우리 모녀를 불러주셔서 재미난 시간을 갖게 해주고 또 음악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창하십시오. 모든 분.
0: 네. 감사합니다.
1: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스칼렛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3: 네. 저는 짧게 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악의 날 특집으로 함께한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지순자 가야금 영인과 따님이죠. 가야금 연주자 최스칼렛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오!
0: 네. 아 약속을 지켜주신 우리 지순자 명인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1: 진짜 네. 아, 좋았습니다. 네. 자 잠시 후 4시부터는요 국악의 날 특집으로 또 국악의 현장을 지켜온 명인들을 만나는 생방송 명인이 온다 2가 방송이 됩니다.
0: 네 명인들의 네.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고 하니까요 깊은 이야기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0: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1: 다음 주에 봬요.

0: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6월 5일 국악의 날,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복 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1: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깊은 이야기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6월 5일 국악의 날, 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4시에는 이생강, 김광복 등 당대 최고 명인들의 연주와 수다가 이어집니다. 명인이 온다, 두 번째 이야기. 저녁 7시 30분에는 국악진흥법 2년을 돌아보고 지역 문화와의 상생을 모색하는 특별 저담이 방송됩니다. 특히 14일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에는 특집기획,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를 통해 고 이은주 명창의 숨결을 다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국악방송의 제2회 국악의 날 특집방송,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에는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국악의 날 기념 광주 국악방송 특집 생방송 명인이 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황혜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야금 연주자 정혜천입니다.
0: 저희가 작년 국악의 날에 명인이 온다 첫 번째 이야기 함께했잖아요.
1: 그랬었죠.
0: 선생님.
1: 아주 풍성했었죠.
0: 네. 올해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전통 음악을 함께 즐기고 그 가치를 나누는 국악의 날에 광주 국악방송에서 여러 명인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0: 올해 국악의 날의 슬로건은요,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고 하죠.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우리의 음악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길 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 곁에서 큰 울림을 주고 계시는 명인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 해오신 명인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직접 연주와 또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네 분의 명인을 모셨습니다.
1: 예, 우리 국악계에서 대표하시는 바로 우리 선생님, 우리 관악뿐만 아니라 여러 악기에 능통하신 분이죠. 이생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피리산조의 전통을 이어 자신만의 산조를 만든 김광복 명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1: 네, 판소리 전통을 잇고 계시죠. 극과 무용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윤진철 명창도 나오셨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대대로 내려온 우리 음악의 전통을 든든히 지키고 계신 서영우 명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선생님.
1: 예, 이승강 선생님.
2: 네.
1: 광주 얼마 만에 지금 오셨죠?
2: 저도 여기 한 엊그제 같은데
1: 예.
2: 뭐 세월도 하나 흘렀네요.
1: 아, 그렇습니다.
2: 네.
1: 세월 하나 흘렀습니다. 네. 저도 뭐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네. 예, 20대 초반에 제가 방송국에 근무할 때 선생님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모시고 이렇게 방송했던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예. 뭐 한 4, 50년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예. 선생님께서 대금을 처음 이렇게 사사하시던 시기가 언제쯤으로
2: 대금은 제가 악기 중에서 제일 늦게 시작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2: 예, 저는 네. 뭐 그 제일 손에 닿는 거 그 단소, 소금,
1: 네.
2: 피리, 그다음에 이제 태평소, 그다음에 퉁소, 그다음에 대금,
1: 예.
2: 상피리 일곱 개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1: 아, 그러면 선생님의 그 스승님들은
2: 23분 계셨어요. 한 학계 스승님들이 3분, 4분 계셨어요.
1: 예.
2: 예.
1: 한 분씩 말씀하면은 2시간 그냥 가겠네요.
2: 아, 그렇습니다.
1: 23분의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2: 예, 예,
1: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0: 이생강 선생님께서 또 지난 봄에 이생강의 전통 관악기 연주 86주년 공연도 하셨어요.

0: 어릴 때부터 관악기 연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한주환 선생님께 대금 배우셨잖아요.
1: 예, 대금은 뭐 1947년에 한주환 선생님을 전주 그 역 앞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한주환 선생님이 그 전주 역 옆에 풍남동에 계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역 앞에서 그 추력 위에 네. 거기서 이제 태평수도 불고 네. 애기 많은 애가 부르니까 신기해서 그 추력 밑에서 보니까 네.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선생님이 그때는 몰랐어요. 도포를 그냥 이렇게 입으시고 한복을 입으시는데 네. 그 국방색으로 네. 입고 수염이 나시고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그때 옆에 칼을 차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일본서 나와가지고 네. 얼마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 2, 3년도 안 됐어요 제가. 그런 어린 마음에 아 이게 조선에도 그때 뭐 그 습관이 대한민국에 네. 조선에도 아 이런 사무라이가 있구나 무사가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2: 아 긴 칼을 차고 계셨다고?
1: 예. 아니 도포에 그분을 보니까 그 그런 걸로 말하면 그 검객이야. 오.
2: 예. 참 이상하네요.
1: 예. 그래서 네. 우리 선친이 나를 추락해서 나를 안전하게 인사드리라. 네. 그 인사드리니까 그분이야. 우여서 내가 검객이라 본 그분이.
2: 아 근데 추락에는 왜 올라가셨어요?
1: 그래서 불었어.
2: 추락에 위해서요?
1: 추락에서 네. 이제 연습해라고 우리 선친이. 네. 원래 운수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그 중앙에 이제 연습을 해라고 차로 나를 데리고 데리고 다니 전국에. 아. 그 전주에 계서 네. 그 역 앞이에요, 바로. 지금 전주역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때문에.
2: 그러죠, 그렇죠. 예. 예.
1: 예. 아, 그래서 그 인사에서 보니까 그분이 첫째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검객이라고 보이는 그분이 한주환 선생님.
2: 네. 설마 대금을 잘못 보신 건 아니죠?
1: 그렇죠. 대금을 너무 우에서 보니까 그
3: 대금이
1: 대금을 검객 예예 예, 예. 그리고 이 도포 저 도포를 입고 계시고 네.
2: 그렇죠.
1: 그리고 수염을 코수염 되고.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연세가 40 갓 넘었어요. 네. 그렇게 안 됐는데 그렇게 아주 검객같이 보이시더라고요.
4: 대금이, 대금이 되셨군요. 네,
2: 그렇죠. 대나무 안에 칼날을 넣는 집도도 있었죠.
1: 동기는 산조는 네. 그렇게 됐고 어릴 때는 다른 민요 같은 거는 네. 손에 닿는 데를 하게 됐는데 네. 산조만은 우리 선생님이 그때 47년도 그 풍남 그 전주역에서 만나서 나중에 그것을 21일간 산조를 배웠죠. 그때는 산조 진작물 배운 게 아니고
2: 여러
1: 자진무리 아니 자진무리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산을 오셔서 6.25 3년 후에 부산을 오셨는데 6.25 때 그걸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왜 그때 자진무리 했냐니까 애기니까 지루할까 싶어서 빠른 걸 이렇게 예.
2: 그걸 가르쳤던 그건 배려를 하셨군요. 예. 예. 한주환 선생님의 그 젊으셨을 때 40대 때 이야기를 우리 청자 여러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0: 네, 실제로
4: 전설적인 인물.
0: 그렇죠. 예. 저희가 대금산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제 박종기 명인, 한주환 명인, 이생강 명인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렇게 한 줄의 역사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계보가 이렇게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지금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서용호 선생님의 부친인 서용석 명인도 한주환 명인의 제자셨잖아요. 예. 서용호 선생님의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5: 예. 한주환 선생님께 그 제자가 분명한데
0: 네.
5: 이제 그 전에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모 할머니 박초월 명창이 계속 한 소리 하셨고,
0: 네.
5: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방태진 명인에게 호족도 배우셨고, 네. 한주환 명인에게 대금 산조하셨고, 서공철 명인에게서 가야금 산조하셨고, 경철 명인에게서 아쟁 산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0: 네.
5: 이제 아기 때 그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가 네. 아버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할아버지가 국악을 하는 걸
0: 싫어하셨어.
5: 예,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모 할머니 저 박펄 좀 저 소리 갈지 때 살짝 가서 듣고 이 수군가 한번 따라하고 혼자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눈치를 채셔 갖고 네. 이리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자 아버지가 안 오는 테니까 너 박초월 선생님한테 가서 배운 거 한 장잔 해봐라.
4: 한 장 해봐라.
5: 네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까 애기니까 모르고. 했대요. 수군가 탑상을 탕탕 올렸더니 너 여기 잠깐 있어라. 내가 맛있는 거 갖고 나올게.

0: 몸뚱이 갖다 두들 패드래요.
1: 그렇군요.
0: 그래갖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이제 부각이 좋으시니까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죠.
1: 예, 서영석 명의는 정말 대금뿐만 아니라 아쟁 또 해금 피리 뭐 태평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악기를 모두 다 그 능숙하게 하시고 그런데 또 특별히 이렇게 산적뿐만 아니라 신민요 그렇죠 아, 남도 신민
2: 엄청하셨죠
1: 신작 신민요도 많이 작곡하셨어요.
3: 네. 네. 네 진짜 그런데 또 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또 뇌출혈로 또 쓰러지셨어요 선생님 그 이야기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편찮으실 때 이야기.
0: 예 뇌출혈 모두가 이제 충격이었고 네. 그렇게 충격이었고 우리 가족들은 말할 같아요. 것도 없었지만은 네. 아버님이 워낙 정신력이 좋으셔가지고 그 정말 아프시는 와중에도 기억력이 참 좋으셨어요.
3: 네.
0: 옛날에 너 뭐 어쨌지 15, 16년 전 걸 기억하시더라고. 아버지 그런 적 없는데 그 야 아버지가 뭐 내가 바보냐? 나 다 기억하고 있었지.
1: 기억력이 더 좋으셨다.
0: 예 이런 욕구를 하시는데 네. 이제 국악을 못 하시니까 이제 손하고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으시니까 이제 한이 얼마나 되시겠지만
3: 맞아요.
0: 겉으로 이제 내색을 안 하시고 사셨는데 우리가 셋째 동생이 그 태평소를 아버지가 짜신 태평소 신화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야, 내가 저 태평소 산조를 한번 내가 짜봐야 되겠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짜시려고 뭐, 가만히 있어봐라. 딱 일주일 됐는데 가락이 나오더라고.
1: 그렇군요. 그 김광국 교수님 같은 대금 전공을 하셨는데 서영주 선생님 기억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4: 저는 그저 제가 대학 1학 때부터 우리 저 서영석 선생님이 자택이 불광동이었어요. 그 저희 대학이 저기 흑석동 중앙대학교 먼 곳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불광동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거길 제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버님한테 제가 피를 배웠지만 대금을 배우기 위해서 재금을 들고 내가 새벽같이 불광동을 들어가서 매일 같이 배우는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2: 네? 아.
4: 선생님이 그 자식들이 한 4명이 됐거든요. 제가 가서 악기 배울 때마다 아침 배울 때마다 노상 생일이에요. 그 집이. 생일이 많아 그렇게. 그래서 아이 그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1: 아주 풍성 있겠네요.
4: 아, 그래서 네. 그래. 그때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고요. 아주 제가 그 대금을 배운 덕분에 제가 작곡이라든가 연주라든가 이걸 내가 폭넓게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거죠.
1: 그렇군요. 이승강 선생님, 네. 이제 대금 같은 관악기입니다만은 서영석 선생님의 대금 연주와 또 선생님의 대금 연주가 좀 다르죠.
5: 같은 네. 동기니까 네. 뭐 그런데 같은 또 우리 세대고 아주 훌륭한 부입니다.
1: 네.
5: 아깝고. 마음이 상당히 그렇게 지금도 그분 말하면은 자제분 이제 오늘 마치 같이 동석하니까
1: 네네.
5: 좀 마음이 그래 좀 이상해지네요.
1: 그렇군요.
5: 예, 예. 예. 그리고 훌륭한 분입니다.
1: 네.
5: 아주 뛰어난 분이죠. 음악에. 그
1: 대금 산조하면은
5: 아, 그분은 그 대신 대금 우리보다는 상당히 늦게 시작했죠.
1: 아, 그러시죠.
5: 예. 저는 이제 그 환경이 또 우리 선친이 하시다 보니 자연히 이 소리 내게 됐고
1: 네.
5: 예. 그래서 뭐 그 선생은 작곡능이 또 뛰어납니다.
1: 네.
5: 예, 나고 뭐 또 집안에 또 우리 선비 되시는 박초월 선생님이 이모님 되시니까.
1: 예, 네, 조카분이시죠.
5: 예, 예. 네. 그 우리 한주환 선생님이 그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에 뭐 무용반주를 하든지 이러면 남도 음악을 잘 하는 분이 안 계셔서 민요 경기 민요를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5: 우리 선생님 경기 민요를 못 하십니다.
1: 네.
5: 그러니까 이제 외로우시니까. 박주월 선생님과 거기서 쉬고 오시는데 그때 서영석 선생님을 만나서
1: 네.
5: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나중에 알았죠.
1: 대금 산조 하면은 서영석류, 이생강류
5: 아, 그분은 작곡능이 뛰어나니까
1: 예, 예, 두 예. 바로 대별되는데 예. 선생님께서 연주하시는 산조는 얼마 전에 뭐 한 시간을 넘어서 두 시간까지도
5: 아니 우리 선생님께 배운 거는 예. 45분간 되는데
1: 네네.
5: 그건 전직은 내가 다 배운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1: 네.
5: 그건 머리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걸 자꾸 부르다 보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면은 그 육가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듯이 그냥 간다.

0: 될 건데 가다 오니까 윤지수 스승에 만났습니다. 서용우 스승에 만났습니다. 이러니까 거기 그런데 하고 붙이는 가락이 엔드 엔드 붙여 자꾸 우리 네. 정혜수님도 해보면 알지만 거기 이어붙는 말.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두 시간 암원반은 벌써 이 지금 한 십몇 년 전이 됐겠죠.
1: 네. 그거는 음원으로 두 시간 어머니 거잖아요.
0: 아니 레코드 나와 있어요.
1: 레코드까지
0: 두 시간 시간이요? 두 시간 5분 예. 산조가
1: 뭐 대단하시네요.
2: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요 예. 연주를 빨리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연주 준비해 주실 동안 우리 정혜천 선생님께서 이생각료 대금산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주세요.
1: 예, 그 선생님의 대금산조는 말 그대로 그 윗대 선생님의 가락을 이어받아서 선생님께서 네. 실제로 한 시간 또 그리고 두 시간까지 이렇게 확장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조 음악 역사에 있어서 네. 한 선생님의 유파로 두 시간 가까운 두 시간대의 시간에 그런 그 악곡을 완성하신 분은 이생강 선생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애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또 이런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네. 이렇게 생생하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또 대담과 연주 장면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더욱더 뜻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그렇군요. 듭니다.
2: 선생님 근데 같은 대금산조라도 여러 유파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생각류의 대금산조 특징은 무엇일까요?
1: 그 역시 산조 음악의 그런 그 법제,
2: 네.
1: 이 법제를 이 명확하게 하시고 계시면서 이생강 선생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창곡 능력,
2: 네.
1: 창곡이 이 대금 산조를 훨씬 더 이 방대한 악곡으로 네.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셨죠.
2: 그렇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네. 자, 국악의 날 특집 명인이 온다. 오늘 첫 번째 무대는요. 대한민국 대금산조의 한 시대를 써내려오신 분입니다. 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보유자이신 이생강 명인 그리고 장구의 이왕재 선생님께서 함께합니다. 이생강류 대금산조 라이브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밤생강류 예. 대금산조 라이브로 만나보셨습니다. 정말 예. 진짜 이 스튜디오 전체를요 대나무 숲으로 만들어진 정말, 것 같아요.
1: 정말 그렇죠. 네,
0: 새 울음소리가 예. 막 양쪽으로 뻑꼭뻑꼭 하는 예. 게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1: 한평생을 걸쳐서 우리 또 국악 대중화에도 누구보다도 크게 기여하신 이생강 명인의 대금산조 네. 여러분과 함께 보시고 또 들어보셨습니다. 네. 자, 우리 윤인철 명인 어떻습니까, 선생님?
2: 아니, 저는 예. 선생님 이생강 선생님이시야 뭐 대금으로는 이미 이제 경기에 오르셨으니까 뭐 더 참아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대금산조 이렇게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네. 참 감사하죠.
2: 네. 네. 그 지금 이렇게 네.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네. 저렇게 건강하게 우리한테
1: 아니, 정말 또 동안이세요.
2: 네. 네.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다는 네. 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하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네.
4: 그 선생님의 그 대금 소리를 들으면 네. 다른 분의 어떤 그 성음부동도 우리 선생님은 독특한 성음이 있습니다.
0: 맞아요.
4: 뭐냐면은 아주 맑은 소리를 내시는 게 특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입으로 내는 취주법이라든가 호흡이 상당히 기시고 네. 호흡이 상당히 기시고 그거를 이어가는 이 폼들이 오늘이 아주 자연스럽게 음악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네. 어느 누구도 그 추종을 할 수가 없는 네.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자자시피 대금은 하루도 안 불면은 그 입이 서운할 정도. 입이 말라갖고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만큼 매일 같이 불어야 되는데 선생님 연세 그렇게 그 긴 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매일 같이 이렇게 부셨다는 것인데 참 그 건강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보약도 많이 섭취해 드셔야겠고
1: 그러시죠. 아니 누구보다도 또 그 우리 김광목 교수님은 네? 한참 젊으셨을 때 대금을 더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어느 대회인가 같이 저도 출전해서 김광국 선생님이 그 1등상을 하시고 제가 2등상을 받았던 무슨 대회가 있는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요. 특히 대금을 하셨기 때문에 이생강 명인의 대금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의 청자 여러분 알아들으시도록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4: 우리 정혜철 선생님께서 네. 그 얘기를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근데 이 나왔으니까 76년도에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 한국 국악협회 그때가 그때
1: 대회였죠. 네.
4: 네 그때 경연대회에서 또 예. 임동식이 임동식 뭐 검은곡
1: 많은 분들이 나오셨죠.
4: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달에 뭐 사정없이 불었습니다. 예. 나정없이
1: 얼마 전에 네. 그때 그 선생님 연주하신 그 대회 실황 테이프를 찾았어요.
4: 오, 아, 그래요? 네, 네.
1: 먼저 한번
4: 네.
1: 들려드릴게요. 자, 서영호 명인께서는 아버님께 그 아쟁산재 배우던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5: 예. 그 아버님께 제가 좀 이렇게 가락은 이제 빨리 받았는데 이 아버님이 이제 그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맛을 내주는데 어린 제가 잘 못 받으니까 아버지도 많이 답답해 하시고 저도 어렵게 배운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생강 선생님 앞에 그 대금 하시는데 너무 좋게 들었고 제가

0: 제가 감히 이제 아들 입장 정도 되는 네. 사람인데 감히 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승환 선생님 연주를 가까이서는 처음 들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1: 네.
2: 그렇군요.
0: 마음이 편했고 예. 좋게 들었고
1: 국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올해가 이제 2회째인데요. 네. 국악의 날이기 때문에 또 광주 국악방송 또 국악방송 전국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하신 분들 오신 분들 정말 큰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예 예, 바로 지척에서 선생님 연주를 이렇게 맞아요. 들을 수 있는 네, 것이 맞습니다. 일생을 거쳐서 큰 기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2: 저희 또 서영호 명인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참 서영호 명인께서는 서영성조 산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들어진 과정이 참 궁금합니다.
0: 아, 만들어진 과정은 원래 이 서영성조 아쟁산조의 모태는 네. 정초로 명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정초로 명인께서 아쟁산조를 이제 창시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게 특정치 말을 듣고 네. 그랬는데 그 이제 정초로 선생님께 한 10분 정도 한 2~3분 정도 이제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버님이 이제 창의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판소리 가락도 집어넣고 네. 검은 고가락도 넣고 뭐 철연금도 좋은 고가락 있으면 넣고 대금도 넣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만의 독창적인 이제 가락이 나왔죠. 근데 제가 타면서도 이렇게 연주해도 질리지가 않고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1: 아니 그런데 그 아버지님께 부친에게 참 공부하기가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2: 네. 네.
1: 또 우리 옛말에 자식은 못 가르친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 부친에게는 주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0: 아버지가 저한테 네. 그러셨습니다. 차, 너같이 참 연습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아직 많이 가르쳐봤지만 처음 봤고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아버지가 100살 넘게 살겠다. 근데 멍청한 놈들도 많다.
1: 아, 잘 나셨네요.
0: 아,
1: 마음에 쏙 들으셨나 보네요.
0: 예? 예?
1: 마음에 쏙 들으셨나 봐.
0: 아,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연습을 너무 많이 하지만 시들때지 없이 아버지 또 잠자야 출근하는데
1: 시끄러우니까
0: 막 새벽 2시고 예. 3시고 그거 제 집에는 옆집에서는 귀신 나온 줄 아니까 그만하고 잘하고.
3: 아 저도 사실은 서영호 선생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예. 아 이제 제가 이제 젊어서부터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놀기도 같이 많이 놀아봤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잠을 자도 새벽 3시 4시 되면 일어나 가지고 아쟁을 붙잡고 아쟁을 타고 있어요. 그냥 죽겠어요. 그렇죠. 그냥.
1: 사실
3: 그 정도로
1: 이렇게 네. 그 개나리 활대로 그 전에 썼잖아요. 예. 지금은 또 계량 활대로 쓰는데 참 소리가 좀 크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해금하고 아쟁 연습하는 소리는 좀 듣기가 어렵긴 하죠. 네. 네. 그런데 아, 우리 서영조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드님이 연주 연습하는 네. 걸 듣고 아주 극찬을 하셨군요. 네.
2: 네. 제담도 너무 잘하셨다고 항상 가족 안에서 웃음꽃이 피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선생님.
0: 이게 야, 오늘 이제 아버지한테 우리 오늘 엄청 막 맞고
2: 네.
0: 그러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화가 나셔가지고
2: 네.
0: 너희들 말이야 이리 와봐 했는데 점점 이렇게 자식을 예뻐하시는 게 보이면서 혼을 내시면서 거기다 제담을 섞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2: 네.
1: 그럼 웃을 수도 없고.
0: 그러니까 우리는 막 웃으면 아버지가 지금 중요한 말 하는데 너희들 웃어? 그러면 더 웃어.
2: 그러니까 음악도 사랑하시고 참 사람도 좋아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전통음악을 후대에 많이 물려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오늘 라이브 연주 준비하신 게 특별히 김일구류 아쟁산조를 준비하셨어요. 서영성조가 네. 아니라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0: 우리 선생님? 아버님께 제가 아쟁산조를 배우고 아버님이 제 손을 붙잡고
2: 네.
0: 선생님 비혼에 사실 때 김일구 선생님한테 가면서 아버지가 전철 안에서 그러셨어요. 나는 네 아버지고 네 선생님인데 아버지 겸 선생님이지만 네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네가 앞으로 국악계에서 아쟁으로

0: 이름이 나려면 김일구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하고 선생님을 잘 모시고 배우라고. 그 말이 맞는 게 옛말에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잖아요. 나라 임금한테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잘해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당연히 잘하는 거지만
2: 그렇죠.
0: 선생님한테 잘해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없앴으면 좋겠는 게 사람이 스승의 날을 없애고 1년 내내 매일매일 선생님을 생각하는 제자가 됐을 때 그 제자가 뛰어난 좋겠습니까? 제자가 될 것 같아요.
2: 예, 예. 종로 요즘에는 구강로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종로 그리고 창덕궁 이쪽에 네. 국악인들이 많이 사르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의 또 기억을 다시 하게 됩니다.
1: 네. 선생님 연주 그럼 준비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요 정말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요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정말 이 순간이 특별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자 제2회 국악의 날 기념 광주 국악방송 특집 생방송 명인이 온다는요 국악방송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영상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샵 0301로 50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본자 보내주시면요 선물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영호 명님께서 연주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쟁은요 국악기 중에서도 가장 사람의 목소리를 닮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울음처럼 때로는 탄식처럼 다가오는 아쟁의 깊은 음색 속에 우리 삶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바로 라이브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의 아쟁의 서영호 명인 그리고 장구의 이왕재 선생님 함께합니다.

0: 정말 좋습니다.
1: 메이그류 아, 네, 아쟁산조의 아쟁의 서영우 명인 라이브로 만나보셨습니다.
0: 이승관 선생님 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아이 뭐 참 김일봉 선생님께 배운 것뿐만 아니고 원래 천재적인 체질

0: 있네요.
1: 네.
0: 예, 그래서 정말 후배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군요.
1: 네.
0: 예, 아주 새삼스럽게 또 돋보입니다.
1: 오랫동안 오늘. 같이 연주했던 동료
0: 예,
1: 선생님의 아드님이잖아요.
0: 내 친구 되셔서 네. 용석 선생님보다는
1: 예.
0: 우리 영호 선생님 장남의 아들이 더 잘한 것 같아요. 마음에 저 위에서 예. 오시면 이제 너무 참
1: 대견해 하시겠죠?
0: 예. 예.
2: 네, 네, 네.
3: 계속 좋다 추임새 많이 넣어주셔서
1: 감사합니다.
3: 좋겠습니다. 네. 아니 옆에서 또 짝꿍처럼 앉아서 추임새도 네. 많이 넣어주시고 아까 술도 여러 번 마시고 친하게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4: 많지네요.
3: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아니 뭐 우리 이제 서영호 선생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아까도 이제 본인이 말했지만은 아버님께서 정말 연습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연습벌레예요. 아 그래서 명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보다.
1: 그렇군요.
4: 그래놓고 저만 보면은 형님 어때요? 산지 어쩝니까? 이게 학습하는 자세가
3: 네.
4: 정말 배울 수밖에 없는.
1: 오늘 윤진철 명창께서 아주 심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4: 네.
5: 그러니까
4: 정말.
5: 네. 뭐 본인 어떠냐고 보는데 누가 안 좋다고
3: 진짜 좋았습니다 선생님.
4: 너무 좋았어요.
5: 내가 네. 어리석은 거지.
3: 아, 너무 좋았습니다.
1: 자,
3: 제2회 국악의 날 기념 광주 국악방송 특집 생방송 명인이 온다.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도 잘 견디듯이요. 전통이라는 뿌리가 든든해야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광주국악방송에서는 국악의 날을 맞아 우리 음악의 전통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뿌리와도 같은 명인들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1: 네,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인님들 오늘 우리 광주 국악방송에서 모시면서 전국에 함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3: 네.
1: 네. 그 우리 김강복 교수님 광주 내려오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6: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1: 그렇습니까? 네, 전남대학과 함께
6: 네, 예,
1: 그 전에는 국립국악원에 계셨죠?
6: 네, 국립국악원에 네. 있다가 바로 이제는
1: 거기 계실 때는 네. 지금 서영호 명인의 부친이신 서영숙 선생님하고도 같이 네, 네. 민속단에서 활동하셨었죠.
6: 그 국립국악원에 있기 전에 네. 제가 고등학교 교편을 잡았었어요. 국악예술학교죠.
1: 네, 네. 네. 예, 그렇군요.
6: 잡았었는데 이제 제가 학교랑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1: 네.
6: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1: 예.
6: 우리 반 2학년 1반 제가 담임을 했는데
4: 네.
6: 2학년 1반에 2학년 1반 담임을 했는데 학교는 담임을 꼭 해야 되거든요.
4: 예.
6: 그게 꽃입니다. 네. 근데 이제 2학년 1반 우리 반 애기가 1학년 애가 담배 피니까 저는 뭐 좀 혼을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걔를 갖다가 큰 벌을 주는 거예요.
1: 오, 예.
6: 어? 대학을 해라. 또 뭐 무기정화 시킨다. 그리고 제가 담임으로서 제가 화가 났죠. 당시에 아주. 화가 날만 하잖아요.
4: 네.
6: 왜 애들은 원래 애들은 자기가 죄를 진 만큼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 네.
6: 벌부듬도 훨씬 많은 죄부듬도 훨씬 많은 벌을 주니까 애가 화가 났잖아요.
3: 네.
6: 그래서 소심한데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학교 안 다닌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점심 먹다 말고 먹다 말고 도시락 책상 위에 엎어버리고 바로 뛰쳐나갔죠. 나왔더니 애가 그 담벼락을 치면서 억울해하면서 하는 이 학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어깨를
1: 설득을
6: 잡았어요. 담임을 탁 잡고 내가 야 임마 너 혼자 가면 되냐? 담임이랑 같이 가자. 그리고 그날로 그 점심날로 차표도 안 쓰고 걔랑 같이 나왔어요. 바로 같이 차표도 안 쓰고 바로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리고 같이 나와서 걔는 또 제가 또 공부를 시켜서 한 대도 보내고 그랬죠.
1: 그럼 김광국 교수님이 네? 처음 네. 악기를 잡은 건 아버님 영향 때문이신가요?
6: 그건 정말 그 영향은 대단하시죠. 제가요
1: 예.
6: 예술학교를 그 당시 예술학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아닙니까?
1: 예, 예. 예.
6: 지금은 이제는 한국전통예술
1: 중고등학교죠.
6: 네. 그때 제가 중학교를 그 학교의 학생들보다 좀 늦게 들어갔어요. 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저를 손을 잡고 그리고 교장실로 간 거예요. 갔더니 지영이 그때 지영이

0: 여름장 처음 뵐 때요. 양목의 선생님 딱 앉아 계시고 박한봉 선생님 교장으로 계시고 옆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지영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이랑 이제 몇 살 차이 서너 살 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유 그 아버님 저 이게 이놈이 자식인가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이놈이 피리 분다는 놈이 이놈이 그래. 그래서 네. 아버님이 그랬다니까 그럼 한 가락 불어보라고. 그리고 피를 가져오셨더라고 아버지가요. 그래서 한 가락 불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1: 방송을 하셔.
2: 네. 아 정말.
0: 아니 왜냐면 창고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어린 애들은 그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2: 선생님 앞에서.
0: 아 그래 선생님들 앞에서 네. 배우지 않았는데 창고 달라고 물어버리니까
3: 네. 뭐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가라.
0: 안 가르쳐 주는 주로 피타. 피타죠? 예. 아주 심심한 피타. 연불에 또 배워주는데 이놈 어린애가 창부터 그 창부터는 굿가락이거든요. 예.
2: 맞아요.
0: 한마디로만 그건 돈가락이에요.
3: 여러 가지로 불지요. 네네.
0: 네네. 피리잡이가 이 돈을 이거 이 창타랑 못 보면요 돈을 못 벌어요. 어릴 때. 그래갖고 그때 예. 그때 아버지한테 나한테 창부터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버님이 그냥 구판을 다니신 거죠.
2: 선생님 그때 당시에 지영희 선생님 학교에서 뵌 거잖아요.
0: 아 그럼요. 네, 그 선생님께서
2: 또 신화의 보유자신데.
0: 네, 그때는 보유자 아니셨어요.
2: 네.
0: 네, 한참 뒤에 하셨고.
3: 그 직전이셨군요.
0: 네.
2: 그 예약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뵌 게 언제쯤인 것도 궁금해요.
0: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신화이나 산조를 좀 배워주신 이유가 있어요.
2: 네.
0: 제가 학교에서 노상 창부타령을 보니까 응? 우리 선생님이 창부타령은 이 굿판에서나 올리는 거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학교에서 창부타령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 네.
0: 그 선배들은 나한테 창부타령 시킬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그게 돈이니까. 그런데 선생님 한번 불렀어요. 그랬더니 광복아 네. 너 아버지로도 창부타령 그런 거 아닌데 창부타령 불지 말거라. 학교에서는 부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한테 그러면 한 뒤쯤 나한테 오니라. 그래갖고 축지방 갔더니 거기서 나한테 피리로 조살풀을 가르치고 산조를 가르치시더라고요.
2: 그러셨군요.
0: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지영희 선생님의 산조를 내가 처음으로 맛을 봤지. 그때부터 내가 좀 영광이 시작했던 거죠.
2: 창부타령의 그렇죠. 시작으로 지영희 선생님을 만나서 아, 이렇게까지. 네.
3: 아니 나이에 관계없이 젊어도 프로들의 가락을 부는 경우가 있고
0: 네.
3: 또 학생들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0: 학교 예, 과정이
3: 그러니까
0: 있지.
3: 학교에서는 밖에서 프로들이 연주하시는 그 불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네요.
0: 그 예. 그때는 그 학생들이 어디 뭐 나가서 만들어 돈 번다든가
3: 네.
0: 쓸데없는 데 가서 음악 연주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3: 아니 그렇죠. 그건 또 예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죠. 예.
0: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한테 더 이득이 됐죠. 특히
3: 네.
0: 왜 그 대신에 이제 도사풀을 가르치셨으니까.
3: 그럼 경옥 선생님은 태생이 어디셔요?
0: 난 경기도 강화예요. 강화하고 이제 네네 강화.
3: 네.
0: 거기서 4살 때 올라와서.
3: 어, 강화도령이시네. 예. 거기가 경기 가락이 아주 그 아주
0: 안 가락이 강하기 때문에요.
3: 네. 지역이죠.
0: 제가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네. 제가 이제 국악과도 있지만
2: 네.
0: 저는 중앙대학교 서양음악과를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작곡법을 배우고.
2: 네.
0: 또 서양음악 이론을 배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 공부를 했죠. 주입법까지. 그래서 국악과 양악을 동시에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콘덕터 생활을 제가 오래 했죠. 예.
2: 선생님 말씀 주셨듯이 서양악과 양악 다 국악까지 다 고루고루 익히셨는데 예. 또 여러 명인들의 가락도 배우고 익혀 오셨잖아요. 근데 결국에 김광복류 피리산조까지 만드셨습니다.
0: 네,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 그 배움에 제가 이 고집이 많아요. 욕심이랄까?
2: 네.
0: 제가 저기 김석규 선생님 동해안 꽃, 또 진도의 박병청 선생님의 시킨 꽃, 이걸 제가 다 뚫고 공부를 했어요.
2: 네.
0: 했고, 또 한 번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 대령 선생님 아시죠? 네, 네. 네. 아, 우리 사람 민요하면 네. 대가 아니었어요.

0: 아우 난다고 했는데. 근데 그 양반이 다른 명창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혜성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네. 근데 이 굿잡이죠. 양반이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그 양반 배우려고 찾아갔어요. 네. 부천. 부천의 사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박 두 덩어리 하고 삼겹살 한 건 뜨고 어? 그러고 그 집을 갔어요. 네. 그랬더니 예, 그 당시에 내가 이제 대학 교수로 있었대요. 네. 나보고 어디서 오세요? 이제 제가 전남대 국악 그랬더니 아유 교수라고 하면 날 무시해요. 왜 그분들은 교수를 무시하죠. 교수가 뭐 그 양반들 제비가 나갈 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가 이 부기 하나를 내가 딱 들고 갔죠. 그래갖고 이제 와서 내가 선생님 그 우리 아버님 거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화가 안 될까 딱 끊었고 내가 청구타령을 이랬더니 양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얘기가 아 제비가락이네. 이 제비라는 뭐냐면 무당 제비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학교에서 배운 제비는 제비를 안 쳐요. 무슨 무당에서 오랫동안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음악 생활하고 그 속에서 했던 사람들 진짜 제비라.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무당에 진짜 인정하는 사람 제비라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다 제비예요. 근데 나보고 침소 딱 한 가락 딱 불었더니 하고 와 이게 제비가 아니네. 그러더니 네. 여보 가서 그 삼겹살 좀 굽고 가서 소주 어 한 두 병 사갖고 와. 그러더니 이 양반이 소주 두 병 딱 창구 좀 가지마.
2: 네. 그렇습니다.
0: 나보고 불러요.
2: 이 창구 타령이야말로 경기 무악에서 만들어진 민요인데요. 사실
0: 아 그래갖고 제가
2: 대표적이죠.
0: 그럼요. 제가 저희가
2: 경기 가라가면은 뭐 창구 타령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이 양반이 또 소리 또 안 가라이네. 예. 말리 창구 이렇게
3: 소리까지
2: 자 그러면은
1: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2: 창구 타령. 예, 창구 타령 직접 피디로.
1: 예, 피디 피디로 창구 타령
3: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0: 간단히 한 가락 들려드리겠습니다.
3: 네. 네, 선생님 네. 자리로 가셔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악의 날 특집 명인이 온다 세 번째 라이브 무대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이 담긴 경기민요 한 자락을 필히 독주로 만나보실 텐데요. 들려드릴 곡은 앞서 말씀드린 창구타령입니다. 경기민요 가운데서도 밝고 경쾌한 곡으로 구성진 가락과 신명나는 장단 속에 우리의 멋과 흥이 절로 나는 소리입니다. 오랜 세월 필히 한 길을 걸어오신 김광복 명인의 깊은 호흡과 이황재 선생님의 장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필히 독주 창부타령 라이브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 네, 만나보시겠습니다.
4: 얼씨구야.

응.

0: 박명인의 창부타령 라이브로 만나보셨습니다. 진짜 선생님들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한데 여기 계신 스튜디오 계신 명인 선생님분들이 더 행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소리라는 게 참 귀하고 귀하구나 더 느꼈습니다. 자, 우리 이생각 명인께 궁금합니다. 같은 관악기를 평생 연주해오신 입장에서 아까 잘 분다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셨는데 김강국 명인의 창부타령 어떠셨는지.
1: 아니 그 다 오늘 오신 분들 재능이 뛰어난 분들인데 그러니까 명인 소리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자기 특성인 그런 개성을 살린 가락.
0: 네.
1: 그래서 성이 우때 훌륭한 성이 배웠지만은 네. 그 세월에 따라서 또 이렇게 뛰어난 이런 재능이 뛰어난 이런 분이 계시면
0: 네.
1: 또 선생님 걸 잘 믹싱해가지고 네. 자기 하를 믿는 겁니다. 아까도 저 서 선생님도 아까 서영호 선생님도 지금 아까지 아징했지만은
0: 네.
1: 다 우리 또 친구 되는 다 또 동료들 선생님들이죠. 스승들이 다 네. 그런데.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이
0: 네.
1: 이제 선생님이 배워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0: 맞아요.
1: 여기도 이제 뭐냐면 김광수 선생님도 지금 내가 나도 피를 불지만은
0: 네.
1: 자기들 장기가 있어 특히. 어떤 남도 그도 남도 막 또 경기면 경기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여기 오신 분은 남도 서도 없이 팔도막을 다 그냥 아우러서 하니까 내가 지금 다시 놀래가 좀 다시 쳐다봅니다. 저도.
0: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사실은 잘 배운다는 말은 자기 것을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예, 같아요. 예. 자 우리 서영호 명인께서도 예. 또 깊이 있게 감상하신 것 같아요.
2: 네. 이게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고 피리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에서 뭔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보고 있고
0: 네.
2: 그 눈을 감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저 경기비밀 명창에
0: 네.
2: 저는 저 김옥심이라는 명창을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의 목 더늠과 이 김강국 명인의
0: 네.
2: 피리 더늠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2: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잘 아시지만 김옥심 선생님은 그러니까 판소리로 말하면 우리 박초월 선생님 같이
0: 네.
2: 그 목이 방울목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묘하게 그러니까 하도 맛을 내고 아 악보로 만들어낼 수 없는 맛을 내는데
0: 네.
2: 오늘 김강국 선생님 피지가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2: 깜짝 놀랬고
3: 그렇죠.
2: 아, 좀 이따 제가 삼겹살 모시겠습니다.
0: 정말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오는 네. 것이 가슴이
2: 노래보다
0: 참 뜨거워.
2: 노래보다 더 잘해.
0: 네, 네. 맞습니다.
3: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현악기를 다룹니다마는 이렇게 피리 부시고 대금 부시는 이 관악기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실 가까이에서 있는 대금이나 피리 소리 한번 내보라고 그러면은 참 그 소리 내기 어렵습니다.
0: 네.
3: 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관악기를 그냥 주무르시는 능수능란하게 연주하시는 이런
0: 네.
3: 명인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에서 타고나신 분들 같아요.
0: 네.
3: 자, 윤진철 명창님.
4: 네.

0: 랑 처음 만난 지도 참 세월이 오래됐죠.
1: 굉장히 오래됐죠.
0: 10대 때 이렇게 만나서 그렇죠. 이제는 뭐 이렇게 세월이 갔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에게도 이제 네. 한술을 배우시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그때 얘기 좀 해 주세요.
1: 예. 제가 엊그제 갔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이제 목포에서 국악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고 그때가 이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그 전국에 이렇게 뭐 좀 특별한 어떤 그 장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도 하고 하는 하고.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내보내려고 목포에서 소리 좀 하는 이제 뭐 요즘 같은 뭐 신동이다 뭐
0: 신동이죠 정말
1: 이런 10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저를 데리고 이제 서울을 올라간 거죠. 방송 출연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어찌어찌하다가 그 프로그램에는 못 나가고 하하. KBS에서 하는 그 창극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네. 거기에 이렇게 소년 역할로 이렇게 캐스팅이 된 거예요. 갑자기. 너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이신 정권진 선생님께서 도창을 하셨었고 네. 돌아가신 허규 선생님이 연출을 하셨고 백대웅 선생님이 조연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전이죠. 그 한 3개월 동안을 창극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연하게 됐고 저희 선생님이신 정권진 선생님께서 도창하고 작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매 주마다 이렇게 녹화 방송을 했었죠. 하는데
0: 예, 녹화 프로그램.
1: 하루는 녹화를 딱 끝내고 나서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작은 아버님 댁이 이제 서울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아버님 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이제 다 끝내놓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양복 두루마기 입으시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대기를 가시려고. 근데 내가 갑자기 옆에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꼬박 하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선생님 혹시 저 오늘 선생님 댁에 한번 놀러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선생님이 우리 집 한번 놀러 갈래? 예, 선생님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럼 가자. 그래서 그날 선생님 댁에 석관동을 찾아가게 된 거죠.
2: 네.
1: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선생님 댁을 갔는데 그때 선생님 댁에 이제 그 일반 주택인데 이제 주변에 이제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소리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음악 소리들 때문에 이제 주변에 시끄러우니까 아마 이제 정혜천 선생님께서 아시겠지만 지하실을 파셨죠.
0: 네, 지하를 파서 네, 들어갔죠.
1: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하실이 아주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내려가 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촌에서 시골에서 오는 이렇게 조그만 중학생이 하나가 이제 소리한다고 그러니까 너 소리 한번 해봐라 하고 그날 저녁에 많은 선생님들이 김명환 선생님도 계셨고 뭐 이보영 선생님이 그때 이제 그 옆에 사실 때였었으니까 뭐 그 또 조상인 선생님도 오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다 오신 선생님 큰 제자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소리하라고 하니까 용감하게 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조상현 선생님이 딱 들으시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저희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저거 서울로 올려보냅시다. 고등학교들 고등학교 서울로 올라가고 싹 세탁기로 한번 싹 빨아봅시다. 시골 때를 쫙 뺏겨요. 예. 그러면 소리 영락없이 하겠어. 이렇게 선생님하고 첫 인연이 그렇게 됐었어요.
0: 조상현 선생님께서도 서울에 올라오시기 바로 직전이 목포에 계셨고,
1: 예예 그랬었죠.
0: 목포에서 서울 올라와서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
1: 네.
0: 또 그리고 역시 어린 윤진철 선생이 그때 서울에 올라오셔서.
1: 네. 네. 그때 그렇게 선생님하고 첫 인연을 맺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동안은 선생님의 그 창극을 이렇게 같이 선생님한테 소리도 이렇게 대본에 있는 소리도 뭐야 작창 소리도 받고
0: 그러니까 여러 명창님들 함께 뵐 수가 있었으니까
1: 그랬었죠. 기라상 같은 선생님들 다 뵀었죠.
2: 네. 네. 네. 선생님께서는 현재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보성소리 적벽가의 명맥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계신데요. 정권진 명창의 마지막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2: 명맥을 잇는다는 것 어떤 걸까요, 선생님?
1: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명맥을 잇는다는 것은 그 우리가 전통의 맥을 이어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네.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스승을 통해서 제자가 또 제자를 통해서 그 다음 제자가
2: 네.
1: 그

0: 기능을 익히고 기능을 그 연마하는 게 아니고 네. 스승의 예, 정신을 배우는 거죠. 와. 그 스승의 정신을 오롯이 배우고 그 정신을 그대로 또 후학에게 물려주는 그런 과정이 전통인 것이고 그 전통이 바로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늘상 정말 소박하시고 정말 서민적이시면서도 소리에는 빈틈이 없으셨고 네. 그리고 항상 제자들한테 이렇게 강조하셨던 게 네. 정심정음을 항상 강조하셨죠.
1: 정심정음 예. 어떤 말인가요?
0: 예. 바른 마음으로 소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소리해야 바른 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심청가를 부르면서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심청가를 대중들에게 효도하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1: 네.
0: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선생님께서도 아마 정혜진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부모님에게 정말 끝없는 효도를 다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고
1: 네.
0: 예. 정말 네, 그런 마음.
2: 맞습니다. 네. 우리 전통 음악은 아시다시피 여러 그 스승님들의 대를 이어서 또 이 시대에 한평생 음악을 만들고 갈고 닦고 또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층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스승님과의 만남이 참 평생에 걸쳐서 큰 네. 인연일 수도가 있는데요.
0: 그렇죠. 네.
2: 그 동양의 그 전설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천년에 한 번씩 노래하는 새가 있는데 그 노래에 자기가 감동해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계속 바위에 떨어져서 큰 바위가 구멍이 뚫린답니다.
0: 네.
2: 사실은 이제 그런 정도의 그 오랜 세월과 이것이 하나의 인연이랄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여러 명인님들이야말로 그런 특별한 인연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사시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네. 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1: 네, 정심정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바른 마음에서 바른 소리가 나온다 해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아,
1: 선생님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 귀한 소리 듣기 전에요. 선생님 보성 소리 적벽가
2: 네네.
1: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또 많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예, 그 저희 집안에 이제 소리는 어제 명창을 하셨던 박유전 선생님, 정재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저희 조부님이신 정응차민차
1: 네.
2: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1970년에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수련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창으로
1: 네.
2: 나오신 이제 조상현, 성창순, 성우양 뭐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지만 또 우리 남도를 대표하는
1: 맞습니다.
2: 그런 소리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서편제의 소리를 기반으로 동편제의 김세종판의 춘향전 그리고 저희 조부님의 첫 스승님은 10대 때 이동빙 명창이셨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중고제의 그 소위 서울 지역의 경두름 네. 경제의 그 목성음도 대단히 많이 그 표출되고 있어서
1: 네.
2: 어찌 보면은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가 모두 통합된 그런 그 근현대 유파라고
1: 네.
2: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네. 저희 보성소리 적벽가 바로 들어보시려고 하는데 오늘 국악의날 특집 명인이 온다 네 번째 라이브입니다. 이번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윤진철 명창의 소리로 함께 하실 텐데요. 윤진철 명창의 소리로 만나는 적벽대전의 장엄한 그 순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리의 윤진철 명창 북에는 이왕재 선생님입니다. 적벽가 중 불지르는 대목 청해 듣겠습니다.
3: 그때요 조조는 장대의 높이 앉아 제장과 상의할지 정욱이 여짜오되 동남풍이 일어싸우니 미리 제방어사이다. 조조왈 통지우 일양이 생하니 동남풍인가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계 약속 기다릴게. 이때요 황계 화선 들어온다. 이시바선 그날이고 청룡아기 선기상업 선봉대장 황계라.

양 둘러치고 삼승돗 부달고 강여울 바람 맞춰 조조진중 바라보고 치고 총소리하며 은은히 떠들어오니 조조가 보고 대하야 정우각 협해보아라 황공복이 난리하야 조실곡 오란배는 하나리 다루를 도금이로구나 대소원이 정욱이 여짜오되 군량실은 배량이면 선중이 온중할 때 강상어 둥둥실로 빗도 요로하고 보묘하니 만일 간계 있을진데 어찌 비하오리까 조조의 말이 의심하여 문비물로 방세타가 살을 마저 떨어지니 황기화선 이집처곡 거화보성기전후 때때때 나발소리 둥둥둥 내고 치며 번개같이 달려들어오 한 번에 우리 멋있어 두 번째 불을 붙이니 강산이 무너지고 우주가 음악긴 한 화염이 중쳐 전기가 딱 으르르르르르르 풍선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떠날 손 백만 리병 날도 때도 못하고 적백 못살었지 황제 제장군 졸 예식을 알려들어 여덟 팔자 비껴서 편견을 다 깍지 술을 댓 때르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삼귀어 건너가고 쇠돌이 쩔리 둘러로 바른 신기전 백식을 방패 맞춰 박살하고 1등 명장 다 죽을지 화를 들고 겁진한 놈 칼 들고 기난 놈아 적폐가 미징문사 화염 중에 다 죽는다 숨내키고 기맥히고 활도 맞고 창이 찔려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일시 다 죽을지 한군산에 다르며 저 죽을 줄 짐작하고 내가 아무 때나 이런 봉변 당하면은 먹고 죽으려고 비상사 듣더니라 내야 와삭와삭 먹고 죽고 또 한군산은 토대 끝으로 기업 몰라서더니

또한 군사는 선미의 우뚝 서서 고향을 바라 보며 아이고 어머니 학벌양친과 어. 휴중처자를 못

조조의 원치가 봐야 공포버서 던져버리고 군사전리 봐서 쓰고 잠조조는 저기 간다. 제 이름을 제 부르며 깨탈량탈 도망올 좌우편 한 당장

0: 끝만은 상포둡당을 찍어 위기라 보다. 정우가 정우가 정우가 날 살려라 날 살려라. 창원분육 도망할지
1: 아문 할수
0: 세만 트르르르르르르 날아가도 걱정인가 의심을 하고
1: 제 얼씨구 하?
0: 나의 엄마는 벗어
1: 할수
0: 떨어져도 한장인가 의심을 혼다.
2: 잘한다.
3: 윤진철 명창의 적벽가 중 불지르는 대목 라이브로 만나보았습니다. 자, 제2회 국악의 날 기념 광주 국악방송 특집 생방송 명인이 온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도 잘 견디듯이요. 전통이라는 뿌리가 든든해야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광주 국악방송에서는 국악의 날을 맞아 우리 음악의 전통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뿌리와도 같은 명인들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음악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있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네 분의 명인과 저와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신 가야금 명인 정혜천 선생님이 함께 시나위 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시나위는요, 기악 합주곡입니다. 연주자들이 즉흥으로 연주를 하지만 정해진 장단에 맞춰 연주를 하기 때문에요. 가락이 엇나가도 장단은 잘 맞아떨어지는 묘한 조화를 빚어내는 음악인데요. 음악학자 한명희 선생님은 시나이가 물을 닮았고 밤하늘에 별을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물 흐르듯이 술술 흘러가고 하늘의 별처럼 무질서 속에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준다는 말씀인데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흐르는 물과 밤하늘의 별을 잠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국악의 날 특집 명인이 온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 대한민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들려주는 시나위 합주입니다. 자, 국가 무형유산 대금산조 보유자 이생강 명인, 피리의 명인 김광복 선생님,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윤진철 명창의 굼, 그리고 가야금의 정혜천 명인, 장구의 이왕재 선생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나위 합주 바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생강, 김광복, 윤진철, 서영호 명인의 신화위 합주 라이브로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귀한 무대였습니다.

0: 단 한 분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명인들께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며 국악이 왜 함께 만드는 음악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인들의 소리를 이렇게 한자리에서 듣는 것도 귀한 일인데요.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시나이까지 가까이 듣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나이는 원래 정해진 악보보다요 연주자들의 호흡과 교감이 중요한 음악인데요. 오늘은 정말 그 말을 눈앞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국악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네 분의 명인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저희 진짜 이렇게 한자리에 모두의 소리를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예, 뭐 누가 뭐라고 말씀을 해도 오늘 우리 국악계의 산 증인이신 우리 이생강 명인 선생님 모시고
0: 네.
1: 그리고 김광국 교수님, 서영호 명인 그리고 여기에 또 구음의 윤지철 명창까지 함께하고 저도 가야금으로 이렇게 좀 참여를 해봤습니다.
0: 네.
1: 애청자 여러분 또 여기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우리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참 이렇게 즉흥으로 올해 처럼 이렇게 연주.
2: 네. 아니 구음은 황해리 명창이 있었어야 되는데.
1: 글쎄요.
0: 다음 기회가 되면
3: 새로운 소리 하나 돼.
1: 예.
3: 우리 후배들 너무 잘한다.
0: 오,
2: 감사합니다.
3: 정말 정말 잘한다. 정말 잘했어요.
2: 고맙습니다. 네.
3: 훌륭해요. 정말 앞날이 국악의 발전에 상당히 그 서강이 비치고
1: 네.
3: 저 사전 오늘 나올 때 염려스럽거든요. 우리 동료들이 다 먼저 가버린 바람에.
1: 그런데 오늘
3: 그래서 우리 후배들하고 이러는데 내가 여기 맞춰질까 했는데
1: 네, 네.
3: 아, 여러분들이 나를 맞춰줘가지고 아주 내가 신이 납니다.
1: 네.
3: 아 훌륭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선생님 모시고 오늘 국악의 날에는 큰 무대에서 모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광주국악방송 스튜디오에서는 방한 노름처럼 이렇게
3: 예,
1: 가까이에서 또 연주 듣고 네. 또 하니까 훨씬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생님 그 이렇게 우리 국악인들이 요즘에 많이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 예전에 공부하실 때하고 요즘에 우리 국악인 후학들이 공부할 때하고
3: 음이 한 뿐만 아니에요. 네. 정말 그 구질구질마다 볼 때 누군 있나요 사실은. 예, 우리 동료들도 먼저 가시고 선배들 가셨지만
1: 네, 네.
3: 제가 오늘 후배들 이렇게 함께 하니까 힘이 나서
1: 예.
3: 아유 너무 좀 제가 지금 광주에 있으면 잘 왔다.
1: 예.
3: 예. 지금 그것도 보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2: 예. 아니 저희들도 예. 정말 큰 어른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세대를 아울러 가면서 같은 음악으로 전통 음악으로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는 게 이게 바로 전통이고 정말 이게 그 면면이 흘러가면서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0: 맞습니다.
2: 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3: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국악계에서도 이제 회자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하고는 조금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2: 맞아요. 그렇습니다.
3: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도 찾아오는 제자들이 이렇게 감사 안아주면서 직접 네. 무릎에 앉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0: 네.
3: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려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0: 네.
3: 네.
2: 근데 뭐 앞으로 이제 뭐 더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또 제자들 또 그렇게 가르치면은 또 잘 되지 않겠습니까?
3: 네, 네 그렇게도
2: 희망을 가져야죠. 뭐. 그,
3: 아무튼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국악의 날을 장려를 해서 예, 많은 젊은이들, 많은 대중들이 우리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이 만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2: 저희도 또 노력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제2회 국악의 날 기념 광주 국악방송 특집 생방송 명인이 온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선생님. 국악의 날에 6월 5일로 정한 이유는요. 세종대왕이 만든 음악인 여민나기 세종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날이 바로 6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백성과 함께 음악을 즐기자는 여민나기의 뜻을 이어받아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1: 예, 그 전통사회 때 그 마을마다 그리고 동네마다 그리고 가득 그 우리 음악이 함께 어울리고 풍장풍물하고 여러 가지 세시풍속을 함께 했던 바로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악이 이제 대중들과 함께 또 국민들과 함께 그 기릴 수 있는 또 생활에서 우리 국악을 늘 접할 수 있는 또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명인이 온다에서는요. 우리와

0: 함께하며 우리 음악의 역사를 쓰고 있는 명인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 음악이 더욱 가까워졌길 바랍니다.
1: 네, 이생강 명인님 그리고 김강복 교수님, 윤진철 명창님, 서형호 우리 명인님, 오늘 이 시간 고객의 날을 맞아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음악 함께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지금까지 저는 소리꾼 황혜리,
1: 저는 정혜청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 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1: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0: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2: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0: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춤과 소리의 멋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2016 목요상설 가무악 6월 공연이 6월 11일과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6월 11일엔 전통의 향기 새로운 선율 2 무대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신민요 봄노래와 동해바다를 비롯해 가야금 삼중주, 중부살풀이, 입체창,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그리고 사물놀이 선방까지 춤과 소리, 기악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어서 6월 18일엔 우리 춤의 깊이를 만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건춤과 진쇠춤, 살풀이춤, 태평무, 쌍소고 등 전통춤의 대표 작품들이 이어지고요. 춤마다 다른 호흡과 멋, 그리고 흥이 무대 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전주에서 우리 춤과 소리의 매력을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단의 흥과 신명을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울주에서 펼쳐집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 신명의 꽃이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울주문화예술회관 그린나래 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울주문화예술회관의 세대공감 콘서트 시리즈로 마련된 무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덕숲의 사물놀이가 출연해 우리 전통연희의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 삼도 설장구가락과 삼도 농악가락, 판구까지 사물놀이의 대표적인 레퍼토리들이 이어지는데요. 장단과 장단이 맞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에너지 속에서 우리 음악 특유의 흥과 공동체의 신명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점도 반가운데요. 전통 예술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우리 장단의 힘, 김덕숲의 사물놀이 신명의 꽃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울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우리 음악의 울림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기획공연 여민락 세종의 귀환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주 경기전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전주문화재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무대로 세종대왕의 문화철학과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민락의 의미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복합예술 공연입니다. 특히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무대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편종과 편경,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같은 전통 국악기의 깊은 울림 위에 풍성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더해져 새로운 감각의 여민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사계절의 흐름처럼 4개의 장으로 이어집니다. 1악장 봄에선 궁궐의 평화로운 기운을, 2악장 여름에선 가뭄 속 백성의 고통과 오늘날 기후위기의 메시지를 담아냈고요. 이어 3악장 가을에선 풍요와 흥, 신명의 분위기를 전하고 마지막 4악장 겨울에선 세종대왕의 여민, 위민 정신을 담아 깊은 울림으로 공연의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지휘엔 심상욱이 함께하고요. 전주시립국악단과 전주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극단을 비롯해 생황 김효영, 소리의 고준석, 정가 이희재와 구민지, 피아노 오환희 등 다양한 출연진들이 무대를 함께 꾸밉니다. 이야, 전통과 현대의 소리가 한 공간 안에 어우러지면서 더 특별한 감동을 전해줄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전주 경기전, 세종대왕의 철학을 오늘의 음악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 여민락 세종의 귀환과 함께 깊은 울림의 무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6월 5일 지난해부터는 국악의 날이라는 새 기념일이 추가됐지만 더 오랜 세월 환경의 날로 기념해온 날이기도 하죠. 이 환경의 날이 만들어진 취지도 그렇고 환경이란 말이 주로 자연환경을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한자로 고리환의 지경경, 즉 무언가를 둘러싼 경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노래로 사랑가 들으면서 6월 5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국악의 날인 만큼 이 특별한 날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고 싶어서 만나도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우리 만나가 명색이 여러분의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인데 여러분의 생활 환경에 국악이 스며들게 만든 하나의 축 정도는 되고 있겠죠, 여러분?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국악이 좋아서 국악방송을 찾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냥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듣게 됐거나 또 어제도 지인 소개로 들으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누군가의 권유로 듣게 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아마 국악에 큰 관심은 없었는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 국악도 좋은 걸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그렇게 우리 만나를 비롯한 국악 방송이 여러분을 둘러싼 국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만나가 변화시킨 나의 국악 환경이라고 정해봤어요. 만나뿐만 아니라 국악방송을 맨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듣기 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우리 음악들 오늘은요 신청곡으로 수시로 한번 받아볼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그리고 신청곡도 네 보내주세요. 윤혜성 님께서요. 국악의 날 두도를 축하합니다. 국악방송 25주년도 축하해요. 인천국제공항도 25주년이라는데 주셨네요. 아, 그런가요? 생일이 똑같네요. 그쵸? 자, 김인설님께서도요. 오늘은 제2회 국악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악이요? 영원하라.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드들강님께서도요. 국악의 날, 국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악인분들, 연주와 소리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국악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모두의 날입니다. 모든 국악인들께 존경과 응원을 드립니다. 정겹고 흥겨운 만나와 해금 우리 음악들, 오늘은요 신청곡으로 수시로 한번 받아볼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 쓰기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그리고 신청곡도 네. 보내주세요. 윤혜성님께서요. 국악의 날 두도를 축하합니다. 국악방송 25주년도 축하해요. 인천국제공항도 25주년이라는데 주셨네요. 아, 그런가요? 생일이 똑같네요. 그쵸? 자, 김인설님께서도요. 오늘은 제2회 국악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악이요? 영원하라.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드들강님께서도요. 국악의 날, 국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국악인분들, 연주와 소리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국악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모두의 날입니다. 모든 국악인들께 존경과 응원을 드립니다. 정겹고 흥겨운 만나와 해금 외에 우리 국악기 연주의 진정한 예술인 보미님께도 존경과 응원을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국악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금 연주하고 또 공연도 하고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요. 맛있는 라디오 진행하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해바라기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오늘은 국악의 날, 잔칫날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럼요. 오늘 잔칫날이죠. 네, 모두 모두 모이셨죠? 오늘 1시간 반 또 즐겁게 잔치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승장구님께서도요. 두 번째 국악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늘 환경의 날이기도 하군요. 날씨도 맑고 하늘도 높고 바람도 좋은 잔칫날이네요. 매일 저녁을 맛있게 채워주는 만나와 즐겁게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정말 하늘도 국악의 날을 축하하는지.

오늘 하늘이 얼마나 예뻤는지 오늘 여러분들 하늘 많이 보셨죠? 뭉게구름이 정말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파랗게 아유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입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제2회 국악의 날 축하합니다. 보미님, 금쪽같은 금요일 저녁. 저녁을 채워주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묵개월의 국문풀이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오늘 신청곡 많이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승할부지님께서 신청하신 묵개월 선생님의 국문 뒤풀이는요. 아쉽게도 국악방송에 자료가 현재 없네요. 네, 아마도 음원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삼승할부지님 혹시라도 다른 곡 네, 신청해 주시면 또 기쁘게 틀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9249님께서도 국악의 날 2주년 축하드려요. 지인들에게 국악방송 라디오 듣는다고 하면 반응들이 일제히 그런 방송국이 있어? 합니다. 국악의 대중화를 앞서 한몫 단단히 하는 국악방송 널리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환경이 되길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정말 이렇게 또 국악방송이 열심히 또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정말 많은 피디님들과 여러 프로그램들이 또 있죠. 여러 멋진 진행자님들도 함께 계시고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많이 들으시고 정말 국악 이렇게 많은 분들께 네, 삶 속에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인솔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서도밴드의 사랑가.

김인설님이 신청해 주신 곡 서도밴드의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서도밴드의 사랑가 신청해요. 국악은 사랑이죠. 맛있는 라디오도 사랑이죠 해주셨네요.

아우,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는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 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피터 그라임스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대표작인데요. 외딴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한 개인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이 어떻게 집단적 폭력으로 번져가는지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 소프라노 문수진과 오예은, 바리톤 양준모와 이동환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주요 배역을 더블 캐스트로 맡아 열연할 예정인데요.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세분 추첨해서 12만 원 상당의 S석 티켓을 1인 2매씩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12일 금요일 방송이 끝난 후에 만나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도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국악의 날 특별 생방송인 만큼 평소의 금요일과는 다르게 소소한 이벤트로 찾아오겠다고 예고해 드렸었죠. 만나과 변화시킨 나의 국악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주제로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지만요. 더 많은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나눠드리기 위해 이벤트 퀴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여취락 퀴즈라고 붙여봤는데요.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즐기고자 여밀락을 만드신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자 만든 코너이기도 하고요. 또 즐기듯이 퀴즈를 풀다 보면 문화 상식도 취하고 여러분 선물의 행운도 취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취락 퀴즈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퀴즈와 이야기 주제 참여로 취해 가실 수 있는 선물도 소개해 드립니다.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제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2755님께서요, 국악 2주년, 국악의 날 2주년 축하드립니다. 스탬 여러분 수고하세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511님께서도요, 나이 드니 눈도 침침, 국악 라디오가 내 친구가 되었어요. 계속 들으려고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나 또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국악 들을 때 많은 한을 느끼게 하는 노래들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국악의 날 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4878님께서는요, 어릴 때 국악 나오는 방송 매일 들으시는 할아버지 덕분에 국악 방송 듣고 있으면 어릴 적 향수와 함께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가락 화이팅! 화이팅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옛날 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나게도 하죠. 우리 음악 들으면요. 자, 2755님께서 새싹 사연 주셨네요. 나의 국악방송, 국악 중에 이 사회자의 맛깔스러운 말솜씨에 푹 빠졌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자, 그 사회자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자, 드들강님께서요. 어제 문자 확인, 아, 늦게 봤다고. 어제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자, 닉네임. 아우, 저 이런 거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예술의 전당포. 예술의 전당포님께서요. 지하철 환승역의 국악 안내 방송 덕분에 국악에 관심 갖게 됐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생활 속의 국악,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생활에 스며들거든요. 자, 3515님께서는요. 환경의 날, 나 먼저 환경 지키고, 그리고 국악방송, 선물도 푸짐하고 좋은 방송입니다. 해주셨네요. 자, 83

1818님께서는요, 국악의 날 축하 축하요.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처럼 대중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많이 나오니까 국악도 지루하지 않다는 걸 알려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맛있는 라디오 같은 경우가 이런 퓨전 국악들, 그리고 옛날의 우리 음악을 요즘의 감성들

편하게 지내시면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국악들 또 많이 챙겨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양거부님께서는요, 저의 국악의 날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쭉쭉 이어질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브리데이 365일 국악의 날이면 너무나 좋지요. 네. 자, 그리고 9249님께서 저는 창호의 드린 햇살 한디 이한철님의 콘서트에 가서

4311님께서요. 국악방송의 노래 가사가 내 마음속에 저장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전통음악의 이 노래 가사들은요. 우리의 정말 삶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삶의 애환들을 다 우리 음악 속에 녹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마음속에 저장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6280님께서는요. 국악의 날 축하합니다. 국악의 날 홍보방송 듣고 만나를 알게 되어서 만나와 일상을 또 공유하면서 국악 자주 듣게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국악의 달 여밀락이 연상되어서 별이 내린 숲 여밀락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이 신청해 주신 곡 아쉽지만요. 어제 전해드렸거든요.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 곡 띄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예술의 전당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국악그룹 미제의 연주와 노래로 흔혼이 들을 텐데요. 이 흔혼이라는 말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 동경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곡 듣고 올게요.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짜에 맞춘 거라는 거 우리 국악방송 애청자 여러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음악만 작곡한 게 아니라 음악을 기록하는 기보법도 직접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밀락도 바로 그 기보법으로 그려진 악보로 세종실록에 수록돼 있는데요. 이 악보는 마치 원고지나 깍두기 공책처럼 쭉 이어진 네모칸 안에 세로 쓰기 방식으로 음의 이름이나 부호를 적어 넣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궁중음악과 풍류음악 연주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악보고요. 아마 초등학생들이 단소를 배울 때도 이 악보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여러 개의 네모칸이 이어진 모양이 마치 우물 정자를 쭉 이어놓고 그 사이사이에 기보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 악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만화에서 내드리는 퀴즈는 언제나 떠먹여드리는 보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1번 순애보, 2번 왕초보, 3번 딸바보, 4번 정감보, 5번 브라보. 이 중에서 세종대왕이 창안한 우리 전통 악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오늘은 우물정 0302라고 읽어야 할 것 같네요. 자, 이것도 결정적인 힌트라는 거 눈치채셨길 바라면서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9249님의 신청곡입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너영나영.

국악의 날엔 만나서 퀴즈 풀며 문화 상식도 취하고 선물의 행운도 취해 가세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여취락 퀴즈. 자, 국악의 날이 6월 5일인 이유는 세종대왕이 작곡한 여밀락이

김용우의 노래로 너영나영 9249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국악의 날을 맞아 만나서 준비한 청취자 이벤트 여취락 퀴즈 함께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창안한 우리 전통 악보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 나갔죠. 마치 우물 정자를 쭉 이어놓고 그 사이사이에 기부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수뇌부, 2번 왕초보, 3번 딸바보, 4번 정감보, 그리고 5번 브라보 이렇게 보기 드렸었죠. 자, 2723님께서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두 번째 국악의 날 축하드려요. 국악은 들을수록 매력 있고 정말 깊이를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창작 국악곡이 좋았는데요, 들을수록 산조, 단가, 판소리 등 다양하게 점점 좋아지네요. 국악방송 들으며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서 더 많이 듣게 되네요. 국악의 매력을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국악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모든 국악인님 또 국악방송 관계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우리 국악을 많이 많이 들려주셔요 하시면서 아, 예쁜 별수국꽃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078님 그리고 8833님 3954님 뭐 굉장히 지금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2390님께서도 정답 주셨고 붕어빵님께서도 국악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2176님께서요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걸 알고 계시다니 어머나 너무 똑똑하신데요. 맞습니다. 동양 최초로 음의 길이와 높이를 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악보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종대왕이 아우 이런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시죠. 네, 만드셨어요. 자, 7527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2755님 정답 주셨습니다. 자, 9193님께서요. 만나는 라디오에 국보 하시면서 오답을 아, 1번이 이렇게 수뇌보라고 만나를 이렇게 수뇌보처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네, 그 마음 제가 잘 받아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4802님 정답 주셨고요. 4878님께서요. 우리 세종대왕님은 참 다각도로 유능하신 분이에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0282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왠지 정감 가네요. 아, 이 오타로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자, 3033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 큰 힌트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0900님께서 보기 재밌네요. 취타대 연습 가면서 듣고 있어요. 취타대가 이렇게 취미로 배우시는 건 아니시겠죠? 취타대가 취미는 없으실 것 같은데 아, 국악을 전공하는 분이신가요? 어, 그렇군요. 자, 3508님께서도 정답 주셨고 5730님께서 국악의 날 더욱 번성하시길 듣는 이들도 더욱 많아지길 하시면서 또 정답 보내주셨네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저 국악방송 열심히 들어서요. 이거 알고 있죠. 주말에 풍류가 좋다 풍류어 사전에서 배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풍류가 좋다에서는 정말 많이 예. 이 풍류는 다 이걸로 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이 그렇듯이 이 악보도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음의 높이와 길이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졌는데요. 마치 원고지나 깍두기 공책을 세로 쓰기 방향으로 쓴 것 같은 모양이고요. 네모칸 하나가 한 박이 되고 그 안에 적힌 음 이름이나 부호를 통해서 음의 높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의 높이와 길이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악보는 이 악보가 동양 최초였다고 하니까요.

아까 앞서 문자로 또 보내주셨죠. 한글 창제만큼이나 이 기법법을 창안한 것도 세종대왕의 엄청난 업적 가운데 하나인 거죠. 우물 정자를 쭉 이어놓고 그 사이사이에 기부한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 악부의 이름 1번 순애보, 2번 왕초보, 3번 딸바보, 4번 정간보, 그리고 5번 브라보. 이 중에 무엇일지 여러분의 정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우물정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자, 263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띄워드릴 텐데 2379님께서도 네, 두 분 똑같이 송소희의 곡 신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2630님이 2379님보다 3분 먼저 보내주셨어요. 네, 그대라는 계절 보내주셨는데 2379님께서도 여우비 보내주셨거든요. 오늘은 3분 먼저 네, 신청해 주신 2630님의 신청곡 송소희의 그대라는 계절 띄워드립니다.

0: 송소희의 그대라는 계절 2630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퀴즈를 통해 상식도 취하고 선물의 행운도 취할 수 있는 여취락 퀴즈. 오늘 국악의 날을 맞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이벤트로 마련한 시간이었는데요. 자, 드디어 오늘 정답을 좀 발표할게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4번. 정간보였죠. 한자로 우물정, 사이간, 그리고 악보보. 마치 우물정자를 쭉 이어놓고 그 사이사이에 기보한 듯한 악보의 생김새를 직관적으로 말해주는 이름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간보가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 즉 높이와 길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최초의 악보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음의 높이를 기록한 악보는 있어도 그 음을 몇 박을 연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악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음악은 장단이 중요하니까 그야말로 음의 길고 짧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다른 우리 음악의 특성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악보를 만드신 거죠. 자,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도 서울 광화문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 놀이마당 일원에서는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는 행사와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내일과 모레에도 주말 내내 다양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위대한 기틀을 마련하신 세종대왕께서도 흐뭇한 표정으로 공연들을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낮 동안 선선한 바람이 불어 야외 공연 관람하기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현충일이자 절기 망종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밑돌며 서울 16도, 대전과 광주는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날 뿐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리얼그룹의 진도아리랑 0853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0853님께서요. 정감보 우물정이라 힌트 주시니 알 것 같아요. 세종대왕님 덕분에 한글도 쓰고 박자세기 쉽게 우물정자로 악보도 만들어주시고 조상님들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K-POP에 이어 K-국악도 널리 널리 알려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리얼그룹의 진도아리랑 신청해 주셔서 네 이렇게 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9592님께서는요. 갓 세종대왕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로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분이 계실까요? 그렇죠? 1415님께서도 해금을 배울 때 보던 악보가 정감보일 줄 이제야 알았군요. 이런 멍충이 세종대왕님 멋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1415님 해금도 할 줄 아세요? 오, 정말 멋쟁이 여기 계셨네요. 자, 8318님께서는요. 정감보 해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들어오네요. 하셨고요. 5387님께서는요. 국악방송 깊이 있는 국악의 맛을 느끼게 되어 소상공인 우리 가게를 운영하면서 마음을 채워주는 봄꽃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애정을 듬뿍 담아서 보내주셨네요. 자, 6759님께서는요. 국악의 날 축하드려요. 국악방송 생긴 게 온 20여 년이 넘는 것 같아요. 25주년이죠, 올해. 네. 첫 방송 들었을 때 감동이었는데 국악의 날 2년 차라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축하해야지요. 사실 우리 음악을 국악이라 칭하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렇게 정말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또 저도 국악인으로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우리 국악방송도 노력해야겠지요. 감사합니다. 6750님. 6759님 국악방송 개국 후 자동차의 라디오는 고정이랍니다 해주셨어요. 너무나 멋지신데요. 이동하실 때 항상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2738님께서도요. 국악의 날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K-POP도 우리 선조들의 국악에서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거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그쵸? 네. 자, 그리고 꽃탈매님께서도요. 매일 저녁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국악의 날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래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도 우리 만나 애청자분들의 듣고 싶은 곡들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만나가 변화시킨 나의 국악 환경을 주제로도 우리 2부에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군님의 신청곡입니다. 안은경의 필연주로 바람이 되어라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노을플라워의 연주한 노래로 섬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 뒤의 세상 맛보기, 오늘은요 국악의 날 기념 호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만나가 변화시킨 나의 국악 환경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독궁 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389님께서요. 국악방송 시어머니가 추천해서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삼승 할부지님께서는요. 2013년 정년 퇴직 후에 사위가 사준 휴대용 라디오를 들고 우리 동네 뒤에 있는 보배산을 매일 등산하면서 여러 방송을 듣다가 우연히 국악방송을 듣는 순간 제가 좋아하는 민요를 들을 수가 있어서 그때부터 국악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국악방송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 라디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자, 5387님께서는요. 아내의 갱년기에는 힐링과 위로가 되는 국악방송이 최고라고 제가 추천했습니다. 보약 같은 방송이라고 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5055님께서는요. 국악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음이 아픈데 어루만져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4128님께서는요. 코로나 시국에 강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TV가 방에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심심해서 컴퓨터 보면서 옆에 라디오를 켜놨어요. 국악방송의 채널도 모르고 국악방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연히 사랑가가 나왔어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면서 부르시던 노래였거든요. 그 후로 그냥 그 채널은 국악방송에 고정되어서 살고 있죠. 다른 곳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침에는

이한철님 코너 듣고 점심 후에는 바투의 상사디아 듣고 저녁 식사 전에는 만나 듣고 잠 못 드는 밤에는 이세준님의 이음밤 들으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하루를 이렇게 구약방송과 함께 또 해주시네요. 자 2630님께서는요. 제가 들어가는 카페가 있는데 6시에 라디오 들을 게 없나 검색해보니까 맛있는 라디오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국악 라디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맛있는 라디오가 좋은 점은요. 사연 하나하나 진심 어리게 다뤄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시네요. 네. 아, 오늘도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너무 많이 사연이 와서 네, 다 못 읽어드려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7426님께서요. 국악방송은 지난 2월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이젠 국악방송 안 들은 귀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해주셨고요. 6924님께서는요. 같은 시간대 다른 방송을 듣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만 듣고 그 후에 그 시간대에 만난 방송이 만나였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초급속도로 국악방송에 빠져버렸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가끔씩 선물도 받고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7527님 국악방송을 듣는 매일이 국악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간나니님께서는요. 저는 친한 친구한테 제가 국악을 소개시켜줬는데 늘 일하느라 바빠서 방송은 잘 못 듣고 우리 가랑 민요가 좋다고 학원을 다니면서 민요를 배우더라고요. 배워서 나중에 봉사활동 한다는데 참 이쁘지요? 해주셨어요. 아우 멋진 친구분이십니다. 1078님께서는요. 20년 넘게 국악방송 들으면서 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국악방송을 안 만났으면 제 삶이 황량했을 것 같습니다. 만날 자주 문자는 못 보내지만 날마다 듣고 있답니다. 하루라도 안 들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요. 정말요? 아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19님께서는요. 제 2회 국악의 날 축하. 저녁 준비 중이어요. 지는 국악방송을 봄디 전에 DJ를 따라와서 듣다가 계속 듣게 되었네요. 어려서 아버지께서 매일 저녁 카세트로 국악을 들으실 땐 저걸 왜 듣지 했는디 이젠 제가 들으면 애들이 왜 듣냐고 하네요. 누돌도 들어봐 해주셨어요. 우리 자녀분들이 나중에는 또 국악 들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요. 4612님께서는요. 혼자 원룸에 사는데 늘 국악방송과 함께하니 행복하네요. 해주셨고요. 3198님께서 만나를 듣고 난 후부터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됐고 더 귀 기울여 국악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국악의 날이라 우리 가락이 전해지는 국악방송이 영원하길 파이팅 응원하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힘이 납니다. 8555님께서요. 저희 가족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만나와 함께합니다. 저녁으로 제육볶음 하고 있습니다. 보미님도 눈으로 드세요 하시면서 아우 정말 먹음직스러운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2379님께서요. 제가 국악을 좋아하게 된 건 여기저기 듣다가 우연히 국악방송을 듣게 됐는데 처음엔 따분하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가끔 한 번씩 머리도 식힐 겸 한 번씩 듣다가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정말 우리 국악, 우리 가락, 우리 민요 최고네요. 요즘은 항상 잘 듣고 있고 사랑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국악방송 사랑해 주시니까 정말 저희가 힘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7527님의 신청곡입니다. 하윤주의 노래로 아름다운 나라.

봄 뒤에 세상 맛보기 국악의 날 호외 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를 주제로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오늘부터 14일까지 국악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국악공연과 전시, 학술, 체험행사 등이 열리는데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800여 명이 참여하는 합동 길놀이와 고싸움이 펼쳐졌고요. 7일 남산 팔각정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전통 연희 및 전통 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11일과 12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는 종묘제례악과 사직제례악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신작 왕의 제단, 백성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과 세종,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50여 회의 공연과 교육, 기념행사 등이 진행되는데요.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악의 날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우리 음악을 즐긴다는 여밀락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악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국악의 날 호외 뉴스 김봄이었습니다.

박승희의 노래로 상모 171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1716님께서요. 저는 저희 풍물단체에 늘 자랑하면서 같이 듣자고 해서 모두들 너무나 좋은 방송이라고 좋아라 합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3009님께서요. 민속극장 풍류 갔다가 귀가하면서 함께합니다. 해주셨는데 공연 보셨나 봅니다. 9653님께서요. 저 두 달 전부터 대상포진과 친구가 되어 통증을 즐기려나 하루가 바쁘답니다 하셨는데 아, 그 정말 아프다고 하는데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자, 해바라기님께서도요. 국악의 날이네요. 너무 좋아. 의미 있는 날, 날마다 국악의 날 하고 사행시 보내주셨고요. 1302님께서도 그리고 4024님께서도 5420님께서도 축하 많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좀 많이 계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0511님, 5730님, 6311님, 0511, 5730님 306311님 받으시고요. 떡 배송은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청인 친환경 비누 세트는 4612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8555님, 4878님, 그리고 3515님, 8318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국악의 날 기념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는요. 국악과 지능 그리고 지역과 향유라는 제목으로 국악의 날 특별 좌담이 방송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 오늘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와 FM 국악당은 결방됩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 드들강님의 신청곡이에요. 정수년의 해금연주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끝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급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0: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아이돌 죽어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 건이와 내가 수달리라 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솔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악의 날 특별 좌담, 국악과 지능, 그리고 지역과 향유, 진행을 맡은 최혜진입니다. 2023년 제정된 국악진흥법이 올해로 시행 2년을 맞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악진흥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교육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조항으로 담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는 정책, 교육, 공연, 지역 현장에서 국악진흥법을 겪어오신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영남대학교 박소영 교수님.
1: 네,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의 박소영 교수입니다. 오늘 좌담의 핵심인 지역과 향유 관점에서 국악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해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부산교육대학교 정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의 정은경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인 지역과 향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0: 네, 전 정가학회 천재현 연출가님 모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천재현입니다. 저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악진흥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전남대학교 김상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과 실제 공연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교육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교수로서 오늘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좌담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0: 네, 모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법 제정 2년인데요. 현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0: 오늘은 네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좌담회의 제목처럼 국악과 지능 그리고 지역과 향유인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지역과 향유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국악진흥법의 제정 경위부터 들어볼까요? 그동안 국악계 현장 어른들이 힘을 보태주셨는데요. 정 교수님, 그때 토론자로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국악진흥법 제정 진행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제정까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1: 네, 사실 국악은 오랫동안 문화재보호법 안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물론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악은 박물관 안에만 있어야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배우고 연주하고 즐겨야 하는 살아있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국악만을 위한 독자적인 법이 없다 보니 예산도 불안정했고 또 지역 국악 단체들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도 국악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지만 실제 지원 체계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저 역시 교대에서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면서 국악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도 그런 환경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악진흥법은 단순히 법 하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국악을 보존의 대상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문화재보호법 안에 있었던 국악이 독자적으로 법률을 가지게 돼서 너무 뜻깊은 일이었는데요. 부족했던 예산 불안정, 단체 운영, 교육 위축과 관련된 그 공백사항을 메우기 위해 추진을 한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 과정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국악진흥법은 한 사람의 힘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껴온 국악인들, 교육자들, 그리고 또 지역 단체들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국악인들은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이야기했고요. 또 교육계에서는 학교 안, 국악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국악 생태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현장들의 요구들이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의 논의를 거치면서 하나씩 조항안에 담기게 된 거죠. 저는 무엇보다 국악이 일부 전문가만의 문화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우리 삶의 문화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국악진흥법 하면 법이라는 말 때문에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1: 네, 사실 조항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국악을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화로 두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악진흥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제6조는 5년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8조 교육 지원 조항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악은 어릴 때 자연스럽게 접해본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즐겨본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국악을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악의 미래는 교실 안에서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국악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현장 맞춤형 법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그럼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요?
1: 저는 무엇보다 국악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문화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예전에는 예산이나 또 담당자가 그때 상황이 달라지면 많이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게 많이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또 법이 생기면 최소한 국악은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이어가야 한다는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악 교육은 한두 번 행사처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꾸준히 접해야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법 제정이 국악을 더 특별한 문화로 만든다기보다는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만나게 해주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순서로 법 제정의 경위와 의의 그리고 제정 배경에 대해 정은경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핵심 조항이 이제 국악을 그냥 놔두지 않고 삶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겼다는 말씀이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천년출가님, 국악진흥법 현장에서 체감이 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2: 저는 솔직히 국악의 날이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국악의 날 회의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늘 거기서도 회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국악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서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이 날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천재현 선생님께서는 체감이 아직은 현장에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네. 뭐 이제 2년 차니까 그리고 국악의 날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니까 체감도나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보는 달력에도 국악의 날이 표시 안 된 달력들이 훨씬 더 많아요.
0: 네.
3: 한글날처럼 6월 5일 달력에도 국악의 날 표시를 좀 내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있으니까 관심이 교육 현장에 더 많은데요. 공교육 현장 같은 경우에도 이 법과 현실의 간극이 아마 정은경 선생님도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하셨는데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립국악원 국악사전이나 그 진흥법 안에서 국악을 전통 보존을 넘어서 현대적 창작과 진흥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과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창작 영역 신설이라든가 디지털 매체 활용 뭐 이런 새로운 제안이 돼서 법적 제도적 근거는 좀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실 풍경은 과거의 어떤 전통의 원형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교실 밖에 SNS나 OTT에서 힙하게 재편된 국악을 즐기는데 교과서 속 국악은 여전히 시험용 지식일 뿐이 아닌가라고 좀 이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국악과 즐기는 국악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국악진흥법이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공교육 안에서도 국악의 범위를 현대적 창작과 융합까지 과감하게 확장하는 그런 시도들과 계획이 더 나아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박 교수님 말씀은 이제 교육 현장 말씀을 하셨는데 가르치는 국악과 즐기는 국악이 좀 별개로 따로 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천 연출가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국악의 날인데요. 국악의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어야 할까요?
2: 그게 이제 저도 궁금한 건데요. 그 비인간인 국악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국악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국악이 공공재라면 그것의 진짜 주인인 국악을 즐기는 국민을 위한 날인 건지가 아직 정확하게 그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의 날을 축제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이제 국악원에서의 회의나 이런 데 가봐도 그럼 이 축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방향성에서 아직도 많이 그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0: 네.
2: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악의 날이 필요하고 국악을 진흥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악이 진흥이 안 되고 있고 국악을 법률로서 그 진흥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압박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법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국악을 더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현장에서 즐기는 국악과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국악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괴리들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국악의 날이 필요한 이유도 그런 괴리들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기회에 국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반드시

0: 조금 더 깊게 나누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국악의 날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악진흥법 안에 누구를 위한 국악이다 하는 것을 명시하기보다는 여러 진흥 방향을 또 다양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 중에 중심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또 저희들이 가려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점이나 아니면 국악이 과연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예술인가 뭐 이런 고민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악인 내부에 관한 문제를 그러면 한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출가님께서는 국악인들과 또 국악계를 살펴봤을 때 어떤 점을 느끼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국악은 좋은 거다. 국악은 우리 것이다. 국악은 국민의 얼이 들어있는 무엇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너무 당연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외웠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로 그런지 근본적으로 따져보고 물어보지 않은 세대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결과가 저는 지금 국악을 다시 진흥시켜야 되는 결과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공연을 만들 때도 이건 우리 거니까 이건 국악이니까 이것은 전통이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서 행하는 행위들이 사실은 현실과 괴리가 좀 생겼던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국악의 날이나 국악진흥법 제정이 어쩌면 국악이 자생력을 잃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국악진흥법에서 그렇다면 진흥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진흥하는가 이 문제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는데요. 보존과 진흥 다른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은 방향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김상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 먼저 전통음악과 국악진흥법에 국한해서 설명을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통음악에 있어서 보존은 그동안에는 원형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고 간직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고증을 통한 복원 개념에서 실현이라면 국립국악원도 있고 그게 뭐 유물이라면 중앙박물관도 있고 또 이제 디지털 아카이빙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산조처럼 개인적인 민간 예술에서도 뭐 예술가가 기존의 전통 예술을 계승한다는 게 스승의 음악이 제자의 음악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형태나 감성의 음악이 탄생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제자가 스승을 그대로 모방해서 보존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예술가들이 계실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실 수 없을 것 같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음악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보존의 가치보다 기존의 음악을 통해서 창작해낸 결과물들이 만든 역사이고요. 보존의 의미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진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악진흥법이 생겼다라는 것도 진흥이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것들이 조금 잘못되었거나 혹은 이제는 기존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의식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악진흥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건 기존에 뭐가 잘못됐고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 명확한 상태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아까 천지현 연출가님과 좀 시각이 비슷하다고 느끼는데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국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보존과 복원 중심의 국악이 맞는가 하는 문제 제기에 더하여 보존이 오히려 옛날 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게 아니라 창작의 역사다. 그리고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그 기본적인 물음부터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 생각이 어떤지 또 들어보고 싶어요. 법이 생긴 다음에 현장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소영 교수님.
3: 예, 저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법 제정 이후 행정 문서와 예산의 명칭이 바뀌는 변화는 분명히 체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교육청이나 문화재단 공모사업이 주로 전통문화 보전

0: 무형문화재 전수 이런 것들에 묶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악 창작 활성화, 뭐 디지털 AI 국악 콘텐츠 개발 이런 등등의 지능을 전면에 내세운 사업들이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교실 안의 풍경은 아직 이 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수업에서 아이들이 대중적인 국악곡을 연주하며 흥미를 느끼더라도 정규 수업이나 수행평가 시간에는 다시 정형화된 교과서의 수업을 듣게 되니까 아무래도 괴리는 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죠. 법이라는 제도의 틀은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변화가 서류상의 지능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실제 교육 내용의 변화로 이어져야지 현장의 진정한 체감이 완성될 거라고 봅니다.
1: 네, 그렇다면 정책 집행의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정은경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현장에서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거 전혀 체감이 네. 없습니다.
1: 그렇죠.
2: 예,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제부터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의미 있게 느꼈던 순간은 있었습니다. 작년 6월 5일 국악의 날 행사 이후에 정책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올해는 국악을 공식적으로 기념하고 알리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걸 느꼈고요. 또 오늘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에도 아마 많은 근데 아쉽게도 중앙 쪽을 중심으로 문자 홍보가 좀 많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우리 박 교수님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교대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조금 덧붙이자면 여전히 가르칠 교수나 또는 교육 환경, 교육 과정 이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제정 그 자체보다는 이제 그 내용을 실제 현장 변화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1: 네, 정은경 교수님께서 정책과 관련된 변화 양상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김상윤 교수님께서 지역과 관련된 변화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지금 국악진흥법에서 서울과 지역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국악의 날을 제정하는 회의에 저도 여러 번 참여했고 또 국악진흥법 TF팀부터 쭉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냈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젊은 예술가들과 또 학생들에게 국악의 날을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1: 네.
3: 네, 대부분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갑자기 국악의 날 공연을 한다는 얘기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1: 네.
3: 국악진흥법 자체는 거의 모른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3: 그만큼 지금 체감이 아예 뭐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에 대한 지금 사전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지금 국악진흥법은 아직 또 초반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체감되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일단은 뭐 시행된 지가 이제 2년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논의해 주신 그런 여러 현장의 문제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교육 과정이나 뭐 교육 인력이나 이런 분야에서 체감상 아직 준비된 게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행정문서나 예산 반영 같은 것들은 눈에 띄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은경 교수님께서도 정책을 세우거나 예산을 확정하는 것만 해도 큰 변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일의 기본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보내는 거 이게 처음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마저도 반가운 일일 수 있는데요. 지역 연구 현장에서는 김상윤 교수님 말대로 이게 국악법이 있는지 뭐 국악의 날이 지정이 돼 있는지 이런 것조차 아직 모르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감은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천연출가님 이렇게 세 분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연출가님이 현장과는 어떻게 좀 다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 뭐 세 분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0: 말씀을 해주셔서 뭐그 각각의 어떤 동의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고요. 뭐 저는 앞서서 그 체감 못한다, 체감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어떤 환상, 국악진흥법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면 국악인들이 또 국민들이 국악진흥법을 결과적으로 체감 못하는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체감하고 그것에 기대어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계속 불안하다는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체감 못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1: 아,
0: 좋겠습니다.
1: 네. 옛날 요순 시절에 태평성대 때는 임금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좋은 세상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공감이 됩니다. 법에 너무 기대서 우리가 너무 간절하니까 법률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기대어 사는 것은 사실 국악의 생명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오히려 국악 발전이 더잘 되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진흥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두어야 할지는 계속 연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 법률이나 그 국악의 날과 관련해서는 그 많은 관련 전문가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변화가 지금 있기도 하고 또 체감을 못하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김상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악의 날을 제정한 이후에 이렇게 지금 뭔가 행사를 하긴 하는데요. 이 실행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새로운 실행 방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악의 날에 하는 공연이나 행사는 다른 때 보는 국악 공연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 네.
2: 그게 안 느껴지는 게좀 문제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진흥법은 기존의 국악 정책이 뭐가 잘못됐고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발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게 진흥을 위한 법이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국악진흥법에서 제시된 정책의 큰 방향들을 지켜보면 지금까지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80년대에 국악계 대학이나 악단이 계속 생겨나고 인프라가 양적으로 계속 팽창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무언가 계속 만들어내는 공급을 위한 정책이 맞는 거고요. 뭐 인구가 늘어나면 아파트 계속 짓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국악 전공 지망률, 지원율, 취업률, 전공 지속률, 시민 향유율 이런 모든 측면에서 상황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혁신 정도가 아니면 정책 시행 정도는 실효를 거두기 힘든 현실이거든요. 진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된 적이 없어 보인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진흥이라는 게 지금 방식하고는 다르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정책 방향에 예산을 늘려서 예산을 받아서 양쪽으로 좀 부피를 키우고 또 기구나 기관을 계속 설립해서 지원제도 늘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입니다.
1: 네.
2: 여기서 사실 부피만 더 커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정책은 과정에 불과한 거고 오로지 중요한 것은 결과인데요. 이것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까지의 정책과 제도가 그러면 잘못된 방향이고 나쁜 법이었냐면 다 좋은 제도입니다. 다 좋은 제도인데 왜 우리는 국악을 진흥법을 새로 만들어야만 했는가를 들여다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찾아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무슨 법정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1: 네.
2: 이 정책을 실행하는 지자체 공무원, 기관 담당자, 그리고 교육정책이라면 학교 교육자, 이렇게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렇게 실무를 하는 사람들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실패로 가거나 문제가 잘못되면 정책 설계를 한 사람들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다가 잘못되면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안 됐다. 고생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들 혈세를 들여서 한 정책인데 실패하면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들도 나와야 되는 제도이거든요.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무겁게 생각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뭔가 기관과 단체 기구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1: 네.
2: 이 수요가 얼마만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공급만 계속 늘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한데, 이 기관의 구조들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이렇게 내부에서

0: 행정적으로 문제를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김사연 교수님 말씀은 지금 국악의 날 제정은 됐지만 기존에 있었던 국악 행사들과 크게 차별점을 못 느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법과 관련된 뭐 정책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천이나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요즘에 뭐 기관 단체가 많아지고는 있지만 사실 예전에 또 기관 단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정말 삶의 문화로 국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무자들이 열심히 법의 의미와 취지에 맞게 띄워주어야 하는데 그 실무자들의 문제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자체 안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말 지역이 살고 죽을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실행 방식에 대해서 김사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소영 교수님, 교육 현장 측면에서 혹시 기대와 달랐던 점이 있었을까요?
2: 네. 아까 김상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에 약간 보태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1: 네.
2: 일단 국악인들이 보존과 진흥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진흥법의 핵심은 과거에 박제된 국악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향유되는 국악의 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국악진흥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악인들이 이걸 먼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다면 국악의 날도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행정 부담을 이야기하자면 법이 제정되면 사실 교육 현장이 더 풍요로워질 줄 알았어요. 아마 정은경 교수님이 가장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아이러니하게 예술 강사는 부서가 이관이 되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가장 기대와 달랐던 실망스러운 지점에서 국악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이 예술 강사들의 처우, 인프라 하지만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정부는 얼마 전에 늘리겠다라는 선언은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법이 만든 변화는 학교 당장 너머의 거창한 행정 구호에만 머물고 담장한 교실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진흥은 예산의 수치적 증명이 아니라 현장 교사와 국악 예술 강사들이 행정 부담 없이 오직 아이들과 국악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1: 네, 국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변화를 좀 더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손을 대야 할 부분은 어딜까요? 천 연출가님께서 공연 현장 시각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좀 전에 그 박소연 선생님께서 국악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국악진흥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고 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은 국악이 뭔가라는 거예요. 국악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악을 아직도 복원과 보존과 보호와 계승 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들이 많아서 지금 국악의 현장에서는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머리와 개념은 그걸로만 그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그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악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생각에 대한 의심과 반성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악진흥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국악을 위해서 그다음에 국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국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어떤 그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국악은 국악 국민의 음악

0: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이고 국악을 교육받으면 어떻게 좋고 국악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좀 더 예술적으로 고민하고 이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국악에 대한 개념과 철학을 다시 우리 시대에 맞게끔 정립을 해야 한다는 말씀 하나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첫 번째 이야기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국악진흥법 시행 2년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제도권의 안팎에서 느끼는 변화의 체감 차이가 좀 확연한 것 같고요. 보존을 넘어서 진흥을 위해서는 국악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또 정책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모아졌습니다. 결국 이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의 삶과 지역의 토양에 스며들어야 할 텐데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 지역 뿌리를 내리는 힘인데요. 지역의 중요성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지역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박 교수님, 국악진흥에서 지역이 왜 중요할까요?
1: 지역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국악의 진짜 생명력은 중앙이 아니라 바로 지역의 축제와 학교, 이런 일상 속에 있다는 점인데, 국악은 본래 지역의 삶에서 피어난 향토성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대학 내 국악 전공자가 급감하며 지역의 국악 인력 자원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는 상당히 심각한데 더 나아가서 어렵게 배출된 이 지역의 청년 국악 전공자들은 졸업 후에 활동할 무대나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전업을 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결국 이러한 결과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국악을 향유할 기회를 잃게 되죠. 해서 국악진흥법을 계기로 예산과 인프라를 지역에 우선 배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살리고 지역 중심의 국악 생태계가 구축되어야만 청년 국악인의 일자리가 생기고 진정한 국악진흥과 향유도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0: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성이 본질이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 교수님, 그러면 국악진흥법에는 이 지역 국악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 네, 저는 사실 이 조항이 가장 반가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부산에서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악은 원래 지역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또 음식도 지역마다 맛이 다르고 또 사투리가 있듯이 국악도 지역마다 분위기와 정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법에는 국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국악진흥 시책을 직접 만들고 또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국악 정책이 조금은 중앙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지역이 자기 지역의 국악 문화를 스스로 키워갈 수 있는 방향이 열렸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국악은 지역 안에서 살아야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러면 김사연 교수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국악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자생력이 있고 어느 지역이 여전히 좀 어려운 지역인지, 연구자로서 보시는 지형도가 좀 궁금하네요.
3: 일단 지원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지원의 최종 목표는 결국 자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3: 그 자립을 위해서는 이제 자생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자생력은 어떤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지 지원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더 받았다고 해서 자생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3: 또 정책으로 인한 예산들은 그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0: 거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 의해서 수요층에 의해서 외부 재원들이 유입돼서 이렇게 상업적인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메세나 정책이나 연결되는 거 시민예술과 연계해서 또 이러한 연계가 청년 국악인들의 고용이나 경제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고 지역별 특징과 사례라고 하기에는 지금 어디가 덜 안 좋냐라는 정도의 문제이지 지역별의 특징을 논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처참한 현실입니다.
1: 네, 네, 네.
0: 그래서 차라리 굳이 따지자면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들과의 괴리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학교이거든요. 지금 지방 대학들의 아마 이 현황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뭐 굳이 제가 통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좀 비참한 현실을 가고 있고 또 딱히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그다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 이게 단순히 뭐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나가다 보면 또 취업률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고
1: 네, 네.
0: 취업률은 왜 안 좋으냐? 악단들밖에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안 좋은 것이고 네. 그렇다면 학교는 뭘 해야 되느냐? 취업군을 다양하게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 커리큘럼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술가가 악단에 취업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학교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여기서 기존의 도제식 교육을 제가 뭐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도제식 교육은 너무 중요하죠. 그건 국악 교육의 중요한 틀입니다. 그걸 그 바꿀 수는 없지만 비중을 조절해서 이제 학생들이 3학년이나 4학년 됐을 때 본인의 진로를 결정해서 연주자로 갈 것인지 국악계에서 연주자가 아닌 다른 문화예술인으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을 그만두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낸 걸로는 뭐 일부 지역 대학의 통계에 불과합니다만 지금 국악 졸업생들의 가장 많은 취업군이 67% 정도가 의료 보험 뷰티였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쪽 분야로 가기 전에 최소한 자기 전공이 아니더라도 문화 예술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무대 기술이 됐건 기획이 됐건 예술 행정이 됐건 저희 뭐 공연을 만들고 계시는 천재현 연출가님께서도 너무 잘하시는 문제겠지만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역에서 만나는 난생 처음 보는 공무원들이거든요.
1: 네.
0: 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술에 대한 어떤 소양 부족
1: 네.
0: 또 예술 행정이 아니라 일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예술과 맞지 않는 이런 행정들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에게 갑질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저희가 국악진흥법을 뭔가 논하기 전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원인들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뭔가 바꾸기 시작해야 체질이 개선돼서 국악진흥법이 건강하게 완전히 토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악진흥법에서 예산을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따와서 하기 전에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적인 원인들을 완전히 다 분석해내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내면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제가 여쭤본 질문이 지역별로 어떤 편차가 있고 어느 지역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여쭤봤는데 그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에도 공감하고 국악도 마찬가지로 예술적인 편차가 서울과 그 이외의 지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 청년 국악인들이 배출이 되어도 그 지역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계속 대도시나 서울권으로 자꾸 이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요. 지역 생태계가 마련되려면 이렇게 국악인들이 지역에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단 그게 좀 어렵고 또 졸업을 한 이후에 국악인들이 취업을 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다양한 환경의 예술적인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뭐 꼭 예술인뿐만 아니라 일단 만나면 다 무서운 존재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참 그 행정의 벽이 예술인들에게는 참 높습니다. 높고 또 두렵기도 하고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충청권도 그 안에서 보면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도립국악원이나 시립국악원 정도가 있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그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계신데요. 이렇게 같은 생활권 안에

0: 서도 단체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큰 차이가 있어서요. 이런 문제를 조금 정책이나 법에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네요. 자, 그러면 정 교수님께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책 집행 현장에서는 지역에 관한 데이터가 혹시 어떻게 읽히시는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1: 네, 저는 사실 지금 꽤 오랜 세월 동안 서울과 부산을 다니면서 양쪽 지역에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지역 데이터를 보다 보면 국악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국악 공연장을 갈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국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학교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지역은 도대체 국악 공연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접점 차이가 적은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국악을 만나는 빈도가 완전히 다르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그 지원이 실제 우리 시민들의 삶까지 내려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예산이 아무리 내려와도 지역에 전담 인력이 없거나 또 그걸 맡을 수 있는 기간이 없으면 결국 행사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씨앗은 뿌렸는데 물줄 사람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를 지원했는가보다는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국악을 만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향유하는 시민과 국민들이 이 체감을 진정으로 할수 있어야 법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법과 조례가 있기는 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의 그런 그 국악 환경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연출가님께서는 공연 기획 연출을 지역에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조례나 행정 지원이 지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체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2: 좀 전에 이제 박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악은 향토음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주제가 이제 지역성이고 김상현 교수님 말씀도 잘 동의하는데요. 다르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만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현악단이 4개가 있어요. 그 관현악단이 각각의 그 색깔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비슷한 음악을 해요. 서로 실력을 겨루는 정도의 음악이랄까 서로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하죠. 지역으로 그걸 펼쳐내면 지역의 음악들과 지역 음악단체들은 그 서로 다른 음악들을 하고 있느냐 서울하고 비슷한 음악을 해요. 지역의 그 공연 프로그램이 서울과 다르냐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가 큰일 날것 같고 같은 생각도 드는데 지역 대학교 커리큘럼이 다르냐? 전안 다를 것 같아요. 그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이 서울의 각 대학과 지역까지 같아요. 그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국악이 독특해져야 되고 향토성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뀌어야 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 교육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되고 그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거는 순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수능이 생기면서 대학의 순위가 생기는 것처럼 특성화될 수 있는 각 지역의 색깔 그리고 뭐 지역의 컬러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지역의 색깔을 각각의 색깔을 갖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의 국악 상태가 지금 뭐 법이 미치는 어떤 영향 하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그잘 느끼기가 어렵고, 하지만 법은 있는 것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국악을 얘기할 때 보통 고유한가, 또 역사가 오래됐는가, 또 향토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가, 또 예술적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보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고유성과 역사성이 그 지역 안에 문화들과 함께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지역 국악도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0: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국악진흥법이 생기기 전후에 뭐 전에도 이미 있었던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요. 국악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각 지자체의 법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느끼는 온도가 좀 다를까요?
1: 진흥법이 지금 그 개시된 지가 이제 뭐 그 시행령으로 보면은 아마 7월 달이 돼야 만 2년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뭐 너희 동네 왜 없어? 라고 하기에는 좀 이를 수도 있겠는데, 국악진흥법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지도라면 지역 조례는 그 지역의 동력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엔진이죠. 아무리 좋은 상위법이 있어도 지자체 조례가 없다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력은 제로에 가깝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국악이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지속 가능한 행정 업무, 그리고 영속적 예산, 이렇게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뭐 전국을 다 아우를 수는 없고요. 최근 영남권의 행보만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름 저에게는 흥미로운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경상남도 조례를 보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5년 단위 로드맵을 수립했어요. 작년에.
0: 네.
1: 거기서 제일 제가 주목되는 것은 공공기관 국악방송 송출 권장. 그래서 경남의 공공기관을 가시면 앞으로 국악곡을 감상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그 시민들이 공기 속에서도 국악이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구는 근대 예술의 고장이라는 역사적 서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구형 국악 콘텐츠 개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대치는 이 덕분에 청년 국악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들이 좀 더 많이 열리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럽죠. 지자체와 국립부산국악원이라는 강력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엮었습니다. 해서 해양도시 색깔을 맞춰서 특화 브랜드를 키우고 제도와 인프라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어떠한지 그것이 기대되죠. 뭐 아직 뭐 성과를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또 경상북도도 역시 올해 선언이 됐는데요. 이 조례에 국악 전문 인력 양성 집중이라는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김상현 교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도 뭐 같은 맥락에서 항상 고민이 있는데 나름대로 국악 생태계에 지역의 조례가 생명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직은 희망적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정은경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국악진흥법 제7조 이것이 바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 조례인데요. 전국 지자체의 국악진흥조례 제정률을 기왕이면 정부가 지자체 문화행정평가지표에 강제성 있게 연계해서 조례라는 주춧돌이 전국에 깔릴 수 있도록 뭔가 법적인 어떤 행정적인 기반을 기왕 법 제정하셨으니까 시행도 하시고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악진흥법이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의 그 조례 관련 시행이 더 문제다. 이 조례가 바로 법과 현장 사이를 연결해 주는 생명줄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저도 좀 국악진흥과 관련된 조례가 어느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서울이나 충남 뭐 이런 데는 2021년도에 벌써 제정이 돼서 미리 시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악진흥법이 생기고 나서 새롭게 그 조례를 만드는 도시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구 경남권이 선도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자체에서 이 조례사항을 그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좀 압력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역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고유성이나 향토성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지정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 국악이 지속 가능하려면 중앙 지원에서 의존하는 구조

0: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셨는데요. 지역 자생력이라는 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은경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저는 이 지역 자생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0: 무슨 뜻이냐면 매년 연초에 공모 사업 결과를 우리 막 기다리면서 올해는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막 걱정하면서
1: 특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고유성이나 향토성을 지능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지정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0: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사람도 밥은 먹어야 뛰잖아요. 국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의 기획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민들은 단순히 공연 하나 본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동네 이야기가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래서 지역 문화재단이나 국악단이 자기 지역만의 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역과 기초단체가 조금 더 팀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지역마다 다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지역의 국악 목표가 행사 한번 잘했다 뭐 이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국악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싶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보고 그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정은경 교수님 말씀대로 되면 굉장히 그 지역 국악이 잘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지금은 너무 공모 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술인들의 어떤 생계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또 지역 문화재단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지역 문화재단이나 국악단이 지역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움직이는 곳은 드문 것 같아요. 물론 뭐 반영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시지만 각 국악단들이 특별하게 자기만의 지역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좀 더 세졌으면 좋겠다. 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국악지능과 관련된 협력이 서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현 교수님, 이렇게 자생력을 실제로 좀 키운 지역 사례가 있을까요? 있다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2: 지자체나 기관이 주도해서 이 자생력을 실제로 키운 지역 사례는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고 그냥 또 여러 국악인들이나 또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냥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성공을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기준의 관점이 국악 제도권에서 봤을 때 성공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했다, 국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했다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의 뭐 특성이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했던 첫 출발이 지역의 예술적 특성을 담는 게 아니라 지역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그 지자체 자체에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이익을 주는 예술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과 또 지자체와 산악의 이 지산악 연계구조로 있는 라이즈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뉴비스테이지라는 그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제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짧게 설명드리면 컨소시움 형태를 그냥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성공을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기준의 관점이 국악 제도권에서 봤을 때 성공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했다, 국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공했다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역의 뭐 특성 이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했던 첫 출발이 지역의 예술적 특성을 담는 게 아니라 지역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그 지자체 자체에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이익을 주는 예술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과 또 지자체 와 산악의 이 지산악 연계구조로 있는 라이즈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뉴비스테이지라는 그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제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짧게 설명드리면 컨소시움 형태로 기관이나 지자체를 제가

0: 같이 사업의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학생들이 여기서 프로덕션 시스템 같은 느낌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공연 작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평가위원들을 전국에 있는 담당 기관 PD들이 오셔서 그 작품들을 디벨롭해서 나중에 정식 공연화 시킬 수 있게 일종의 유통 아트마켓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돈 벌 줄 아는 예술가 양성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전업 예술가, 전업이라고 하면 예술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또 예술을 하고 이런 전업 예술가 양성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됐고 이 교육에는 뭐 여러 가지 작품 기획이나 무대 기술 여러 가지 교육들이 다 포함돼 있지만 1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튜버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국악계의 젊은 친구들이 국악계에 준 도움이 저는 제도권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그런 정책이나 이런 실행에 비해서 절대 가볍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그 밀착된 그런 감성이나 정서는 그 친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그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서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예술이 일방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사회 현안 문제에 이익을 가져다 주다 보면 지자체들이 특별히 예술 정책, 예술 예산, 문화예술계 예산 이렇게 따로 띄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저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 그리고 상권들이 지금 완전히 다 죽어있는 지역들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청년 예술가들이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청년들이 거기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이런 라이저 사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있는 정책과 지금의 정서에서 지자체나 기관들이 주도해서 지역의 어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처럼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또 민간 단체들이 주도해서 가는 방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김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 예술가의 역량을 일단 키워서 과정부터 지원하고 유통이나 소비 또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작동하는 핵심 요인을 여쭤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때의 그 자생력을 위한 핵심 요인 중에 행정적인 도움이 있었습니까?
0: 전혀 없죠.
1: 없습니까?
0: 네, 전혀 없고 기관들이 개인이 하고 있는 아무리 명분이 좋고 의도가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기관 입장에서도 기관의 특별한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임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1: 네.
0: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는 기관이나 지자체에도 분명히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설계를 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그 설계할 때 지금 아까 라이즈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를테면 관과 또 산악 그 산업체 또 학교 그리고 시민들까지 연관이 되는 이런 다변화된 소비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또 학교는 길러내고 유통과 소비는 뭐 산업체에서 해결하고 또 관에서 행정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역할 분담이 좀 지역에서 잘 되면 오히려 이런 자생력이 더 훨씬 빨리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례와 관련되어서 또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자생력이 생기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봤는데요. 인프라가 있는 도시와 또 소도시 간의 격차, 또 지역의 자생력이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 또 상시 예산이나 제도적인 근거, 조례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곳과 없는 곳 이런 편차들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에는 또 국악을 잘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지역의 뿌리가 탄탄해야 그 열매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닿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세 번째 이야기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향후 시민 곁의 국악으로 이어가서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0: 방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국악이 대중을 만나는 방식이 변화가 된다는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대중이 국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되게 자유로워졌고 그런 네. 거는 이제 개인의 SNS라든가 뭐 다양한 그 매체들이 있잖아요. 개인들이 운영하는 여기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것들을 그 인플루언서들이 네. 이제 네. 그 국악을 잘 활용해가지고 확산시키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국악이라기보다는 영화 같은 데서 국악이 쓰임 으로 인해서 역으로 이제 국악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악 자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한국의 위상이 바뀌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면 K-POP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인 위상이 바뀌면서 국악에 대한 뭐 저희 공연에 대한 대우나 관심들이 바뀌어지는 것들도 네네. 확실히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지금의 국악에 대한 인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미디어나 콘텐츠로 소비가 많이 되고 또 비공식적인 소규모 모임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을 만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어떻게 읽히시는지 궁금합니다.
2: 네. 냉정하게 공교육 현장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교육과 향유의 깊은 단절이라는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국악을 열심히 배우는데도 교문을 나서는 순간에는 잊고 사는 이유가 분명하죠. 네. 아이들이 국악을 공부로 배우면 성인이 되어 공연장에 오지 않지만 놀이로 배우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교육과 향유의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악이 가진 무한한 확장성과 생명력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영남 지역의 밀양아리랑만 보더라도 작은 도시, 작은 지역의 민요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가로, 이후에는 대중가요로,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악대 행진곡으로 시대마다 변신해왔습니다. 이 저력은 현대에 와서도 더욱 화려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핫하죠. BTS가 부른 아리랑을 미국의 빌보드지는 세계인을 하나로 만든 강력한 노래.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지난해 애니메이션 데몬헌스터에서도 혼문이라는 한국의 설화적 키워드와 함께 판소리, 사물놀이가 다시금 뜨겁게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등 이례적인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대중이 먼저 국악을 재밌다고 자발적으로 찾아내는 시대입니다. 이제 국악은 교과서에서 지켜야 할 과거로 박제돼서는 안 되죠. 전 세계가 즐기는 가장 앞선 미래 콘텐츠로 공교육 안에서도 재정의돼야 합니다. 학교 국악 교육이 평가의 장벽을 낮추고 온전한 즐거움의 기억을 심어줄 때 학교에서 배운 우리 국악이 평생의 향유로 이어지는 단단한 고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런데 현재 교육 현장은 이렇게 삶의 문화로 잘 이어지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교육이 변해야 이 국악에 대한 향유도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께는 정책 측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악 공연이나 축제에 예산은 들어가는데 정작 시민은 없는 이런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 보신다면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3: 네, 사실 현장에서는 저희 같은 현장에서는 공연은 많은데 왜 시민들은 맨날 국악이 어렵다고 하지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고 많이 고민이세요. 저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공급 중심에만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연을 몇 회 했고 또 객석이 몇 퍼센트고 이런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시민들이 즐겼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획과 홍보의 문제입니다. 사실 정말 좋은 국악 공연이 많은데 시민들은 정작 모르는 경우가 정말
0: 맞습니다.
3: 많아요.
0: 예. 네.
3: 그래서 이런 공연이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뒤늦게 듣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시민들이 왜 이 공연을 봐야 하는지까지 요즘에 연결해주는 그런 기획과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아직도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국악을 즐기는지 그런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0: 맞습니다.
3: 예.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0: 세대가 어떤 방식의 국악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또 지역별로 어떤 접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악 정책도 단순히 공연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공급 중심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향유하도록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중요한 통계 문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현황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낮았다 이런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상윤 교수님께서는 이런 향유에 대한 문제가 원활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향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기획과 시민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박소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BTS의 경우, 그리고 몇년 전에 정말 뜨거운 화제를 일으켰던 뭐 이날치 밴드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게 사실은 전통예술과 전통음악의 가치가 세계에 알려진 거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제가 기획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음악인지 대부분 히트를 치고 있는 BTS라는 전 세계적인 그룹이 굉장히 유니크한 전통예술이라는 소스를 활용했다는 그 기획력, 그리고
1: 아까 중요한 통계 문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현황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낮았다. 이런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상윤 교수님께서는 이런 향유에 대한 문제가 원활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향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기획과 시민예술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박소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BTS의 경우, 그리고 몇년 전에 정말 뜨거운 화제를 일으켰던 뭐 이날치 밴드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게 사실은 전통예술과 전통음악의 가치가 세계에 알려진 거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제가 기획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음악인지 대부분 히트를 치고 있는 BTS라는 전 세계적인 그룹이 굉장히 유니크한 전통예술이라는 소스를 활용했다는 그 기획력, 그리고 이날치 밴드도 그 영상이 화제가 되기 전에 몇년 전에 그 음악은 이미 어린이 음악극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입니다. 근데 그 음악에 댄스팀이 합류하고 이런저런 기획이 붙어서 그게 하나의 콘텐츠 상품화돼서 이슈가 돼서 유통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통예술의 가치로 보기보다는 전통예술로 만들 수 있는 기획의 영역에서 그걸 바라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민예술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산조대전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2026 올해 산조대전에서 가장 티켓 판매 수익을 많이 올렸고 또 조기에 매진된 공연이 제가 올해 처음 선보였던 시민 산조 날이었습니다.
1: 네.
2: 네, 이 시민들은 실제로 국악계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해놓고 시민 예술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시민 예술은 시민이 예술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2: 직접 예술을 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 해당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고 또 예술가에 못지않기 때문에 그분들 1년 내내 국악 공연들 나열해놓고 시간 될때 티켓 구매해서 관람하는 분들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시민예술 단체 육성 이런 쪽으로 앞으로 또 국악진흥법이 방향을 좀 잡는다면 또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두분 말씀 들으시면서 첫 연출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연출가로서 이런 구조가 공급은 되는데 향유가 안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3: 네, 공급은 되는데 향유는 안 되는 거 맞고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작품이 지금 동시대 그 관객의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는 아까 이날치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기획은 잘하고 누구나 자기 음악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국 그것을 관객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저희의 또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건 어쩌면 운과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저희가 기획을 한다고.

0: 에서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네. 대중의 선택을 못 받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고 뭐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이제 시민산조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마치 우리나라 체육은 그 전문인 체육이잖아요. 근데 뭐 주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생활체육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네. 육성하는 거. 그러니까 생활 축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축구가 그렇게 산업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국악을 듣는 사람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하는 사람들도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산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도 산조든 풍류든 이런 음악이 옛날에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히 전문가들의 음악이었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런 것들을 그 전문가들의 음악들로 몰아버리는 현상. 명인들을 너무 축혀 세우면서 이거는 깊이 있는 음악이고 어려운 음악이라고 오히려 더 만들어버리는 그 현상이 네. 그 관객들과 관객들에게 이제 그 음악을 더 멀리하는 계기가 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국악 향유의 저변을 좀 탄탄하게 만들수록 어쩌면 국악이 살아나고 자생력을 갖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시민예술 또 동호회처럼 이렇게 그 본인들이 직접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저는 생활체육처럼 생활국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에도 그게 공감이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국악을 접할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고 하는 그 생활문화에서의 어떤 인프라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 보통 이렇게 뭐 행정복지센터 가까이 있는 이런 데 가도 여러 가지 뭐 댄스라든가 아니면 뭐 가요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배우시는데 사실은 국악을 배울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변 확대를 하는 것도 큰 좋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향유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우는 것이 즐기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할까요? 박 교수님, 교육에서 시작되는 이런 국악의 문제, 향유로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2: 네, 교육의 끝점이 향유의 시작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교문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의 기억을 재설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대안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음악 교육의 최종 경험을 공연 관람으로 마무리하는 커리큘럼 설계입니다. 이제는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을 닫는 순간에 시험 대신 완성도 높은 국악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형 학습으로 채워야 합니다. 교실에서 글로 배웠던 소리가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슴 벅찬 감동을 교육의 최종 졸업장으로 쥐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졸업 후에도 단절 없이 이어지는 국악 경험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자체와 문화재단이 연계해서 청년 국악 동호회나 거점 연습실 정보를 제공하는 매칭 플랫폼으로 이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교육은 비로소 일상의 향유로 안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악 입문 공연의 질적 제고입니다. 대중과 처음 만나는 스쿨 콘서트나 체험 공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날고 단조로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지루하면 대중은 다시 찾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중과의 첫 경험이 되는 입문용 공연에 오히려 가장 우수한 연출가와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힙하고 압도적인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교육과 향유를 잇는 설계의 핵심은 기억의 질입니다. 마지막 기억을 감동으로 장식하고 플랫폼으로 일상을 보장하며 첫 무대를 최고로 대접하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릴 때 우리 아이들은 평생 국악을 즐기는 진정한 향유의 주인이 될 것 같습니다.
1: 기억의 질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판소리 초대석에서 그 국악인들을 만날 때 예전에 어릴 때 방과후 교실에서 뭐를 배웠다. 이런 그 시작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 안에서 좋은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까 하는 이제 과제가 또 생기네요. 다음에는 천재현 연출가님 향유의 접점 새롭게 설계한다면 어떤 방향이 가능할까요?
0: 좀 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0: 좋은 기억을 갖는 예술이요. 좋은 작품이 나와야 돼요.
1: 네.
0: 그럴 만한 관객들이 환호할 만한 즐기고 감동할 만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관객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관객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끌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예술가들을 새롭게 더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으로 좀 돌아가는 거. 이게 마치 국악인들을 위해줘야 된다라는 것들로 가는 것 같은데 예술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예술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의 그다음에 영혼들을 좀 밝혀주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아름다운 예술로 멋있는 예술로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전문가와 시민이 만약에 조금 먼 사이다 이럴 때 그 가운데 접점을 좀 연결해 줄 만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생활국악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추어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제도 안에서 같이 흡수돼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앞서서 저도 뭐 생활 음악, 뭐 시민 예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왕 기회를 주셔서 더 말씀을 좀 살짝만 좀 더 드리면 아마추어를 양성하는 거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을 그냥 양성해야 된다 아니면 그 피아노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국공립 단체에서 예를 들면 국립국악원 같은 데서 여러 대학교들과 아니면 여러 기관들과 손잡고 연구해서 그들이 오히려 좀 더 애를 써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방법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거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교육의 내용들이 같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악계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역량 사업으로 좀 삼아서 좀 추진해야 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사회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그 정책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또 고민인데요. 정은경 교수님 정책에 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앞으로 국악 그 정책의 방향이 당연히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동안은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있어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필요한 건 향유 데이터인데요. 지금은 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즐기는지에 대한 통계 분석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쉽게 말하면 손님 취향은 잘 모르면서도 계속 메뉴만 만드는 뭐 그런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바꿔야 되는데 앞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공급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시 또 만나고 싶어지는 국악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역문화재단이나 또 지역기관들이 향유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을 동의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김 교수님, 이런 그 전통예술계 여러 현안 문제들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3: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프라가 저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인프라의 주체는 국악계나 국악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입니다. 앞서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또 강조하신 그 부분과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민들은 공급이나 수요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미래의 예술가를 양성해낼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좋은 작품과 공연을 만

0: 만들어도 공연 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티켓 판매가 증가돼야 되거든요.
1: 네.
0: 관람객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어떤 기획이나 홍보 마케팅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직접 예술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만큼 확실한 고정 관람객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은 예술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자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기업, 학교 이런 여러 기관과 기구들이 연계돼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마다의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소스, 중심에 전통예술을 두는 것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정책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 혁신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국악진흥법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1: 네.
0: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 문화예술 관련 뭐 ESG 같은 기업 평가도 저는 국악진흥법이 얼마든지 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단체 시민예술 활성화시키는 것도 교육을 청년이 담당하게 했을 때 청년들 고용 효과까지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국악진흥법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지금 향유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국악인 전문가 중심에서 이제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질 높은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좀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국악계가 공공기관이나 정부, 자치단체, 기업이나 학교 또 공연계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지역 문제도 해결되고 또 국악 생태계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방송의 청취자 여러분께 그리고 국악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분들께 한마디씩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실천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소영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참 오늘 우리는 국악진흥법이라는 제도부터 지역과 향유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법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 닿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뭐 각계각층보다는 청취자 여러분께 제언하고 싶습니다. 내일 출근길 플레이리스트에 국악곡을 단 한 곡만이라도 추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취향이 모여 거대한 향유의 바다를 이룹니다. 박제된 전통은 미래가 없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국악은 참 재밌는 놀이였어 라는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우리 국악의 미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국악이 여러분의 삶 속에 친근한 평상복처럼 스며드는 그날까지 저도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정은경 교수님 다음 말씀 부탁드릴게요.
3: 처음에 제가 인사를 할 때는 교육적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국악진흥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뭐 변화가 될 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법은 출발선이고 그리고 실제 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교대에서 예비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좀 주장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안에는 국악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양성 기간의 어려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악 교육은 학교 선생님들의 개인의 열정으로만 우리가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 또 마지막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악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음악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음악이 바로 국악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천재현 연출가님 부탁드립니다.
4: 네, 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까지와 다른 그 국악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건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국악을 만들어온 국악을 지금 형성해온 국악에 대한 생각들은 변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알의 국악이 썩지 않으면 한 알의 국악으로만 남을 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낡은 것들

0: 좀 버리고요. 분해될 것은 분해되고 썩을 것들은 좀 썩고 거기서 새로운 그 개념들과 새로운 생각들이 좀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2: 네, 지표로 나타낼 수 없는 정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지금도 이미 차고 넘칩니다. 국악진흥법이라는 새로운 법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지표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정책과 수행기관은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악진흥법 시행을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께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국악진흥법이 제정되고 현장에 적용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대전국악방송이 마련한 특별 좌담을 통해 정책과 교육, 공연과 지역이라는 각기 다른 자리에서 분투해오신 네 분의 이야기를 귀하게 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을 거치며 못내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는 생겼지만 정작 독립공연 현장이나 소도시의 골목길까지 그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했다는 고백이 그것이죠. 그리고 국악이 여전히 대중에게 우리 것이라는 당위로만 다가갈 뿐 일상의 생활음악으로 깊숙하게 침투하지 못했다는 현실도 깊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오늘 나온 재연들이 국악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못다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변화된 현장의 모습은 다음 좌담을 기약하며 다시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박소연, 정은경, 천재연, 김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는 최혜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새가 앉았다 떠난 나뭇가지도 흔들린다. 흔들려서 제자리를 찾으려는 것인데 새가 앉아있던 자리와 새가 앉기 전의 자리 어느 쪽일까? 하상만 시인의 시 다녀간 자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새가 잠시 앉았다 떠나간 나뭇가지는 흔들립니다. 무엇인가 머문 자리는 다 그렇게 흔들리게 마련이죠. 우리의 마음이 머문 자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플림 앙상블의 살며시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하상만 시인의 시 다녀간 자리에 한 대목 읽어드렸어요. 무엇인가 떠나간 자리는 흔들리게 마련이라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새 한 마리가 떠나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한 사람이 떠났을 뿐인데 우리 삶이

흔들리기도 하죠. 떠나간다는 건 다른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린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의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만 하겠죠.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문과 오방신과가 함께하는 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조울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그리고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태용의 소리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감상하시겠습니다.

옮겨놓은 작품이죠. 아리랑은 1904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제강점기 40여 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북 김제에서 시작해 만주, 연해주, 하와이, 일본 등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던 조선 사람들의 삶을 폭넓게 그려냅니다. 모두 12권, 원고지 2만 장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이고 조정래 작가는 이 소설을 완성하는데 4년 8개월을 들였다고 합니다. 소설은 땅을 빼앗긴 농민, 강제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이주민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민초들의 삶을 담아내는데요. 소설에서 담아내는 인물들의 크고 작은 이야기는 수백에 달합니다. 일제의 수탈을 겪어내는 우리의 역사를 아주 폭넓게 그려내는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책에 대한 이야기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긴 아리랑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긴 아리랑 감상하셨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904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제의 수탈에 고통받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폭넓게 담아내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작품의 한 대목 전해드릴게요.

술이 취하면 누구나 아리랑을 불렀다. 불러도 목 놓아 불렀다. 그들은 통곡을 대신해 그 가락을 목 놓아 부르고 분을 삭이려고 목 놓아 부르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목 놓아 부르는 것인지도 몰랐다. 소설의 제목인 아리랑은 우리 역사의 슬픔을 대신하는 노래였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죠. 우리의 조상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모두 아리랑을 불렀으니까요.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을 아리랑으로 삼은 것도 이 소설이 우리 역사의 그 슬픔과 고통을 직시하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음악 국악은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조정래 작가의 이 장대한 우리 역사 작업은 30여 권에 이르는 대하소설 3부작을 이루고 있는데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손에 꼽히는 거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는 우리 역사를 담아내는 치열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장대한 작업인지라 사실 이 대하소설 3부작을 모두 다 읽은 사람은 손에 꼽는다고도 하는데요. 꼭 모든 작품을 다 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3부작 30여 권 가운데 한 권이라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잘 기억하는 일은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장사익의 노래로 아리랑 만나보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 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왕의 행차 때 사용했던 대취타를 오늘의 감성으로 담아낸 곡 준비했습니다. 콜럼버스의 Return of the King 전해드릴게요.

콜럼버스의 리턴 오브 더 킹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국조보감을 읽다가 세종이 공과 악을 바로잡을 때 공이 서율과 편경의 음을 귀신처럼 변별해내는 대목에 이르러서 감탄하기를 기이하다. 아마도 대장을 바로잡았던 기일 것이로다 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김조순의 글 난개유고에 대한 서문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난계 6호는 세종 임금 때 문신이면서 음악가 박연의 문집입니다. 여기엔 박연이 지은 시 9수와 상소문 39편, 가훈 같은 것이 실려 있는데요. 상소문은 특히 음악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 전기 음악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김조수는 그런 난계를 국조보감을 통해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국조보감은 후세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편찬한 정치 역사서입니다. 여기에 박연이 세종대왕과 아악을 바로잡을 때 음을 귀신처럼 알아낸 기록이 담겨 있고, 김조수는 이 일을 대장을 바로잡았던 기라고 말했죠. 기는 중국 요임금 때 음악을 관장하던 인물, 대장은 천지인의 도리를 밝혔다는 음악으로 요임금이 대장을 만들 때 기한 사람으로 충분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악장과 연주로 종묘제례악 보태평 중 전폐이문 가운데 일부 듣고 왔습니다. 옛글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김조순의 글 난개유고에 대한 서문을 전해드렸습니다. 김조순의 서문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의 출산은 이른바 현명한 군주와 충량한 신하가 기뻐하고 흥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흥기란 북돋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박연은 세종임금과 함께 중국에서 들어온 아악을 조선에 맞게 정리하고 음률의 체계를 확립하면서 악기 조율에 필요한 편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음악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박연은 고구려의 왕학산, 신라의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악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궁중음악 여민락을 오늘의 감성으로 편곡한 곡 준비했습니다. 별이 내린 숲 신여민락 한충운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별이 내린 숲 신여밀락을 한충훈의 여러분의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국악의 날 우리 국악방송과 함께 더욱 흥겨운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4일까지는 국악주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음악의 흥겨움은 물론이고 전통의 가치와 의미를 가깝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끝곡 공명의 놀자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신나는 장단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고 얼쑤 하는 추임새 한마디에 신명이 나고 구성진 가락 한 소절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린 국악의 정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국악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대중음악과 어우러지기도 하고 드라마와 영화에 쓰이거나 젊은 국악인의 감각으로 새롭게 태어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죠.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울려 퍼지는 우리의 소리에 국악의 날인 오늘만큼은 각별히 더 귀를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정서에 친해질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을 테니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정대석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단과 함께 했는데요. 달무리 2, 3악장이었습니다.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진짜 특별한 시기에 국악방송 DJ를 맡고 있는 거다 싶더라고요. 국악의 날이 지정이 되어 작년 1회에 이어서 올해 2회 국악의 날도 제가 또 국악방송 DJ로서 특별하게 보내고 있으니까요. 사실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 이음밤에서 특별한 2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국악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는지 1부에서 우리 AI 루미와 얘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추천해 주신 국악곡들 쭉 감상해 보려고요. 저도 기대가 되네요. 자, 노래 듣고 바로 룸이 만납니다. 박완과 하윤주의 노래, 조용한 빛을 내는 별처럼, 크레즐의 늦편지.

0: 호감도 있고 친해질 준비도 다 돼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머뭇거리는 분들을 위한 시간. 국악아, 우리 서로 친해지길 바라.
1: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부르긴 하던데 그래도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노래 같다?
2: 아, 아리랑

0: 그것도 국악인가요?
1: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2: 들어본 적은 있는데 솔직하게 일부러 찾아듣진 않는 것 같아요.
3: 어디서 찾아들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4: AI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네, 청취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국악방송 처음 진행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뭐 저도 그랬죠. 네, 국악하면 머리로는 우리 전통음악이지 하는데 손이 잘 안 가고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려워요.

0: 가볍게 느껴지는 장르. 국악에 대한 선입견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분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AI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예. 그 말 듣고 저희가 진짜 물어봤습니다. 아유, 마침 오늘 루미와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6월 5일 국악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AI 루미와 함께 국악을 어렵지 않게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주제로 이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나오셨어요. 오늘 함께 할 AI 루미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루미예요. 국악에 대해서라면 제가 좀 알죠?
0: 네. 오늘 국악을 좀 잘 아는 루미와 함께 우리의 전통 음악인 국악을 왜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또 어떻게 접근하면 국악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이해를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루미, 내가 하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국악이 우리 전통 음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까 청취자분들 중에도 어렵다, 거리가 멀다 이런 반응이 많았었잖아요.
1: 맞아요. 그런데 그거 국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낯선 거예요.
0: 그게 다른 얘기일까요?
1: 사실 대중음악이나 서양음악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음악들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거든요. TV나 라디오에서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늘상 들리는 게 대중가요 혹은 팝음악이고요. 그런데 국악은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배운 정도로만 접하는 게 다죠. 그러니 어렵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중들이 국악에 대해 느끼는 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낯섦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어렵다기보다는 낯설다. 그 말이 이해가 좀 되는 것도 같아요.
1: 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음악이라는 선입견 때문이기도 해요. 궁중음악, 재래음악, 임금님 행차음악 뭐 이런 용어들도 현실에서는 안 쓰이잖아요. 왠지 박물관 안에만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맞아요. 뭐 살아있는 음악이라기보다 왠지 좀 보존해야 할 것 같은 느낌?
1: 그런데 그게 바로 편견이에요. 국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편견을 조금은 깨보면 좋겠어요.
0: 좋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1: 쭌디는 영화 좋아하세요?
0: 아, 좋아하죠. 왜요? 영화로 국악을 알려주시게요?
1: 네. 낯선 게 문제라면 낯설지 않게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쭌디는 혹시 국악이 OST로 활용되거나 국악을 주제로 한 작품 중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0: 영화 사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네요. 안예은 씨가 OST로 참여한 역적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자주 선곡되기도 하는 영화 헤어화도 생각이 나고 뭐 일단 이 정도? 예.
1: 오, 많이 하시네요. 국악적인 사운드로 연주하거나 정통 창법으로 노래한 음악들이죠. 사실 국악은 영화와 아주 잘 어울리는 음악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음악이랑 다르게 여백으로 감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리와 소리 사이의 침묵까지도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여백에서 감정이 생기고요.
0: 오, 그거 좀 철학적인데요?
1: 들어보시면 바로 감이 올 거예요. 지금 들려드리는 음악을 소리 사이의 여백을 느끼면서 들어보세요.

0: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니. 아리랑 아라리가 났니.
1: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니.
0: 아리랑

나니라 난네 가버렸네 정들었던 내 사랑 길어

0: 사람이가 난데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둥둥둥 내 딸 부지런히 소리 배워 명창이 되거라.
1: 야, 빠져듭니다.

0: 평생 붙들고 사는 가족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보고 나면 판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판소리의
2: 아라리가 난게 아리랑 아라리가
1: 난이 우리의 정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해요.
0: 슬픔은 슬픔인데 그저 슬픔만은 아니고 억울함은 억울함인데
1: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해요.
0: 슬픔은 슬픔인데 그저 슬픔만은 아니고 억울함은 억울함인데 단지 억울함만도 아닌 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감정 그게 우리에겐 있죠.
1: 그게 국악의 매력이죠. 말로 설명 못하는 감정을 소리로 전달하는 그런 정서적인 음악이 바로 국악인데요. 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 음악도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0: 슈가의 데취타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정말 소름이 돋는데 BTS의 슈가가 실제 데취타라는 우리 전통음악을 샘플링한 곡이죠?
1: 네. 데취타는 왕의 행차나 군대 행진에서 연주되던 굴레악이거든요. 명금일하 데취타 하랍신다를 외치면서 연주가 시작되는데 슈가의 데취타에도 이 부분이 등장하죠.
0: 네. 그 덕분에 우리도 데취타라는 음악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태평소 소리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이후로 아주 강렬했죠. 우리 태평소는 들으면 들을수록 속을 아주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악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시원하게 잘 들으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 곡은 또 다른 사극 OST 중 하나입니다. 영화 사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 들어보시죠.

0: 진윤경 씨의 생황연주였습니다. 사도. 아, 진짜 그 영화 사도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작품에 스며들어 있는 우리 전통음악이 참 많네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면 한두 곡 정도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럼 장면과 음악이 어우러져서 국악이 또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0: 자, 그럼 여기서 방금 짧게 들려드린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진윤경의 생황연주로 듣는 영화 사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 사도입니다.

0: 영화 사도 OST 가운데 사도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진윤경 씨의 생황 연주였어요. 루미, 그런데 영화를 바로 볼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음원 사이트나 SNS 통해서 찾아서 들어보고 싶은 경우에는 어떤 곡을 듣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전통 국악부터 들이대시면 부작용이 생겨요. 귀가 거부하거든요.
0: 귀가 거부한다고요? 예. 그럼 거부감 없이 친해질 수 있는 음악이 있을까요?
1: 국악이 낯설다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려요. 1단계. 현대적으로 편곡된 쉬운 국악 들어보기. 2단계. 주변에서 하는 국악 공연 가볍게 감상해보기. 3단계. 마음 먹고 전통 음악을 한번 들어보기.
0: 아, 2단계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단계, 그래도 이렇게 점층적으로 할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요.
1: 네. 설명은 좀 줄이고 우선 음악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죠?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요. 판소리가 기반인데 베이스랑 드럼이 깔리죠.
0: 그렇죠? 그런데 이 악기 편성도 국악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한 구성이다라고 우리 이날치에게 직접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같이 마저 들어보실까요?

0: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함께했습니다. 사실 전주만 들어도 이미 들썩들썩 몸이 움직이는 곡이지요?
1: 네, 맞아요. 국악은

0: 사성하게 아니라 장단이 중요한데 장단과 리듬을 느끼시면 그 자체로 흥이 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추천곡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드라마 궁 OST입니다. 익숙한 분들 많으시죠? 국악 크로스오버 퓨전 밴드 두 번째 달의 연주곡입니다. 사실 이 곡에 국악기가 쓰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율의 흐름이 사극에 잘 어울릴 정도로 한국적이고 마치 우리 전통음악의 식임새를 표현한 것 같은 음악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국악기를 쓴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0: 아, 역시나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달에 궁 OST 얼음 연못이었어요.
1: 마지막으로 이 곡은 어떨까요? 약간 다른 분위기입니다.

0: 와, 이건 완전 다른 느낌이죠. 잠비나이의 소멸의 시간이라는 곡이었는데 제가 공연 현장에서 직접 들은 적도 있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1: 네, 잠비나이라는 팀의 음악이에요. 해금이란 검은고로 포스트 록을 하는 밴드인데요. 외국 락 페스티벌에서 오히려 더 유명한 팀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렵지 않은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좀 열리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국악과 친해지는 방법 2단계는 뭐라고 하셨죠?
1: 국악 공연 보기입니다. 은근히 주변에도 국악 공연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0: 네, 곧 국악계 대표 공연인 여우락도 시작이 되지요. 출연진부터 화려한데요. 강산의 선우정아, 안예은, 립제이 등 내로라 하는 대중 아티스트가 국악과 협업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우리의 고정 게스트인 김수인 씨도 그렇고 또 얼마 전 출연해 주셨던 하림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대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1: 낯설지 않으면서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국악 공연을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국악은 뮤지컬이나 국악 동화, 연희 공연, 구두막 등 다양한 장르로 행해지고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서도 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 국악으로 문화생활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0: 너무 좋겠네요. 저도 이번 달은 국악으로 문화의 질 높이기 한번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악과 친해지기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전통음악 감상하기라고 하셨나요?
1: 네. 듣기만 해도 너무 부담되시나요?
0: 네.
1: 그럼 이곡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0: 아, 정말 맑고 청량한 소리입니다.
1: 네, 제가 사는 동네가 청정지역 남양주인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희 동네를 흐르는 북한강을 걷다 보면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거든요. 음악이 자연의 소리와 닮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고즈넉한 곳에서 다도를 즐기는 그런 낭만적인 장면도

0: 김 주파류 가야금 산조, 세 산조시 중 일부, 박현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잔잔하다가 빨라지는 그 부분이 마치 새가 날개짓을 하려고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위로 휙 하고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1: 이 곡도 전통음악인데요. 어렵고 부담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0: 네, 생각만큼 어렵진 않네요.
1: 국악에 대한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듣다가 괜찮네 하고 느껴지면 이 곡 제목은 뭐지? 해서 제목을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본 곡을 머릿속에 하나 입력하고 또 다른 한 곡을 듣고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게 국악과 가까워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0: 뭔가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 이런 음악을 곁에 두고 들으면 마음도 가다듬어지고 머릿속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국악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겠네요.
1: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오늘은 국악을 낯설지 않게 느끼게 하기가 목표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국악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친해지신 분들이라면 이런 곡도 추천해드릴게요. 영산회상이라는 곡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방에서 연주하던 기악곡으로 전통음악에서는 중요한 곡입니다. 어디 가서 영산회상에 상영산 안다 하면 다들 오,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하고 다르게 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가야금 산조 들려드렸죠? 시간 되실 때 신캐동류 검은고 산조라는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강직한 선비 같은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와, 이거 완전 국악 큐레이션인데요.
1: 제가 좀 안다고 했잖아요. 국악이 생각보다 생활음악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하게 접근 안 해도 돼요.
0: 루미,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단지 낯설었던 것뿐이라는 거 아, 진짜 제대로 느꼈습니다. 선입견이 너무 컸던 것 같고 무엇보다 영화와 음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이렇게 영화로 우리 낯선 국악을 설명해 주시니 아, 확실히 와닿고 기억에 남고 좋았습니다.
1: 그렇게 느끼셨다면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저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0: AI는 퇴근이 없군요.
1: 네. 월급도 없어요.
0: 아이고, 안 됐네. 청취자 여러분도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딱 한 곡만 고르시는 겁니다. 이날치 범 내려온다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청성곡을 바로 들으셔도 되고 그럼 그 한 곡이 다음 한 곡으로 이어질 거예요. 음악은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자, 오늘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이해 국악 전문 AI로 맹활약하신 아, 우리 방호성우님.
1: 네네.
0: 원래 말투가 그러신 분인 건 아니시죠? 아,
1: 그렇습니다. 오늘 루미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0: 완벽하게 루미로 빙의하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 은자 씨님께서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국악이 이래도 되나?

0: 쉽게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신명나는 태평소 연주가 킥인 노래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남원 가는 길 억스의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우리 성우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조금 더 친해진 거 맞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요.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구름의 태동 들으셨습니다. 강은일님의 해금 연주였어요. 여민락. 예. 국민이 함께 즐긴다는 뜻이 되겠죠? 이 여민락이 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을 기념하며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국악 따로 여쭤봤고요. 그렇게 뽑은 음악들에 저희 PD가 엄선한 곡들까지 못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국악 10곡이란 제목으로 2부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치의 떴다 저 가마귀가 선곡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발표된 신곡이고요. 적벽가의 한 대목을 차용한 곡입니다. 예, 이날치 소리꾼 4명, 베이시스트 2명, 드러머 1명으로 이루어진 아주 특이한 밴드죠. 얼마 전에 소리꾼 4분이 저희 이음밤에 출연해서 멋진 시간 만들어주기도 하셨어요. 6월과 7월 북미 투어를 앞두고 있는데 멋진 무대로 북미를 완전 사로잡고서 또 이음밤 다시 출연하셔서 후기도 생생하게 들려주면 좋겠네요. 유언아라 세븐님께서 멜로디가 재미나다 하면서 추천해 주신 곡이기도 합니다.

이날치에 떴다 저 가마귀에 이어서 예, 김덕수의 연주 남상일의 소리로 세타령 들어봤습니다. 세타령 전라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민요예요. 온갖 새들의 울음소리와 또 그에 얽힌 뜻을 엮은 소리인데 구성과 연주를 맡은 김덕수 선생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네요. 발췌를 해봤습니다. 악기가 각양각색의 날개를 달았다. 저음의 징소리가 곡 시작부터 통통 튀기 시작하더니 베이스 악기 소리마저도 날개를 달았다. 특히 중간 부분에 나오는 폴의 피아노 연주는 퍼덕이는 새의 날개짓에서 튀는 물방울 같다. 그 날개짓 뒤에 자말라딘의 베이스 기타가 구름으로 흐르고 새 소리에 끼어드는 아쟁과 색소폰 연주는 재치가 번뜩인다. 이야... 자, 다음 준비된 곡은 이희문의 풍년가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이희문의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경기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들로 채웠는데 예, 그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노래는 정01234567 8님께서 중독성 있다면서 추천해 주신 곡이네요.

이희문의 풍년가에 이어서 토끼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곡은 안숙선, 린다 샤록, 레드선 그룹 외에 여러 연주자가 함께했고요. 중간에 특이하게 구준엽 씨의 랩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잡혀온 토끼가 꾀를 내어 빠져나가려고 하는 대목이에요. 소리를 하는 안숙선 선생의 순간적인 감정과 톤의 전환, 그리고 명확한 대사 전달을 들어보면 그분의 음악성, 예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능청스러운 베이스 기타와 아주 몰아가는 듯한 색소폰 연주, 또 자근자근 밟아가는 가야금 소리, 절박한 토끼의 심정을 그려내는 대금과 아쟁 소리까지 모두 이 곡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수, 고영렬 두 번째 달이 함께한 더질더질입니다. 두 번째 달의 국악 프로젝트 2016년 앨범 판소리 춘향가 수록곡이네요. 김준수

순항을 열렬히 경청하고 남원골 백성들 세력을 없앴으니 천천만세를 노리라. 그디 아니할 소냐? 거짓 기리라.

김준수, 고영렬 두 번째 달의 더질더질, 그리고 송소희의 미량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윤정4354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미량아리랑 참 많은 분들의 목소리로 예, 들었는데 송소희 씨가 부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예, 어떤 독보적인 그런 느낌을 간직하신 예, 송소희 씨였습니다. 자, 다음 곡은 예, 저희 이음방 공개 방송에도 출연해 준 적이 있었던 안예은 씨의 상사화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는 분 많으시죠? 2017년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OST였습니다. 안예은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고요. 국악풍의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분이죠. 국악을 전공하신 분도 아닌데 예, 저 이음밤에 출연해서 라이브로 불러주신 적도 있습니다. 구창수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부모님 생각에 눈물 나는 노래예요 라고 추천사도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또 눈물 나면 어떡하죠? 안예은입니다. 상사화.

안예은 씨의 상사와 들으셨고, 이어서 예, 우리 월요일 게스트죠. 소리꾼 김수인 씨가 불러준 쑥대머리 듣고 왔습니다. 팬텀싱어 버전으로 함께했어요. 저 이은밤의 인기 코너죠. 월간 그 남자. 예, 그중 네 분의 남자 중 유일한 국악인 우리 김수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춘향가에서 예,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몽룡을 그리워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밀키이영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예, 이분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아, 국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김수인님이 팬텀싱어에서 부른 쑥대머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셨어요. 예, 김수인씨 이 곡으로 팬텀싱어에서 프로듀서들의 만장일치로 패스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이게 팬텀싱어에 보통 그 뭐 성악이나 뮤지컬 이쪽 넘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이걸 예, 그 프로그램적인 특징 때문에 국악이라고 쉽게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자, 팬텀싱어에서 우리 김수인 씨가 불러준 국악 쑥대머리 듣고 왔습니다. 자, 국악의 날 특집 함께 하시고요. 예, 2부에서 여러분의 추천 또 PD 추천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국악 10곡 들어보고 있는데, 야, 저희가 국악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예, 국악방송의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악을 계속 여러 곡 연달아 들려드린 적이 있었나 싶어요. 한 곡 한 곡 다 너무 아름답고 좋았죠. 예, 추천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열 번째 곡이 되겠는데요. 안은경의 피리 연주 곡입니다. 너영 나영. 폭삭 소가수다 OST 수록된 곡이고 저희 K클래식 배경음악이기도 합니다. 한번 끝까지 제대로 들어보실래요?

안은경의 피리, 심은용의 검은고, 공상화의 장구연주였습니다. 너영나영 들으셨어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국악의 날에 들려드린 아주 멋진 국악들과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도 충분히 즐기셨길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소프라노 강혜정, 또 생황 김효영, 피아노 배동진이 함께한 곡입니다. 바람이 오면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를 압축해서 1년짜리 달력으로 만들었는데요. 1월 1일 1초에 빅뱅이 발생하고 3월 16일에 은하계 형성, 9월 2일에 태양계 형성, 9월 6일에 지구의 탄생, 11월 9일에 첫 번째 복잡한 세포 등장, 12월 17일에 최초의 어류 출현, 12월 25일에 공룡 출현, 12월 30일에 공룡 멸종, 그리고 12월 31일 23시 47분 56초경에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볼 때 호모 사피엔스는 12월 31일이 마감되기 12분 전에 태어나서 나머지 12분 동안 인류 문명을 발전시켰고요.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무렵에 500년 전 역사와 마주했습니다. 너무도 늦은 시기에 이 우주에 등장한 우리 인간이 지금 마치 우주의 주인공인 양 살고 있는데요. 오늘 환경의 날, 우주의 막내로 뒤늦게 나온 미미한 인간이 자연 환경을 온통 휘젓고 있는 즈음, 그래도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평범한 진리를 마주해 봅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병우의 노래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제시한 우주 달력, 코스믹 캘린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악의 날로 지정된 날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1972년에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이날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대전제에 합의한 건데요. 사실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우주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이기도 하죠. 지구 밖으로 조금 나아가면 우주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이 우주를 떠돌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칼 세이건이 만든 우주 달력을 보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연말에 해당하는 12월 31일 23시 47분 56초경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12월 31일 23시 59분 47초에 등장했고요. 우리 종묘제례학이나 가곡 영산회상과 같은 우리 전통음악이 만들어진 시간을 본다면 아마도 12월 31일 23시 59분 58초 무렵이 아닌가 합니다.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를 압축해서 1년짜리 달력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우리 지구 그리고 지구에 사는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좌표와 존재는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에 아주 뒤늦게 출현해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한편 온 우주의 환경을 휘저어놓고 있죠. 오늘이 국악의 날이기도 하지만 세계 환경의 날이라서 우리 인류의 좌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흥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취타 계주 골랐는데요. 오늘은 이 음악을 피리와 아쟁 두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을 이어 연주합니다.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날에 행진용 음악으로 연주됐던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취타 계주 들으셨는데요. 취타에 이어서 연결가락을 연주하고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에 원래 아쟁이 편성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피리와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편성의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일찌감치 문자 주셨어요. 마들은 말들이 뛰놀던 들판이고 보들은 신라시대에 만든 보에서 물을 끌어다 쓴 들판이라고 합니다. 맞다실과 지초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마을입니다. 마들제는 노원구에 있고 보들마을은 분당구에 있습니다. 지초실과 맞다실은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에 있습니다. 산책지기님은 지금 상암에 있죠. 그런데 모두 한자리에 있는 것만 같아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우리 출석 반장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닉네임도 두루두루 살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가족처럼 한자리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듯 정겨워서 더욱 좋습니다. 도령님께서 국악의 날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 메시지와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청해주신 음악은 전통음악이 아니라서 저희가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혜성님께서 국악방송 25주년 축하합니다 하고 국악의 날 축하와 함께 우리 국악방송 개국 25주년도 잊지 않고 축하해 주시네요. 그리고 여러 신청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신청곡을 동시에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중에서 후반부에 남원산성을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라서 이날 의미 있는 음악, 여밀락 계열의 음악 중에서 한 곡 이번에 듣겠습니다.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제정된 건 세종실록에 여밀락이 처음 기록된 날이 바로 6월 5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록에는 음력으로 기록된 거라서 양력

지역으로 전환하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난해부터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지정이 돼서 오늘 우리 송지원의 국악산책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이번에 여밀락 계열의 음악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밀락 계열의 음악 중에 가장 늦게 만들어진 곡 여밀락 령을 풀어서 연주한다는 의미에서 해령이란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는 음악입니다. 조선 마렵 무렵에 형성이 돼서 20세기 전반기에 악보로 기록된 음악이죠. 해령 암영으로 서일화 지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네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산책지기님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지초실님께서 밤꽃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어요. 밤꽃 핀 산 사이길로 아침 출근. 숲향 밤꽃 향기가 기분을 좋게 합니다. 밤꽃이 지면 장마가 옵니다. 전에 어르신들 농사 지을 때도 철새나 자연 식물을 보고 농사를 지으셨죠. 부탄의 농부도 흙 두루미가 날아오면 감자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정보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아, 숲길이 그렇게 출근길이시라니 참 부럽습니다. 또 윤슬리님께서 국악의 날이라니 의미 있는 날이네요. 더불어 국악방송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여밀락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음력 6월 5일이라서 지정된 날임을 처음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이 국악의 날이라서 저희가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도 그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루 고맙습니다. 이번에 궁중정제 반주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순조대에 만들어진 춘행무 반주음악입니다. 춘행무의 정식 명칭은 춘행전이죠. 이 봄에 꾀꼬리가 쥐적인다 해서 쥐적일 전자를 써서 춘행전이 정식 명칭이고요. 춘행무 혹은 춘행전무라는 이름으로도 통용됩니다. 효명세자가 이 춤에서 노래되는 창사를 직접 지었지요. 춤 역시 새로 제작됐고요. 1828년에 이 땅에서 초연됐습니다. 춘행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혼자 추는 동무입니다. 초연이 1828년 순조 28년 6월 1일 바로 이 즈음이네요. 물론 음력이지만 효명세자가 창덕궁의 연경당에서 자신의 어머니 순원왕후의 보령 40세를 축하하는 의미로 연향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그때에 이 춘행전이 추어졌습니다. 연경당 가보셨겠지만 규모가 그리 크진 않죠. 그런 아담한 장소에서는 여러 인원이 나와서 추는 춤보다는 춘행전처럼 혼자 아담한 규모로 추는 춤이 제격인데요. 화문석 독자리가 무대가 되고요. 그 위에서 꾀꼬리 빛깔의 노란 앵삼을 입고 춤을 춥니다. 봄날의 꾀꼬리처럼 우아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춤, 춘행무. 오늘은 춤은 볼 수 없지만 그 반주음악 이번에 듣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춘행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혜성님께서 새싹문자 보내주셨어요. 국악의 날 축하. 오늘 제주에서 제주풍류회 두모악이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저녁 7시에 여밀락을 연주해요. 집박은 송인길 선생님이십니다. 제주도민과 제주에 계신 분들의 관심 바래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 두모악이 제주도 사람, 제주도 한라산 이 뜻도 갖고 있지 않나요? 연주팀 이름이기도 하군요. 이 송인길님의 음악도 저희가 가끔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밀락 연주 집박을 맡으셨네요. 제주도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7시라고 하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었어서 못 가지만 마음으로라도 축하드립니다. 또 윤슬님께서 국악 산책을 들으면 공부가 됩니다.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는 민속극장 풍류에서 지인이 연주에 참여하는 가야금 공연이 있어 보러 가는데 설레고 기대가 많이 돼요. 연불 타령 군악과 가야금 산조입니다. 박수와 응원 보내드리고 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음악이 최고죠. 오늘이 국악의 날이라서 여기저기 공연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공연장을 반드시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계획 없으신 분이라면 공연 하나 골라서 관람하는 계획을 좀 늦었지만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고니고니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출석했어요. 여사님 지시로 아침 6시부터 매실 다듬고 있어요. 아이고, 애 많이 쓰시네요. 꼭지 따고 씨 바르고. 동네 동생은 메밀순 가져왔네요. 나물 무쳐 먹으면 맛있대요 하셨습니다. 아, 매실청. 아, 부럽습니다. 문자 사연만으로도 무언가 풍성해지는 기분이라서 기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의 향기, 국악의 날과 여밀락.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지난해부터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제정이 돼서 오늘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국악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악의 날이 6월 5일로 제정된 건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의 여밀락이란 음악이 세종시

실록이 처음 기록된 날이 6월 5일이란 것에 의미를 두어서 국민과 함께 즐긴다는 뜻을 넓혀서 생각하며 기려서 제정했습니다. 물론 실록에는 음력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날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447년 양력 7월 17일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세종실록 1447년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기사에 여밀락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시 의정부에서 예조의 공문에 의거해서 세종에게 아뢰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세종이 용비어천가를 짓도록 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음악을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은지 하는 내용을 아뢰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 실록 기사를 통해 읽어볼게요. 읽기 전에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야겠죠.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가장 먼저 한글로 간행이 됐는데요. 1445년 세종 27년에 정인지, 권제, 안지 등이 왕명을 받아서 태조의 조상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조선을 건국한 태조 그리고 태종까지 6대 사적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지은 노래입니다. 1447년 세종 29년에 전체 125장 10권 5책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간행이 됐습니다. 조종이 덕을 깊이 오래도록 쌓은 것과 나라를 세운 어려움을 후세 왕이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에서 글을 짓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이를 궁중 판목의 색이라 명했고요. 조회와 재향의 악가로 삼도록 하면서 이를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를 노랫말로 삼아서 치화평, 취풍형, 여밀락 등의 음악을 지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그냥 문학 텍스트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음악의 노랫말로 쓰이도록 만든 거란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로 제정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여밀락이란 이름이 1447년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기사에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 날짜에 세종실록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세종실록 기사를 읽어볼게요. 이제 용비어천가를 내리신 것은 오록 쌓은 것과 나라를 세운 어려움을 후세 왕이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에서 글을 짓도록 했습니다. 세종은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이를 궁중 판목의 색이라 명했고요. 조회와 재향의 악가로 삼도록 하면서 이를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를 노랫말로 삼아서 치화평, 취풍형, 여밀락 등의 음악을 지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그냥 문학 텍스트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음악의 노랫말로 쓰이도록 만든 거란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로 제정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여밀락이란 이름이 1447년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기사에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 날짜에 세종실록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세종실록 기사를 읽어볼게요. 이제 용비어천가를 내리신 것은 조종의 융성한 덕과 거룩한 공을 노래하고 읊게 하기 위해 지으신 것이오니 마땅히 상하에 통용해서 칭송하고 찬양하는 뜻을 극진히 해야 할 것이옵고 종묘에서 쓰는 데만 그치게 함은 불가하오니 여밀락, 치화평, 취풍형 등의 음악을 공사간의 연향에 모두 통용하도록 허락하시되 조참과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는 날 궁궐 밖을 나가실 때는 여밀락만을 조참하는 날 환궁하실 때와 표문이나 전문을 배송하거나 조칙을 맞으러 행사하실 때에는 여밀락령으로 하되 모두 황종궁을 쓰게 하시고 개조당에 조참하는 날 자리에 오르실 때에는 여밀락만을
궁궐 안으로 돌아오실 때는 여밀락 령을 모두 고선궁을 쓰도록 하는 것을

적정한 제도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임금이 용벼천가를 관현에 올려 느리고 빠름을 조절하여 취화평, 취풍형, 여밀락 등 음악을 제작하며 모두 악보가 있으니 취화평의 악보는 5권이고 취풍형과 여밀락의 악보는 각각 2권씩이었다. 1447년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기사에 보이는 여밀락 관련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세종실록에 보이듯이 용벼천가를 노랫말로 해서 만든 여밀락 등의 음악을 공사관의 연향에 모두 쓰도록 허락하라는 것, 또 왕이 궁궐을 밖을 나가실 때는 여밀락만을 연주하고 환궁할 때에는 여밀락 영을 연주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난해 6월 5일에 바로 이날에 세종실록 1447년 세종 29년 6월 5일 여밀락이 기록된 이 날짜를 국악의 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고요. 올해로 국악의 날이 2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악의 날이 여밀락과 관련돼서 지정된 거라서 이번에 여밀락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밀락 중에서 세종대에 제정된 여밀락의 모습을 가장 충실히 담고 있는 음악, 세종실록 악보에 기록된 여밀락과 가장 유사한 음악인 여밀락만을 정롱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종대에 제정된 여밀락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음악, 지난날 왕의 출궁 때에 주로 연주됐던 음악, 여밀락 만 들으셨는데요. 정로학회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제정이 됐고, 바로 오늘이 제2회 국악의 날이라서 어떻게 오늘이 국악의 날이 됐는지를 국악의 날과 여밀락이란 제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실록에 여밀락이 기록돼 있는 날로

국악의 날을 정했기 때문에 실제 세종실록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해드렸습니다. 여밀락이란 말은 맹자 양해왕장에 나오는 여민 동락에서 가져온 건데요.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 이런 뜻이죠. 세종의 애민 정신을 담고 있는 말을 이제는 국민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 하는 그 뜻으로 그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날을 국악의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가 제2회 국악의 날인데요. 오늘 여러 행사가 벌어지죠. 오늘 행사 중에는 800여 명이 참여해서 길놀이를 펼치는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가 주목됩니다. 세종대로에서 시민 참여형의 거리 축제가 펼쳐져서 장관을 이룰 듯합니다. 그 외에도 국악의 날을 즈음해서 여러 곳에서 많은 행사가 벌어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그 행사에 맞추어서 나들이 나서셔도 좋을 듯합니다. 당장 오늘이 아니라 해도 국악 주간 동안 여러 음악회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의미 있는 국악의 날, 국악 주간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윤혜성 님께서 국악방송 초창기 때부터 청취한 사람 중 한 사람이고 일반인으로는 드물 것 같은데 어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국악방송이 개국하던 2001년부터 이 방송을 쭉 들어오신 분이군요. 귀한 청취자 맞습니다. 윤혜성 님이 항상 한꺼번에 여러 곡을 청해 주셔서 저희가 그 모든 음악을 동시에 들려드리지 못하고요. 날짜를 나누어서 안배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들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해 주신 여러 곡 중에서 남도민요, 남원산성 이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집 큰애기 시집을 가는 뒤 속 없는 노총각 생병 났다더라 이런 내용도 들을 수 있었고요. 사랑 거짓말, 님날 사랑도 거짓말, 꿈에 와서 보였다는 것, 그 또한 거짓말. 이것도 익숙하시죠? 우리 가곡에서도 사랑 거짓말이 이 노래 불리는 노랫말하고 같은 내용 나오는 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혜성님의 신청 음악으로 남도민요 남원산성 들으셨는데요.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남원산성이란 제목은 노랫말 첫 부분에 남원산성에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국악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 음악이 더 단단해지고 더 뿌리 깊이 누리도록 기원하는 의미로 이번에 비나리 듣겠습니다.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죽당 생길즉 북태민한 범년자세 화연풍 돌아들고 이세 한양등국세 삼덕성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둘러대고 월지코대고

헐제 왕신이 청룡되고 동구대 만리의 고로다 중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에 비쳐 동작강 수금하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부궁이라 원난 금요 자유 자유로운 사바세계 남선은 부조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헐제 왕신이 청룡되고 동구대 만리의 고로다. 중남산 한산되고 과천과 낙산화 산에 비쳐 동작강 수구마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부궁이다. 산신살 들로 내려 들롱살이오 물로 내려 소용왕살이라.

안방 산칸 접어들어 이벽저벽 벽파살 내배지간 공방살 내긴 한데 삼신살 화대 밑에 동마살 거리거리는 선앙살 만경창 받던 선앙을 무지갯발로 휘었다가 금일보사대를 바쳐 원강천리로 소멸하니 오나로신 여러 손님 만사가 되기리오 백사가 여의이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소원성 제발원

특별 잠시 보냈건 신년 새해를 잡아들여 1년도에 없을 소냐 1년도에 풀고 가자 정7월이 8월이요 3, 9월은 4, 세월 5동이 6석달 1년은 12달 반년은 10석달 300은 예순달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이요 하루는 다 12세 주야는 24시 시시 때때 드는 액을 달거리로

2월에 드는 애건 3월에 삼진날 연자 조리로 막아내고 3월에 드는 애건 갑인 4월 초파일날 석가열의 부처님의 관동 불로 막아내고 4월에 드는 애 5월에 단오 명절 부부의 홍상비엔들이 오락가락에 추천하던 그네 줄로 다 막아내고 5월에 드는 애건 6월에 유도일이오 내성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애건 7월에 칠성다리라 켜놓은 쟁여 상봉일 오작교 다리에 놓던 까치보리

송편만 예비자 이후 집으로 나누어주던 생반국으로 막아내고 파주한다드는 9월에 9일날 국화농주를 많이 빚어 이후 새님 모셔다가 사당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10월에 상다리요 초코전날 가리에 이어서 구사시루로 막아내고 10월에 드는 끝 동짓달 동짓날 동지팥죽 정의수와 금상에는 부인마마 양손에 푹 퍼들고 중문대문 드나들며 이리저리로 견태래니 오는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팥죽 뒤집어 쓰고 애뜨거

생활의 연락은 날 우국법정의 지역 백지 한 장에 들들 말어 막걸리 한 잔 후 진처 원강의 소멸하니 문화로 오신 여러 손님 만사가 되기리요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

구간 명절은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분전 축원 고사독담 지성장사로요 어쩐데라 나무대가중 나무대통중 이런 희조런의 홀째라도 여기 오신 여러가중 여러분들 때 드시거든.

황금쟁반에다가 진주를 굴린 듯이 오릉나무 상상가지에 홍황같이 두 점 찌르러시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성명 삼자로 저 오달만

남자가 되면 순심없이 극락가오 추야장 추노시던 입을 놓지 말고 염 부르라오 금불 말씀 따로 없어 착한 맘도 염부려 어진 맘도 염불이오 선한 맘도 염불인데 염불하면은 불법이라 중이라 하면 유순인데 오늘 세상 밖으로 탄생탄만 인간 일신 탄생할 때 한두 살을 저를 몰라 그 부모님은 그 자손을 길러시느라 어떤 공력이 들으셨나 다른 자리는 골라의 길을 잇고 친자리는 어머님이 누웁시며 음식이라도 맛을 보아 팥대 담근 애기를 먹이고 소태같이 쓰디쓴 건 불쌍하신 어머님의 사시평생의 참수시고 풍지서 딸 서단풍에는 그 아기가 추울 세라 저 입을 끌어 이리 덮고 이 끝 끌어 또 덮으며 갈채발채 덮어주고 오뉴월이라 단열밤에 무기빈대 문다하고 단잠을

못 이루시고 다 떨어진 새살부채로 허리두둥실이 날 열을 주시네. 그 아기가 잠을 자면은 마음을 놓고 잠을 깨면은 윈팔비어 윈전 물리며 궁둥이를 두드리며 사랑에 겨워 하시는 말씀을

옥자동아 만첩청산의 보배동아 금을 준들 너를 사면 을 준들 너를 사랴 지면은 깨질 소냐 불면은 나를 소냐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님 전 효자동아 네가 점점 자라거든

못하단다. 그 자손이 점점 자라 부모님은 공갚으려고 동계월이면 서궁월 머리를 깎아 긴 머리를 신날 거고 자른 머리는 신총박아 적은 머리를 바닥을 절고 이를 빼어 징을 박아 그 신을 부모님 전 바치시며 이 신이 다 떨어지도록 아버님 어머님은 공을

명이 짧아도 못 사느니 명만 길어도 복이 없이 못 사느니 짧은 명은 이소주고 긴 명은 다 사려다머 만복은 받았지만 만구액살이 처줄제 삼재풀이면 관제귀설 우한질병 잡게 잡신 일책설 회

비나리 들으셨습니다. 이광수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는데요. 1983년 8월 12일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있었던 사물놀이 창작 무대 공연 실황 자료였습니다. 오늘 소리를 하신 이광수, 이분은 1978년 공간사랑에서 김용배, 김덕수, 최종실과 함께 사물놀이 창시자의 하나로 무대에 오른 이후 사물놀이 공연을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공연 무대 또한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선고사와 뒷연불로 이루어진 비나리 들으셨습니다. 비나리는 무언가를 빈다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창세 내력과 살풀이 액풀이 고사덕담 축원의 내용 담았고요. 뒷연불은 후고사이기도 한데요. 상봉길경, 문전축원, 부모은공, 만고복덕, 액살소멸 등 여러 내용 들을 수 있었죠. 이렇게 듣는 가운데 축원이 감

갑니다, 덕담이 갑니다 할때 왠지 복을 받는 듯해서 기분 좋아지죠. 이광수 명의는 2011년에 이광수 완창 비나리란 이름으로 비나리 완창 음반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의 비나리를 더 길게 듣고 싶으신 분은 그 음반 들어보시면 비나리 전곡 감상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시간에도 이광수 완창 비나리 전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기 민요 듣겠는데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이어 듣겠습니다. 이춘희의 소리,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울 밑에 벽오동 심어 봉황을 보렸더니 봉황은 제 아니오고 날아드느니 오작이로다. 동자야 저 오작 쫓아라 봉황이 안께. 정성껏 벽오동을 심었는데 귀한 손이 아니고 엉뚱한 객이 왔네요. 그런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노랫가락 중에 나온 노랫말이었고요. 청춘가 그리고 창부타령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춘희의 소리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뒷모습보다는 앞모습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데 가끔은 뒷모습을 바라보는 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뒷모습에서는 그 지나온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걷다 가끔 뒤를 돌아보는 일도 뒷모습을 보는 일과 유사하겠죠. 오늘 국악의 날에 앞으로 펼쳐나아갈 길과 함께 우리 음악이 걸어온 그 뒷모습을 지나온 길을 함께 바라보면 좋겠고요. 또 오늘이 환경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환경의 날에 우리 인류가 지나온 길, 그 뒷모습도 함께 바라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까운 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은 새 노래 나오면 바로 차트 1위 찍고 다 따라 부르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대박난 노래가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죠.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3: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2: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0: 있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수다를 떨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1: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아동배의 군자지기기요. 요집에 이라 십실초리도 충실히 나고 칠세지 아이도 효도를 일삼고 요손 인구 시절도 사용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치기가 났으니 일종 여의를 인력으로 하소연라. 경상 전라 그 두 얼품에 사는 흥부가 놀부가 살았겠다. 놀부는 행이요 흥부는 아윤디 동부동부 소생으로 사람마다 고쟁이 육보로 돼 놀바는 오쟁이 칠보라. 어찌하여 칠봉고 하며 심술부 하나가 위와 갈비대 밑에 가서 장기 궁짝 막내님이 그저 똥떠들어 목에 붙어가지고 잠만 자고 일어나서 그저 밥만 딱 먹고 나면 심술이 오이 부르는디 어떻게 심술을 부른 거는 개트림이 나면서 이상시럽게 그냥 사지를 벌벌 떨고 심술을 부리는디 놀부 심술이 또 이렇겠다. 대장 고등방 거들목하고 우기방에 집을 짓고 삼살방우다 인사관고 불불나대 부채질을 그저 활활하고 우방에 말도 받고 길가로 과계장바 채울 뚝뚝 붙들었다 하가나 지별을 대우고 쫓고 도라의 몸에는 땀나 찍고 그사 몸에는 속고 도장 그원 몸에는 짐도 적진 예방도면 화가를 찍고 애매 무인대 동창과 수대를 가보는 부합장하고 그 그대의 겁타 겁사되기를 되지만 웃고 간진배기를 태극을 차고 비단전에 불총 놓고 부추한테 말을 날리기 옹꽃은 파채로 면 가방 찾아서 찾내기 거둬타기 노루는 놈주지 않은 치고 봉사줄에 다 동치려고 노는 애기 집어뜯고 우는 애기로 겁방이 울리고 호전을 모진 그냥 꾸진 마주고 시암지리다 허방을 얻고 새만큼 편작그릇고 새갓보배는 담대뛰기 소리 허전은 뛰지 않은 소리 동중허는 데다 말을 모르고 길가에 허방 놓고 어따 이름이 심수리 되었더니 삼강은 아느냐 와주라는 자 이르간 불칭한님이야. 상강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는 님이 형제 융진들은 할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 금지 옥에 같은 동생을 내쫓으려고 비 오는 날 와가라 성음을 내야 제 동생을 부르겠다. 내 이름 흥부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흥부 듣고 바깥으로 우르르 나오면 아이고 형님 저 불러 계시옵니까? 이러면 너 불러 찢어서 가네.

말이냐? 넌 며칠처럼 이게 잘 차렸구나. 야 이놈아, 광대가리나 신고 뭉개바지 입고 골마리 손이나 넣고 도랑으로 그서 시뜨거리 맞은 뒹굴에 댕기듯이 실실 돌아댕기다가 내 방 출입 많이 하야 자석 새끼는 그저 뒤아지 물도 까놓듯 운주르르르 까놓고 아 내 것만 뜯어보니 내가 무시러버리냐 이 자석아. 오늘은 그럴 것 저럴 것도 없고 너그 제자 구현수 그저 자식들 데리고 모조리 나가도록 하여라. 흥보가 깜짝 놀대면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역정을 내신지 모르오나 한 번만 통치해 주시지요. 멋있었자 이놈 이름이 내 성질을 몰라 몽둥이로 이놈 허리를 각신 부지르기 전에 썩 못 나가. 이때 흥보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 하늘에 무너진 듯하고 땡기에 툭 꺼진 듯하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형집을 불그러이 포토에 바론 그 자리 엎쳐서 한번 빌어보는디 흥보가 기가 막혀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말을 듣던 자리가 꾸라 없졌어. 아유 형님 형님께 웬 말이오 이염동석을 아프게 순당허 자식들을 타리고 어느 그 코스로 왔어 산다 날이오 점집 한 번동쪽을 하가 없어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줬냐 단소리 말고 나가그래 몽둥이를 죽여들고 주상과 친구를 놀고라 흥보가 깜짝으로 내가를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집에 나가라 허니 어느 영이나 여기 오병 어그 병정이라고 안 가겠소. 자식들을 챙겨보 큰 자식아 어디 간다 두째 놈만 이리 오라 인삿짐을 챙겨지고 돌을 모아 피가 굴없죠 형제은 가디대야 우리 아니의 기호지우고 찰까거라 흥보가 할일 없이 울병불 날다가면서 신세자탄 울음 분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자 부모님 사서 정에 대한 이거 내 것이나 또 없이 병에 호지오식 먹고 있고 쓰고 나한번 세계에서 가든 유를 몰랐더니 흥보가 신세가 일종의 일이 될 줄을 어르니까 아르기였느냐 옆보게 마누라 예 코스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산중으로 산자 건들 백 우리 귀하죠 사들 수

고 가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이강경 삼포주 사법성 도방을 앞서던들 피디 내가 찍고 이정 살을 수 없고 주체야 인도가 사자 건들 양반들이 모두 악시여서 그곳으로 살 수가 없어지고 그 곳으로 와서 산단 말이냐. 이렇게 흥부가 울며불며 나가 그랑저랑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디 아 살 데가 없으니까 그 동네 앞에 빌 물방아 실도 자기 안병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시흥연동 폭독초를 당도하였겠다. 여러 날 흥부 자식들이 잘 먹다가 굶어놓으니 모두 아사지경이 되어가지고 하루를 음성 놀아요 이놈들이 죽 나와서 조르는 뒤 한님이 썩 나서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가 고파 못 살겠소. 나 육개장국에 살쌀밥 마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자석차 입맛 도적이 아니 육개장국에 살쌀밥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자석아. 또한 대 왜 난집여. 아이고 어머니 나 런종미봉탄게 자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자석아 아이 보리밥도 없는디 용미봉탕에 자죽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너희들 나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또 한님이 썩 나시면 아이고 어머니 나 호박닭 한 시리만 먹었으면 좋겠소. 호박닭은 뜨거도 달고 식어도 달고 아 이놈의 입이 쫙쫙 들은 게 입에서 맛있지요. 한 시리만 갖다 주시오. 아이고 이 자석아 호박닭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때 배를 득득 긁고 나오는 놈은 흥부 큰아들이었다. 시엠이 가지가 도치갖고 이놈이 이가 쭉쭉 빠져서 요상시 이렇게 생기갖고 썩 나와서 지금이로 한번 졸라보는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나는 옷도 싣고 밥도 싣고 밤이 날아지나 불매증이 생겨 참아론 벽이 쏙. 흥부 마누라 깜짝 놀라며 어따 이 자석아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고사하고 아이 병이나 없이 안 쓰겠느냐. 무슨 병이냐 말을 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노라고 나 장가 좀 보내줘. 흥부 마누라 이바로 듣더니 삿 던자리 구장 안집병

내가 성생아 백고보변 뒷장개가 여태겠어요. 죽은 간장을 보건병어 깊고 어린자 씨를 뺏기었느냐

어긋다. 이라 다시 흥부 마을에 울음을 울고 있을 적에 흥부가 썩 들어오면 여보시오 마누라, 이렇게 우는 말 울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오늘 옴니 좀 갔다 오겠소. 아니, 옴니는 뭐 하러 가시려고 그러시오? 환자마 돌호바가 되어서 환자 시민에 얻어다가 아 우리 군수관이 먹고 살이 할 것 아니니까 그래 가시나 좀 내오고. 아이고 영감 가지 마시오. 아이 왜 내가 가지 말란 말이야. 그 정성에 환자 묻고 도망간다고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절대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허허,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꼭 믿고 막 댕기는가? 사구일생이지. 참말 말고 그 가시나 좀 내오. 가서 어디다 뒀어요? 아이 남자 갔던지도 몰라? 뒤안 굴뚝 속에 다 여뒀어. 아이고 얄구잖아. 아 왜 가서 굴뚝 속에 다 였단 말이오? 그런 것인가? 신민전 국상시 조대전에 어느 친구 한 분이 백립이 영이 존존하다고 700개 시라 하니 아 700개 돈이 시야지. 그 시림에 끌에 실라고 8시 내오. 그리고 그대 도복이랑 내오. 아 도복은 어디다 뒀어요? 뒤안 장안에 들었지. 흥부 마을에 있다가 아 여보시오 우리 집이 무슨 장룡이 있단 말이오. 아 이 사람이 아 달구장은 자네 장으로 안 한가 그래요. 참말 말고 얼른 내오소. 흥부가 칠층을 들어가려고 의복을 차리고 들어가는데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리들 볼 자심, 절대 떨어지는 버림, 버릴 두둥 조배야 조사 가끈을 달아, 현재 터지는 흙만근, 밥풀 간자주의 낭도 뒤통을 하게 좋은다며고, 떨어지는 흙도 먹을 신뒤로 종종지어, 폭풍배 눌러뜨고, 한 소리 나가, 겁돌 조대를 들고 또한 소리에 나가는 떨어진 무채들

흥부가 으식비식 들어가다가 한 생객이 낚았다. 내가 그래도 양반인디 내가 저다려 허시오하기는 그렇고 허소하기는 줄 보더니 내 웃음으로 반말로 따질 밖에 수가 없다. 흥부가 대문을 열고 쓱 들어가며 여 호방 귀신인지 모르지 호병이 나오면 아이야 박사라이쇼 참 잘 알아맞혔구만. 아이고 박사는 어쩐 일이쇼. 그 호방한테 야수막을 일으써 왔는디 들어주실란지 모르지. 아 무슨 말씀이오. 그 환자 한 선만 주자. 그 환자 한 선만 주면 어른 자기들 구안하고 내가 가시리 가서 소매 동냉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착실히 갚아줄 터이니 그 환자 한 선만 주지. 아 박시원 형님이 천석궁 부자인디 환자를 아시다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오. 허허 이 사람아 행정 것도 놈에다 갖다 먹으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건 그렇지요. 박시원 그렇게 아니라 품 하나 팔아보실라요? 아 도저히 품 같으면 내가 팔고 말고 무슨 핌겨서 말 좀 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영문이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개만 맞으면 곤장 한 개에 돈이 성냥 썩 30냥은 고바는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마삭 단냥까지 딱 채지게 놨으니 그 품 좀 팔아볼라요. 흥부가 돈 말을 듣더니 어찌게 좋던지 내 팔타이니 그 돈 난랑 얼른 길을 내줄 그냥 그리 하시오. 정하지연 그 어두운 걸 보고 하리라.

날깔 강연고 돈다냥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단정우 단지 핑하니 단정우 박흥보가 좋아라고 질척문 맞서라서면 두 손을 바짝 들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돈 말아 시환자제 졸시오 돈 말아 돈 말아 부산 배가 고프지 떡국지 물어 들어가자 여보 떡국 장사 떡국 서기름만 주시오 떡국을 샀어 마지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그릇을 샀어 먹고 피자집으로 들어가서 여보 피자 장사 피자 한 모신만 주고

없을 사람 흥보받을 때나 올라 흥보받을 해가 나와 흥보받을 해가 나온다 다자가 한자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가 영가 무엇인 줄도 몰랐소 영가 무엇인 줄도 몰랐소 이리고 시오지지와 어따 이 사람아 저리 좀 가소 이돈 큰 볼을 자네 안가 돈이 큰 볼을 자네 안가 몰라 산다 뭐 잘나 잘나 산다 뭐 더 잘난 돈 백성구로 줄리 받고 저 동굴 동굴이 생겨온 새가 살을 찌고 나가 갇힌 돌 부기 공명하게 웃은 돌 이놈의 돌아 안아 돌아 식구나 졸시오 흥부 많을 때가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영가 뒷돈 큰벌이 면제되어 예수변을 얻어 왔소 원수 차이가 파소변을 얻어 왔소 풍날변을 얻어 왔소 아직도 생하니로 변제역시쫄게 얻었나 지에게 하다 못해야 하나쯤에도 꽃이여 공돈란제 들어왔어 아이고 공돈이라니요 아이 공돈이라니 무슨 공돈이란 말이요 아이 사람아

큰 눈과 다름이 없단 말일지. 하시오. 노상지 재물은 군자의 토리가 아니온디 주둔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 갖다 놓으시오. 우리 마누라는 언제든지 착한 마음이여. 그렇지, 여자가 그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외말말로 덜렁덜렁 오대기 무엇이니. 내가 그러면 내력을 가르쳐줄 테니 들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르골 좌수가 병역령문이 잡혔다고 하지. 그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개만 맞으면 곤장 한 개에 돈이 성냥색이고, 아 우선 바싹 단장 받아왔어. 발 타고 가라고 해서 이 돈 갖고 두말할 것도 없어.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구로 움직여 쑤소. 귀숙이 많으니까 큰 가면 솥에다가 그저 다 푹 쑤어. 그래갖고 코끝에서 그저 죽말귀기 댕강 댕강 넣지다 몽땅 한번 먹어보시오. 흥보 마루 내가 이 말을 듣더니 주원간장 몇 번 받아먹고 산단지 두루지 캄캄하고 사지가 벌벌 떨리며 섣뜻 잘리죠. 벗색 주장 안지병 아이고 영감 영감 지게 꽤한 말이요.

작품병이 졸아 한날 때 부러졌도 또사랑 궁계가 인득은 벌빈이 집안을 덕분 가지마오 응제가 양지되고 약지가 응지되고 평양전 공자한께만 막고목을 변 종실을 골빼기 뜨답디다 영감 가지를 빨라 별 가지로 마오

영감, 영감 부대 가지 마오. 흥부가 회를 왈칵 내면 야, 이 사람아 시끄럽네. 아, 대장군 사나가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아, 이 사람아 그런 것 말 한 번은 했다가 내미 알면 내 앞이 가니까 그 조용 좀 해서. 그러면 영감 부대 매아 맞고 오기를 바라겠소. 아, 이 사람 큰일 났어. 아이, 매 맞으러 가는 사람이 매 안 맞고 오면 돈을 어떻게 벌라고 매나 맞고 오기를 바랴. 흥부 자식들이 모두 나오면서 아이, 아버지 아이, 어디 가시나요? 어, 나 저 비행 좀 갔다 올란다. 아버지 비행 갔다 오면은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그 패비나 한 그릇 사오시오. 오냐, 밥 사다 줄 테니 좀 지달라라. 또 한 입이 나앉으면 아버지 어디 가시오? 병영 간다, 병영 가. 병영 가시거든. 그도 나도 떡이나 좀 한시리 갖다 주시오. 오냐, 갖다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자기들을 달래놓고 내 다녀올 테니 마느라 정신 말고 아들 데리고 오시오. 아침 밥을 지어먹고 해놓평을 내려간다. 해유하이.

쫓았던 나를 모신 팔자간디 예쁘면 잘나대게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시시야 그령처럼 평양에 물어를 탄도하야 지난다 보냐 대자인이오 대조구부모지오 숙정패로구나 신사대원구장같은 육자무친 굴로사정들여 이리가고 저리갈죠 이때요 흥보나 본래 쏟던 사람이라 벌벌벌떤 변속 들어가라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삼육궁기로 안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에서 배를 만지라고 야단이 났겠다 흥보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진작 와서 매 맞고 돈 수백 냥 버는구나 나 여기 한번 엎드려봐야지 별그런 볼기를 내놓고 산문 밖에 가서 이만하고 엎드실 적에 사령 한 쌤이 나오며 허 참여 배경 산업종교에 볼기 넓은 놈 생기란네 흥보가 있다가 매 맞으러 왔지 아니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 있는 매야 한 사령이 딱 보더니 에야 박샤라이쇼 참 잘 알아맞혔구만 박샤는 안 뒤었소 흥보 깜짝 놀래며 아니 안 뒤다니 뭐가 안 뒤야 박시한 대신으로 어른님이 내 솜씨에 혼장 10개 맞고 통 30장기를 모지고 발시 갔소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림이 어떻게 생겼던가 말 마시오 시털 시험에 아기야 이님이 간디필이 쭉쭉 빠져가지고 아 배 잘 마십디다 옳지 우리 집 마누레가 날 다녀가시오 가지 마시오 밤새 두루 울던지 뒤집기 셈이라 님이 날 먼저 발등거리 하였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박보관 저거 내 신세냐 내

가시루고 구원을 하다가 다들 묻고

뜨거 피라디다 평양가신 우리 정간 변개도 가지 말고

시랑 하나님 저주 피라티나 길길을 타르르고 한편을 받아보지 자기 영재에 올라오거라. 흠몸 안에 우르르 달려들면 아이고 영감 다녀오시오. 비행까지 갔다 오시더니 매를 얼마나 맞았소. 어디 매 맞은 사악치나 좀 봅시다. 흠부가 회를 왈칵 내면 놔두게 이 사람. 아 요망치럽게 자네가 가지 말라고 밤새도록 조르고 울더니 뒤집게 세비라려면 날 먼저 발등거리 해버리고 내 매한게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지. 아니 정말로 안 맞았어요. 흥보가 다리를 툭툭 걷어올리면서 자! 매 맞았는가 좀 보소. 여 전부 좀 보소. 매 맞았는가. 흥보만의 조화라고 아이고 영감 매 안 맞았시 얼마나 좋소.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오라고 축수를 넣어야지 매를 아니 맞고 오라고 축수를 넣어야지 그 매 맞을 것인가 이 사람아. 흥보 하늘에 조화라 흥보 바로 내가 좋아라고 주말 주변 돈을 구내 어시고 좋구내 영감이 깨끗하게 평영지를 떠난 후 후원은 나타를 믿고 부대배를 맞지 말고 부사가 짓돌아 오시라 주자가 축수로 빌었더니 미안히 받고 돌아오지 이런 경사가 또 있기라 옷을 헬멋도 나는 좋고 배가 고파도 나를 졸대 얼씨구라 조시구 얼씨구라 얼씨구 얼씨구 지워다 조대 이런 경사가 또 있기라. 흥보만에 한참 돌다가 아이고 영감 좋은 건 내미오 굳은 건 행지간이라고 아 우리가 시숙댁에서 나온 지가 언제요? 시숙댁에 건네 가서 전국간에 무엇이든지 좀 가지고 오시오. 허허 이 사람 매 맞고 돈 벌어갖고 온다니까 거기다가 축수를 해가지고 매도 못 맞게 오면서 이제 형님한테 가서 전국간에 얻어와. 형님이 선심을 써가지고 쌀말이나 주시면 모르되 만약 돈이나 주시면 어쩔 것인가. 아이고 영감도 아 우성씨 포로 잡고 쌀 찾을 거 뭐 있단 말이오. 아 포로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자네가 포리 이름을 다 아는가. 아 그건 몰라요. 허허 참 어디 알아보소. 쌀보리 동보리 겉보리 늘보리 회보리 아 그건 모른단 말이오. 야 이 사람아 그 보리가 아닐지 수양산 봉디보리는 자네 모르네 그려. 봉디보리? 아 봉디보리가 따로 있다요? 허허 이 사람이 아이 봉디로 허리를 부지른 봉디보리 말이시. 아이고 영감도 참 아 오래간만에 건네갔는데 그래도 그 시숙께서 그럴 리가 있겠소? 어쨌든 한번 건네갔다 오시오. 그래 매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는 매사 일반이니 내가 건네가야지. 흥보가 건네가는디 흥보가 건네간다 흥보가 건네간다 흥보 칠 대를 못하시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6월 6일의 아침은 초록이 깊어지는 만큼 숙연해집니다. 오늘은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의 현충은 드러낼 현, 충성충자를 써서 충렬을 드러내는 날,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충성과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장병들,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분들까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 속에는 그분들의 헌신이 스며 있습니다. 새벽에 편히 눈을 뜨는 일, 마음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 이 평범한 일상도 우리 대신 누군가가 두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지켜낸 덕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가 되면 전국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인데요. 잠시 멈춰서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겠다는 마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이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수재천 3장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0: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수제천 3장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6일이고요. 토요일 아침 그리고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준 분들을 기억하는 국가 기념일이죠. 우리가 오늘도 마음 놓고 말하고 일하고 투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훈, 공을 세운 분들을 예우하고 보답한다는 뜻인데요. 결국 보훈은 국가가 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생활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민방위나 공습경보가 아니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모 사이렌입니다. 잠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묵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 안내해 드리죠.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그리고 토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는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소리 적벽가 중 군사 서름 타령 듣고 오시죠. 소리의 박송희, 북의 박근영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으로 이어드립니다.
1: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부모 생각 네 서름 성여지심 기특하다.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겠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 봐라 군사들아 너한테 서름 들어라. 너한테 서름 뭘 들어봐라. 나는 우리 집 5대 독신으로 17에 장가 들어 근로십 장군 토록 설라 일점 여룩이 없어 매일 부부한단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뱀각공을 다디릴 제명산대 찰정신당 곤묘총사 석광사 불포산 비룡짐 녹음하지 집짓기와 칠성불궁 난불궁 백일산제 신중맞이 가사시주인 등지주 다이고 나서면서 여봐라 군사들아 너한테 서름 들어라 너한테 서름 뭘 들어봐라 나는 우리 집 5대 독신으로 17에 장가 들어 근로십 장군 토록 설라 일점 여룩이 없어 매일 부부한단 어따 우리 집 마누라가 뱀각공을 다디릴 제명산대 찰정신당 곤묘총사 석광사 불포산 비룡짐 녹음하지 집짓기와 칠성불궁 난불궁 백일산제 신중맞이 가사시주인 등지주 다이군 선길닦기 집에 들어있는 날은 성조조왕 당산천룡 천구능구고 지신제를 지극 청송 드리니 공든 탐부너지며 힘든 난기가 꺾어지랴 그 달부터 태기에서 부정 부자호고 활불정 불식호고 이불정 근성목 불세 악세가야 십사기전 좀 차더니 하루 난 해복구미가 있던가 보더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딸이라도 반가울째 아들은 나왔구나. 열 손에다 또 받들어 땅에 뉠 날이 조조 없이 삼칠을 다.

사진을랑 터덕터덕 노는 양방 그 두는 양 엄마 아빠 도리

들려오면 주야 사랑해줘 그런 게 자식 받고 또 있느냐 뜻밖의 급한 난리 이 국당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나오라는 소리 아니 오를 수가 없던구나 사당 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하지 않으간건 어린 자식 유정한 가소를 골 안고 누워 둥글며 부대의 자식을 잘 길러 후사를 전해주어 생리별 하지고고 전장으로 나왔으나 언제나 내가 다시 돌아가 그립던 자식을 품안에 안고 아가가 얼려볼 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자식 두고 생각는 정 졸장부의 말이로 다 전장에 나와 죽어도 후사는 정겠으니 네 서름도 가소롭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띠네 서름 들어봐라 나는 부모님을 조시로 일가 친척 파이 없어 혈혈 단신 이내 모임이 이성지 앞 우리 안에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초초라야 종가대상 탁신안정 일시 떠날 듯이 파이 없어 철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병 일어나며 유국당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전하 성에는 소리 촛불 지진 나를 끌어내니 울 수 없던구나 군복 입고 절지벌 쓰고 장대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안에 내 고동을 보더니 보선 발로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드리며 날 죽이고 가오 살려두고는 못 가리라 이팔 홍한 젊은 몸을 나 혼자만 띄워놓고 전장을 가라 지요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라

0: 오지 마오. 장부가 세상을 태어났다. 천장 출신을 모두가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우지 말라면 우지 마오. 달래줘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던구나. 잡았던 손길은 애구리 젖던 치고 장구를 나왔으나 일부지 천장원 불식이라 살아가기 끌어올 땐더 동서남북으로 수직을 하니 함중하던 범이 되고 그물에 걸린 내가 고기로구나. 어느 때나 고향을 가서 그립던 마누라 손을 잡고 만단 정에 불어볼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가속이라 하는 게 물가부재다. 네 서름도 울만하다. 또한 군사 나서는디 그 중에 키 적고 목 있는 주벅대게 쥐털수염 거사리고 작도만한 칼을 내두르며 만 군중이 송신하게 말을 하겠다. 이놈 저놈 발덕거라. 울째 졸장부다. 국자 불구가나. 예, 그래도 일러 있고 남한 필지원 초자요. 박향강 전두가지 넣어서 우리 몸이 군사대야. 천장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고 속절없이 돌아가면 부럽지 않겠느냐. 이내 심사 평생하니 우와 삼척 드는 칼로 우한 양진창 손머리를 헛떡 땡기는 비어들고 창끝 대높이 달아 개가성 부르면서 신고쿠 국물려 본국으로 돌아오며 부모 형제 처자 권솔 일가 친척이 반기오며 펄쩍 뛰어 나오며 다녀온다 다녀와. 천장 갔던 남군이 살아오니 반갑네. 이리와 울며 불며 반기어제 원근당 기쁨을 보이며 그 안이 좋더란 말인자 우지 말라면 우지 마라.
1: 판소리 적벽가 중 군사 서름 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의 박근영이었습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7년에 발매된 조영숙의 발탈 앨범 가운데 집 짓는 대목 비나리를 준비했습니다. 발탈은 말 그대로 발에 탈을 씌워서 노는 놀인데요. 발에 탈을 씌운 탈꾼이 어릿광대와 주거니 받거니 재담을 나누며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우리 전통 민속예술이자 국가무형유산입니다. 현재 이 발탈의 예능 보유자는 두 분이 계신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조영숙 명인입니다. 조영숙 명인은 1934년생으로 올해 아흔을 훌쩍 넘기셨지만 여전히 우리 전통예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과거 큰 사랑을 받았던 여성 국극단에 입단한 이래 평생을 소리와 춤, 연희에 바쳤는데요.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정년희의 목소리 출연과 자문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본래 이 발탈은 투박하고 담백한 맛이 매력이지만 조영숙 명인의 발탈은 오랜 시간에 여성 국극을 해온 내공이 더해져서 극적인 재미와 서사적인 소리의 맛이 아주 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집 짓는 대목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유쾌한 재담과 구성진 소리로 풀어내며 보는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발탈의 정수와도 같은 대목입니다. 조영숙 명인의 신명나고도 깊은 소리로 듣겠습니다. 발탈 집 짓는 대목 비나리입니다. 14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1: 야, 그리고 또 어디로 갔냐?
2: 아이, 그리고 또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 어? 아, 이제 노래할 거 다 노래한 것 같으니까 아, 이번에는 듣는 분들 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고사소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1: 아, 고사소리? 그 그래. 좋지. 응. 자, 그러면 이참에는 네가 한번 고사 돌려봐라.
2: 그래, 네가 해라. 고솔고솔고솔고솔 섬겨드려라 고사로다.

0: 자리를 마련하고 아일품 이품이 나다니신다.
1: 아이 이놈아,
0: 아베리야,
1: 아 고사를 지내다 말고 어디를 나다녀 이놈아.
0: 아 지금 고사 한참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끼어들고 지랄이냐 아이 부정타겟이니.
1: 허?
0: 아 힘들어, 나보다 갔다 네가 해라.
2: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또. 이어봐.
1: 아이고 내가 그까짓거 못할 것 같으냐.
2: 해봐.
1: 아니야 해보지 뭐.
2: 그러지.
1: 간다잉. 광해는 일품이요, 광주는 이품이라, 수원은 경산품이.

0: 나무는 잣다듬고 잦은 나무는 굽다듬어. 아, 이 나무를 한번 베어놓고 이 나무를 실어 내려오는데.
1: 아이고 야야. 어? 이참에는 이제 그 나무를 내가 실어 내려오는데 이제 내가 너 이제 대를 이어주마.
0: 아, 어떻게 내려오냐?
1: 아, 알았다.
0: 알았다. 아, 가자.

0: 아, 그 나무를 다 실어다 놓고 부려놓고 술도 많이 하고 떡도 열어서 매서 그냥 아랫동네 옆군들 윗동네 무엄들에게 배꼬락지가 탁 터지도록 먹여놓고 집터를 한번 닦아보는디.
1: 아,

0: 저그의 범덕새는 한 양에 들이치는 은금장도 솟아있고 용금장도 솟아있다. 마당에 한가운데 연못을 파놓고서 대작 같은 금붕어는 이리 궁실 저리 궁실 한가로이 논이는 양 어찌가니 선경이랴. 문 밖에 삽상에는 사람만 본뜻하면 콩콩하고 내다르니 어찌하니 좋을 소냐. 집 한번 잘 지었다. 아, 거기서 그 네 옆에 데리고 잘 살아봐라 이놈아. 알았어?
1: 오냐 오냐. 아이 그래 잘 살란다. 잘 살라. 잘 살아야지.
2: 아 근데 그나저나 너 참 잘 부른다. 그래요. 근데 우리 노래는 잘 불렀는데 이 노래 들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으려면 그 돈을 많이 벌어야지.
0: 어 그러지.
2: 돈 많이 버시라고 그 이번에는 내친 김에 돈 타령도 한번 해봐.
0: 아 그 돈 타령 거시기 제일 끝에 거시기 참말로 묘하단 말이야. 거시기하단 말이야.
2: 제일 끝이 묘해? 응. 잘 들어. 봐야지.
0: 근데 그것이 그저 최담 노란 게 그냥 그대로 불러야지 웃지요.
2: 어찌인가 불렀네.
0: 아니 어쩐가 봐.

0: 그러면 자, 돈 타령을 들어라. 돈 타령을 들어라. 일전이라 하는 것은 어저께가 일전이요, 이전이라 하는 것은 문서 이전이 이전이요, 삼전이라 하는 것은 삼 인삼밭이 삼전이요.
1: 인삼밭?
0: 사전이라 하는 것은 묵은밭이 사전이요, 오전이라 하는 것은 점심 전이요, 오전이요.
1: 그렇지.
0: 육전이라 하는 것은 푸죽간이 육전이라. 칠전이라 하는 것은 통영 집안이 칠전이라. 팔전이라 하는 것은 물건 파는 데가 팔전이요. 구전이라 하는 것은 거간비 먹는 게 구전이요. 십전이라 하는 것은 십전이라 하는 것이 그것이 참말로 묘하단께.
1: 여기가
0: 아이고 어? 아 생주가 골목이 십전이지.
1: 생주가
0: 아 이것은 그냥 재담으로 이제 해야죠.
1: 재밌다 재밌어.
0: 어, 자 그런디 말이요. 어. 인자는 어. 우리가 여기 오신 손님들이 이제 우리가 수작은 이제 거저 다 끝났냐.
1: 그렇지 끝났지.
0: 여기 오신 손님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 여기
1: 몰라.
0: 오신 손님들이 그냥 복 많이 받으라고 내친 김에 내가 한번 그냥 비나리를 한번 더 해볼란다.
1: 또 비나리까지. 아 좋지.
0: 저 비나리 한 자락 올려드릴게 한번 들어봐라.
1: 오냐.
0: 국태민한 법륜자 시화연풍 돌아든다. 이시 한양 갈때 삼각산이 기복하야 봉황이 넘지 생겼구나.

0: 타니 종이배는 띄어지고 흑도선을 집어 타니 흑도선은 풀어지고 나무배를 집어 타니 나무배는 썩어지고 무쇠배를 집어 타니 무쇠배도 가라앉고 여울목에는 물결살 들러나가면 벼락살 동구 밖에는 객기살 대문 앞에는 입맛살 마당으로 들어가면 처마 끝에 회룡살 부엌으로는 주황살 안방으로 들어가면 햇대 밑에 넉마살 이살 저살 모두 모아 무쇠구멍을 그냥 확 틀어막고 오리나무로 공인을 그냥 단단히 박아놓고 그냥 꼼짝 달싹에 못하게 하고 그냥 1년 도행이나 막아보자.
1: 2월 여름에 막아내고 2월 달에 드는 액은 3월이라 삼진날 연자 조리로 막아내고 3월 달에 드는 액은 갑인 4월 초파일날 관등불로 막아내고 4월 달에 드는 액은 5월이라 단오 명절 그네줄로 막아내고 5월 달에 드는 액은 6월이라 유두일에 내성 소리로 막아내고 6월 달에 드는 액은 7월이라 칠성날 까치 머리로 막아내고 7월 달에 드는 액은 8월이라 한가위날 송편떡으로 막아내고 8월 달에 드는 액은 9월이라 9일날 사당 차례로 막아내고 9월 달에 드는 액은 10월이라 상다리요 무시로떡으로 막아내고 10월 달에 드는 액은 동짓달 동짓날에 동짓팥죽으로 막아내고 동짓달에 드는 액은 섣달이라 금음날에 흰떡가래로 막아내고 섣달에 드는 액은 내년 정월 열날날 오곡방으로 막아내자.
0: 정치를 8월 30월 석결월 오동지 육석달이 내내 돌아갈지라도
1: 그치?
0: 다른 사람 몰라.
1: 몰라.
0: 다른 일은 절대 모르고
1: 절대 몰라.
0: 오늘 여기 오신 여러 손님들 말이야 여러분 댁내에는 그저 항상 웃음꽃이 만발하고 앙바 태평하시고 그저 그냥 돈 많이 버시고 그냥
1: 그렇지.
0: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이제 빌어드릴 거 다 빌어드렸으니 말이요. 우리 쟁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지야. 금 노래 한마디 부르고 이제 이만 끝을 맺는 게 어쩌겠냐.
1: 아 좋지.
0: 좋지. 자 부른다.

2012년 발탈 재담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이후 묵묵히 이 길을 지켜온 조영숙 명인의 소리로 발탈 중 집 짓는 대목 비나리 듣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들뼈 우리 음악에서는 국악방송이 제작해온 음원 가운데 의미 있는 곡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해금 신하위입니다. 해금 연주의 지영희, 장구의 성금년입니다.

해금 시나위 들으셨습니다. 해금의 지영희, 장구의 성금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목욕하다가 때를 밀게 되면

개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때를 미는 과정에서 묵은 각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지켜주는 정상적인 표면 세포까지 함께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피부 바깥층 세포는요,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고 바깥 자극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해지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붉어지고 따갑고 각질도 더 심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때를 세게 미는 것도 그렇지만 비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또한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군요.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데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인 경우가 많아서 반복해서 많이 쓰면 피부 보호막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팔이나 다리처럼 원래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강하게 비누칠하면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기름층까지 함께 씻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요, 바깥 자극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가렵고 붉게 반응하는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때를 미는 습관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 중심으로 가볍게 사용하시고요. 씻고 나서는 피부가 말라버리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끈적거리는 게 싫다면 남성분들, 그래서 보습을 귀찮아하시는데요, 내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 샤워 후 딱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취타풍류 길타령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오노울외 여러분입니다.

취타 풍류 길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오노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 곡은요. 서도민요 수심가 역금 수심가입니다. 소리의 김정현입니다.

할까요? 서산강으로 배 타고 저 몰고 가는 저 누동자 양말 물어보자.

구나 인호상의 여자자 구명천계에 취한 후에 한단 짐도 두배고 당중호접이 잠깐 돼요.

문장성 광풍 울문이여 우주루 우주를만 춤을 추고 불빌대상에 올라서서 좌우산천을 바라보니 기자능성의 무쇠들은 기술차

오른 경광조로 감돌아드는데 우리나 알뜰하고 살뜰하고 쌉쌉하니면 새루같이도 가는 솜소 목수가 있건만은 날 찾아 줄 줄을 왜 모른단 말이요.

0: 무엇을 할까요?
1: 1부 마무리곡 듣고 오셨습니다. 서도민요 수심가 약금 수심가였습니다. 소리의 김정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 또 고사성어 속에 담긴 통찰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6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대전에서는 전국의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룹니다. 제31회 대통령상 한밭 국악 전국대회가 열리는데요. 대전 예술가의 집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등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국가무형유산 도살풀이춤 보유자로 활동했던 고 김숙자 명인의 업적을 기리고 국악 전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이어져온 경연대입니다. 올해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 명무부로 나뉘어 진행되고요. 전통무용을 비롯해서 관악, 현악, 정가, 민요, 판소리까지 모두 6개 분야의 경연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경연대회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축제의 자리로 꾸며질 거라고 하는데요.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무빙 쉘터에서 전년도 수상자 초청 공연과 함께 특별 기획 공연 국악 청춘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국악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싶은 분들 반가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되는 제31회 대통령상 한밭 국악 전국대회. 대전 인근에 계신 분들 이번 주말 젊은 국악인들의 패기와 명무들의 깊은 춤사위를 한자리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숙자류 도살풀이춤 듣습니다. 연주의 원한철 외 여러분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김숙자류 도살풀이 춤이었습니다. 연주의 원한철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명 들려드리죠. 생황의 강영근, 단소의 이준호입니다.

여명 듣고 오셨습니다. 생황의 강영근, 단소의 이준호였습니다. 계속되는 음악은요, 춘몽입니다. 이번 곡은요, 성금년 명인이 작곡한 곡인데요. 성금년 명인은 지성자 명인의 어머님이시죠. 춘몽은요, 봄날의 꿈이라는 뜻처럼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의 기운과 설렘을 담은 곡입니다. 무장단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시작해 자진몰이, 중중몰이, 동살풀이, 새마치로 이어지며 가야금 특유의 맑고 경쾌한 변화를 들려줍니다. 성금년 작곡의 춘몽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주의 지성자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춘몽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지성자였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고사성어는 팍팍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본능적인 그리움을 두드리는 말, 수구초심입니다. 수구초심은 머리, 수, 언덕, 구, 처음, 초, 마음, 심자를 씁니다.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쪽 언덕에 둔다, 이런 뜻인데요. 고향을 그리워하며 근본을 잊지 않는 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기록인 예기에 등장합니다. 그 옛날 주나라의 기틀을 다진 지혜의 상징 강태공은 제나라 영구라는 곳에 봉해져 그곳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강태공을 시작으로 그의 5대손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이 세상을 떠나면 모두 제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뿌리가 있는 주나라로 돌아가 장례를 치렀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의 현인들은 예절이란 그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니 옛 사람들 말에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가 살던 언덕으로 바르게 향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어진 마음을 두고 한 말이다 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미물인 들짐승조차 임종을 맞이할 때는 제가 태어난 언덕을 향해 눈을 감는데 하물며 마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찌 제 근본과 고향을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준엄하면서도 애틋한 울림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수구초심에 대한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듣고 오시죠. 연주의 안수련 외 여러분입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였습니다. 연주의 안수련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수구 초심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엔 국내의 수구 초심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조선 전기의 대문신이자 문장가였던 사가정 서거정 선생은 여섯 임금을 모셔온 화려한 관직 생활 속에서도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잠을 설치곤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그가 남긴 뭉클한 시 한 편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추적추적 보슬비는 내리는데 나그네길에 함께할 친구는 적고 인생길에는 이별 또한 참으로 많구나. 무슨 까닭인가 새벽 꿈에 연이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은. 사실 동물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죠. 하루 해가 저물면 온종일 하늘을 날던 새들도 결국은 제 둥지를 찾아들고 광야를 헤매던 짐승들도 어둠이 내리면 깊은 굴을 찾아 숨어드는데요. 우리 인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서 타양이라는 낯선 객지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산다 한들 마음이 헛헛하고 몸이 지칠 때면 내 고향의 뒷동산과 친구들과 함께 헤엄치던 시냇가를 떠올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고향은 몰라보게 변해버려 옛 풍경은 사라졌을지라도 그곳에 나를 품어주던 장소가 있고 추억을 공유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팍팍한 객지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수구 초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의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단단하게 짚어보는 정체성의 확립이며 또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으려는 초심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과 고향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작은 은혜라도 보답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겸손한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수구 초심 넉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이번에는 한오백년 듣겠습니다. 노래의 정영랑, 연주의 프렐류드입니다.

한오백년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전영랑, 연주의 프렐류드였습니다. 마무리곡 전해드려야 되겠죠? 마을 풍경 함께합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마을 풍경이었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낸다는 건 근사한 장면만 쌓아가는 일이 아닐 겁니다. 남모르게 참고 혼자 삼키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날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삶이 되는 거겠죠. 오늘은 그토록 애써온 모든 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애썼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조금 편해져도 된다. 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현충원이죠.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의 대표들, 장관들도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로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곳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잠든 곳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국민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뜻일 겁니다. 자, 현충일 아침입니다. 정권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달라지지만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 위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새기는 일,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 6월 6일 현충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의 연주로 흔적 듣고 왔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많은 분들이 남긴 흔적, 그 흔적 위에 우리는 이렇게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뜻을 365일 내내 새겨야 될 텐데요. 오늘은 특히나 더 많이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충일 아침 이 나라를 지켜낸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청호해드린 햇살도 함께 하시고요. 오전 10시에 묵념 사이렌 울릴 거예요. 1분간 묵념하는 시간도 의미 있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해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저희 방송과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충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 그래서 두 곡 들려드립니다. 먼저 방기순의 노래인데요. 늦봄 가시는 길목이라는 노래입니다. 고 문익환 목사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이고 부르고 있는데요. 고 문익환 목사님

의 외침이 노래 후반에 그의 육성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어드리는 곡 역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1971년 비틀즈의 리더이자 싱어송라이터, 사회운동가인 존 레논의 목소리로 발표되었던 이매진까지 두곡 함께 듣겠습니다.

방기순의 노래 늦봄 가시는 길목에 이어서 존 레논이 직접 만들고 부른 이매진까지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만 가득하다면 천국도 지옥도 없고 국가도 필요치 않고 종교, 사유재산까지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그런 세상이 올려나? 라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고 그런 상상의 의미를 담고 이매진이라는 노래 제목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25연 가야금과 더블 베이스의 조화로운 연주, 최인환, 박지현이 함께하는 고요하게 역동하는입니다. 이 음악 함께 들어보시는데요. 저는 그 더블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라고도 불리는 그 악기가 현을 이렇게 퉁퉁퉁 손가락으로 튕기면 오롯이 현의 울림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현이 지판에 튕기는 소리, 타닥타닥 하는 소리까지 같이 들립니다. 다른 악기 없이 가야금과 더블 베이스 연주만으로 녹음되어 있는 음원이기 때문에 그 지판 닿는 타닥타닥 드르륵 드르륵 하는 그 소리까지 들리게 되는데요.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리드미컬한 느낌도 함께 느껴주실 수 있습니다. 최인환, 박지현이 함께하는 고요하게 역동하는 함께 들어보죠.

최인환의 베이스 연주, 박지현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요하게 역동하는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비나이의 연주에 박민희가 소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OST 수록곡인데요. 담담히 적시고나 라는 음악입니다. 멜로디가 아주 아주 아련합니다. 거기에다가 신비로운 공간을 표현하는 듯한 잠비나이의 포스트록 사운드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잠비나이 하면 굉장히 폭발력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곡에서는 폭발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언제 폭발하려나 이렇게 집중하면서 듣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데요. 어떻게 느껴지실지, 마치 비 오기 전날에 아, 날은 흐린데 언제 비가 오려나 이런 마음이 드는 음악 함께 들어보시죠. 담담히 적시고나.

0: 잠비나이와 소리꾼 박민희가 함께 연주하고 부른 담담히 적시고나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상블라주 프랑스어인데요.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서 미술작품을 창조하는 예술 기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음악 들려주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지은 팀 이름일 것 같아요. 아상블라주의 닷 듣고 왔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은상 수상곡이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음악 교과서를 딱 펴면 제일 먼저 나온 노래, 그 노래의 리듬은 언제나 왈츠였던 것 같아요. 가장 안정감 있으면서 쉽게 부르고 즐길 수 있는 리듬이 바로 왈츠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왈츠

같이 리듬의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쿠아트로 미니말의 메이야 다 쇼타 먼저 들려드리는데요. 이 팀은 다국적 월드뮤직 밴드입니다. 한국, 일본, 멕시코 출신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국인 멤버는 타악기 연주와 보컬을 맡은 장재효입니다. 이 곡 먼저 들려드리고 이어드리는 곡은 두 번째 달의 산뜻한 왈츠곡, 거기에다가 김준수의 소리가 더해지고 있는 사랑가 이어드리겠습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다 뿍 들어 하루는 앉고 누워 둥글면서 사랑가로 논이 난 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버리고 붉은 영옷 뽑다 단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쿠아트로 미니말의 메이야 다 쇼타에 이어서 두 번째 달과 김준수가 함께한 사랑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버전 쉽게 들을 수 있는 버전 아니에요. CD나 음원 발표할 때는 다른 분, 이봉근, 고영렬 이런 분들이 부른 버전이 공개되어 있고 이 버전은 LP에만 들어있거든요. 이 소중한 걸 여러분들하고 나눠서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꾼이자 가야금 철형금 연주자 또 프로듀서 작창가 진짜 뭐 다재다능한 분이에요. 장서윤의 음악 듣는데요. 상사천리몽입니다. 장서윤 씨 이 음반 진짜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멀리서 온 노래라고 이 앨범 수록곡 저희가 고루고루 들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남도소리 상사천리몽 함께 들어봅니다.

장서윤의 상사천리몽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조종훈 그리고 서한나, 김진환, 전지환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하고 있는 동해안 별신굿 청보입니다. 동해안 일대에서 마을의 안녕 풍요를 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행했던 마을 굿이 바로 동해안 별신굿인데요. 이 네 분은 또 어떻게 연주하고 소리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지요. 동해안 별신굿 청보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

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이한철의 청어회들이 냈쌀 2부 첫 음악은 기타와 태평소를 위한 신화비였습니다. 기타리스트 김광석 그리고 사물놀이 하는 이광수 씨가 함께 연주를 했고요. 태평소는 이생강의 연주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자람의 세타령 듣는데요. 여기서 세타령은 적벽가 중에 세타령입니다. 소리꾼들의 기량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중머리 장단 위에서 계면조로 짜여진 눈대목입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적벽 화전에서 죽은 조조의 군사들의 영혼이 새가 되어서 조조를 원망하여 이리저리 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자람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세타령.
1: 하늘은 깜박이가 까옥까옥 날아들고 서하방엔 연기가 무락무락 시체들이 타는지 화약이 타든지 한바탕 전쟁이 지나간 폐허인 바람

좋네. 기나긴 전쟁이 지긋지긋 더 연든가 사랑

보느냐 저기르가 우느냐 저종달

0: 되었나?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각제들아 너무나고 지르를 말어라.
1: 이자람의 세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속내관 만난 시간입니다. 이렇게 토요일인데 역시나 속내관은 내관복 입고 저희 방송국을 찾아왔습니다. 속내관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 나눠줄지 만나봅니다.

0: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에 웃기는 사교육. 속속 속내관 송영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송내관입니다.
0: 와, 우리가 거의 3년 가까이 방송을 함께 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뵀었는데요. 예. 주말에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1: 주말에도 역시 송내관.
0: 야오.
1: 제일 설레고 기분 좋을 때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닙니까?
0: 맞아요.
1: 아, 에이, 너무 좋아.
0: 에이, 진짜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토요일 아침에 AFKN에서 만화영화 보여줬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토요일 아침 눈 딱 뜨면 눈을 빨리 떠야 될 이유가 그때 있었는데.
1: 그때 채널 2번이었나? 그래, AFK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네. 자, 이제 여러분 토요일에 눈 반짝 뜨고 역사 이야기 귀쫑긋 하셔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1: 예.
0: 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송내관의 야심작,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이 책 속에 있는 한국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맞아요. 원래는 그 경복궁 기행 중이었는데 책에 나왔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줘야 돼요.
0: 영차.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작가와 함께 지필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책 속에 있는 역사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1: 그렇습니다.
0: 자,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고스란히 들어있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책을 읽고 있으면 송내관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1: 그 제가 지난 2년 넘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예. 세계사 이야기도 하고 한국사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녹였어요, 책에.
0: 맞아요. 그대로. 저희가 방송 함께 진행하면서

0: 동시에 속내가니 뭐 국내 어딘가를 다녀온다던가
1: 그쵸?
0: 해외 어딘가를 다녀온다던가 했을 때그 사진들을 우리가 다
1: 예, 맞아요.
0: 목격했잖아요. 이 사진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 책에다
1: 다
0: 다
1: 있어요.
0: 녹여내기
1: 예.
0: 위해서 오랜 기간,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사진들을 찍으셨던 거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책을 보면 또 좋은 점이 대화체로 되어 있어서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1: 제가 진짜 이 대화체 이제 쓸 때, 집필할 때, 앞에 이한철이 있다.
0: 우리 사실 주거니 받거니 탁구
1: 예.
0: 치듯이 얘기 많이
1: 많이 하잖아요.
0: 하니까요.
1: 예. 일단 저는 노동요로 이한철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한철이 있다 생각하고 이 원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0: 이야, 영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야, 우리 그 정몽주 정도전 대화. 야, 완전 B급 연기.
0: 사실 뭐 C급에 가까운 그런 연기를 보였는데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드라마 속 배우들이 진짜 연기를 이렇게나 잘하는구나라는
1: 예.
0: 것을 우리가 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 왜 연기단지 알게 됐죠, 우리가. 예.
0: 자, 오늘 얘기로 이제 본격 접어드는데
1: 네.
0: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살펴볼까요?
1: 오늘은 229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0: 229페이지
1: 229페이지
0: 봅니다.
1: 열어봅니다.
0: 네.
1: 229페이지.
0: 딱 폈는데 세종대왕의 시대이네요.
1: 맞습니다. 예. 대왕세종의 시대가 뜨죠?
0: 네.
1: 예. 이게 제가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세종대왕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야기할 한 1년 걸립니다, 1년. 예.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딱 찝은 게 뭐였냐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국토를 체계적으로 문서로 남겼어요. 예.
0: 그래요?
1: 제가 이제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책 내용인데.
0: 예. 아, 이렇게 적혀 있네요.
1: 예.
0: 왕이 국토가 얼마나 넓은지, 몇 명의 백성이 사는지 모르면서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지리를 아는 것은 통치의 시작이니, 산천의 형세, 그 땅에 자라는 나무, 약초, 인구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보고하라라고
1: 이렇게
0: 적혀 있네요.
1: 세종대왕의 명예에서 만든 것이 바로 세종실록
0: 아,
1: 지리지입니다.
0: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야, 이거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우리는
1: 자동이에요.
0: 글을 읽었을 뿐인데, 문자를
1: 그렇죠.
0: 봤을 뿐인데, 멜로디가 날개를 달고 불려지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
1: 야, 이 실제로 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와 울릉도 관련된 기사가
0: 아,
1: 나옵니다. 그 제가
0: 진짜요?
1: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책에 실었어요.
0: 오,
1: 예.
0: 여기 실려 있네요.
1: 그쵸?
0: 네.
1: 거기 캡처 장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밑에
0: 네.
1: 설명?
0: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1: 나오잖아요. 여기 딱 나오죠?
0: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1: 셋째
0: 줄의
1: 줄.
0: 내용입니다. 독도 얘기네요.
1: 예, 독도. 명백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언급을 했고, 두 섬은 날씨가 좋으면 서로 보인다까지도 언급을 해놨어요.
0: 예.
1: 명백하죠. 근데 이 독도는 우리 땅 있잖아요.
0: 예.
1: 요게 이제 이게 누구 노래더라?
0: 정광태 씨가 직접
1: 정광태.
0: 만들고
1: 예.
0: 불렀죠.
1: 근데 이게 옛날 노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그 노래의 가사가 조금씩 바뀌어요. 야, 이게 지금
0: 오. 야,
1: 재밌더라고요.
0: 노래 가사 고정된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된다는
1: 업데이트가
0: 거네요.
1: 돼요. 일단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이 약간 애매해요.
0: 예.
1: 그게 그래가지고 가사가 바뀌는데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지현으로 바뀝니다.
0: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1: 강원도 울지현.
0: 울지현.
1: 예, 그렇게
0: 그렇게
1: 바뀝니다.
0: 되네요.
1: 예.
0: 오.
1: 그리고 또 하나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0: 이게 처음 시작할 때
1: 예.
0: 구절이잖아요.
1: 근데 그 이,
0: 울릉도 동남쪽
1: 백길
0: 백길
1: 따라
0: 따라 200리.
1: 200리. 그
0: 헐.
1: 200리가 리가 너무
0: 네.
1: 옛날이잖아요.
0: 네.
1: 근데 실제로 그 거리가 87km래요.
0: 오.
1: 그래가지고 그거를 87K로 바꿨더라고요, 가사를.
0: K라고 해요,
1: 예,
0: 그러면?
1: K.
0: 울릉도 동남쪽
1: 동남쪽
0: 백길
1: 백길
0: 따라
1: 따라 87K.
0: 87K.
1: 87K 그렇게
0: 오.
1: 바뀌더라고요.
0: 재밌다.
1: 그리고 이제 우리 주소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0: 예.
1: 옛날에 기억나세요? 경상북도 울릉군
0: 남면도동
1: 남면도동 1번지.
0: 야, 진짜
1: 그게
0: 자동으로 나오네.
1: 자동으로
0: 너무
1: 나와.
0: 신기하다, 진짜.
1: 그게 울릉읍 도동산 63에서 최근 업데이트 버전에는
0: 네.
1: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바뀝니다. 주소가 개편이 된
0: 아,
1: 거예요.
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1: 독도리
0: 독도리. 야,
1: 바뀌었죠? 아,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
0: 지구온난화도 적용이 되나요? 네.
1: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0: 산천산백 그거 있잖아요.
1: 예.
0: 평균 기온이 1도가 높아졌어요.
1: 아,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네. 느낄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13도가 됐고요.
1: 네.
0: 평균 강수량도 1300에서 1800이 됐어요.
2: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네.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바뀌었고요.
1: 네.
0: 그리고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 그것도 그 너무 이게 그 무인도 같잖아요, 느낌이.
1: 아하.
0: 그래서 그거를 주민등록 1호 1호 주민이 최종덕씨예요.
1: 예.
0: 그 최종덕이 들어갔고 또 이장님 이름이 김성도예요.
1: 오.
0: 이장 김성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0: 이렇게 바뀐 거죠.
1: 와.
0: 제가 이제 바뀐 부분만 제가 편집을 해서 가져와 봤어요.
1: 예.
0: 한번 들어볼까요?
1: 함께 들어봅니다.

0: 야.
1: 강원도 울진면 뭐 엣지 있네요.
0: 예.
1: 그 편곡도 좀 바뀌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궁따 궁따인데 나중에 야. 최근에 나온 그 여성 보컬 버전은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이런
0: 이걸
1: 버전으로
0: 또, 이걸 또 챙기네. 야, 역시
1: 접니다.
0: 아, 가수는 달라.
1: 아, 좋습니다. 우리 세종대왕님 덕분에 독도는 우리 땅 최신 버전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속내 간에 웃기는 사교육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김용우의 노래 홀로 아리랑. Thank you.

0: 김용우의 노래 홀로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송송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함께하고 계시고요. 3주째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책 속에 있는 한국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송내관도 이 책을 업데이트해서 증보판으로 발표한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13년 만에 증보판을 발행했습니다.
0: 맞습니다. 그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몇 페이지 내용 살펴볼까요?
1: 235쪽 가볼까요?
0: 235페이지. 소나무 사진 있네요.
1: 그렇죠. 제가 이제 소나무를 바라보고 있죠.
0: 예.
1: 이게 이제 충북의 보은 법주사 앞에 있는 일명 정이품송이에요.
0: 정이품송.
1: 예, 이게 이제 세조가 정이품이라는 벼슬을 내려준 소나무거든요.
0: 나무한테 벼슬을 내려줬어요.
1: 이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잖아요.
0: 최근 세조를 향한 민심이 안 좋습니다.
1: 안 좋았어요. 안 좋아요. 예. 당시에도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0: 그러니까요.
1: 그 제가 그때를 상상해서 한번 이제 글을 써본 거예요.
0: 예.
1: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 한번 또
0: 해볼까요?
1: C급, C급.
0: C급 연기.
1: C급 연기.
0: 와, 예. 자칫하면 D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예. 제가 먼저 가볼게요.
0: 네.
1: 예. 이제 단종을 죽이고 이제 왕이 됐잖아요, 세조가.
0: 네.
1: 당시에 민심이 아니 지금 왕이 결국 자기 조카 죽인 거 아니야?
0: 쉣, 이 사람아, 누가 들으면 어떡하라고.
1: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는가, 말은 바른 말이지. 아니 왕자리가 뭐라고 저런 못된 짓을 해. 아이고,
0: 여기까지
1: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집권 세력은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0: 그러니까요.
1: 이걸 반전시켜야 돼.
0: 오오오오.
1: 그래서 의도적으로 세조는 유교보다는 불교에 올인을 합니다.
0: 유교 국가 아니에요?
1: 예, 유교 국가인데 아니 자기 조카를 죽이고
0: 아이고.
1: 예, 자기가 왕이 돼버렸으니 유교에 반하는 거잖아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올인을 하게 되다 보니
0: 아하.
1: 전국에 이제 사찰을 돌기 시작해요.
0: 예.
1: 그런데 이 법주사라는 사찰 앞에 큰 소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상상입니다.
0: 예.
1: 작가의 상상인데 당시 실권자가 한명회였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아마도 한명회가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0: 아~
1: 세조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탁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아니 그래서 벼슬을 내려줬다. 그러니까 저 소나무조차도 세조를 우러러 봤다. 왕으로. 그런 어떤 그 여론 조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정치적 선전.
1: 근데 실제로 그렇죠. 프로파간다죠.
0: 프로파간다.
1: 실제로 어떻게 소나무가 그걸 가지를 듭니까 스스로?
0: 아니면 그때 뭐 돌풍이 불었겠죠.
1: 아 그럴 수도 있죠.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제가 근데 실제로 실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64년 세조 실록에 어가 왕의 가마가 보은현 동평을 지나 저녁에 병풍송에 머물렀다. 병풍송이 정이품으로 추정하거든요.
0: 예,
1: 그 소나무가. 그래서 이 실록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가.
0: 그렇군요.
1: 제목이 광대들 풍문조작단이에요.
0: 처음 들어보는데요.
1: 예, 2019년 블랙코미디인데 당시 이제 한명의 역할로 손현주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0: 예.
1: 광대패 대장으로 조진웅 배우님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명회가 여론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0: 아하.
1: 당시에 네가 이렇게 좀 소나무 들게 만들어봐. 그럼 여론이 바뀌지 않을까? 예, 요즘으로 치면 약간 댓글

0: 부대? 여론조작? 그런 개념도 있을 거예요.
1: 네, 네, 그러네요.
0: 자,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영화 광대들 풍문조작단 속 내용입니다. 세조가 정의품송 소나무 앞을 지나는 장면 들어보시죠.
2: 요즘 전하께서는 전국에 사찰을 두시며 불공을 들이시네. 사흘 뒤엔 속리산 법주사에 행차하실 것이네.
3: 소나무 가지가 길을 막고 있사옵니다.
4: 그 법주사 입구에 오래된 소나무 말이오. 임금님이 탄 가마가 지나가니께 길을 막던 나무가 스르르 올라가 길을 열어준 거 말이오.
1: 또 다른 제가 의혹 제기. 이게 소나무가 가지를 든 게 아니라 네. 그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렸을 수도 있어. 소나무 앞에서 갑자기 내림으로써.
0: 야, 이거는 진짜 기발한 상상력이다.
1: 그러니까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1: 좋습니다. 어우, 재밌는 또 역사적 사실을 네. 알려주셨습니다.
0: 네.
1: 자, 다음은
0: 252쪽으로 가봅니다.
1: 오, 여기 제목이요. 애비의 어원. 애비의 의원?
0: 어원.
1: 어원.
0: 예.
1: 이게 뭐죠?
0: 그 우리 그 애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렸을 때
1: 애비 애비
0: 예. 애비 막 그러잖아요.
1: 네.
0: 그 어원이 임진왜란 때 생겼다.
1: 예.
0: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사진에
1: 사진이 여기 한국이 아니에요. 일본 예. 교토
0: 교토에 그 조선의 코무덤이 있어요.
1: 코무덤요?
0: 예. 코무덤 귀무덤이 있는데
1: 예.
0: 실제로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1: 실제로 코나 귀가 묻혀, 네, 묻혀 있어서 그런
0: 예,
1: 거예요?
0: 예.
1: 아.
0: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뭐냐면 그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이제 1596년까지 일어나요.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근데 이제 한산대첩에서 이순신이 승리를 하고 이제 그 뒤로 5년간의 혈전이 펼쳐지잖아요.
1: 예.
0: 그래서 결국에는 이순신을 제거해야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본 측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순신 제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그 감옥에 갇히죠.
1: 예. 예.
0: 그 틈을 타서 다시 한번 침략을 합니다. 일본이.
1: 오호.
0: 그게 정유재란이에요.
1: 정유재란.
0: 예. 근데 이 정유재란에서 이순신 대신에 그 원균이 수군을 이끌었다가 7천량에서 대패를 하죠.
1: 대패를 했죠.
0: 대패를 했죠.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라도 지역으로 넘어오는데. 야,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 의심을 해요.
1: 오.
0: 혹시 일본 군인들이 이거 제대로 맡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오면 그 숫자만큼 보상을 하겠다.
1: 아, 이 당시에는 예. 뭐 드론이 있다거나
0: 아, 그렇죠.
1: 뭐 그런 게
0: 데이터가 없으니까.
1: 없으니까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한 거네요. 네,
0: 그래서 전라도 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코와 귀를 잘려요. 코.
1: 아휴.
0: 예. 그래서 그 코와 귀를 소금에 절여서 갖고 온 거를 묻어요. 그곳이 네. 지금 교토에 있는 거예요.
1: 아, 네.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여주고 어딘가에 묻어야
0: 묻었죠.
1: 되니까
0: 네,
1: 그게 이제 무덤이 된 거네요. 네,
0: 코무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어쩌다가 애비라는 말이 그 여러분 애비가
1: 네.
0: 이비에서 나온 말이 이비. 이비누카 있잖아요. 이비누카.
1: 그 이비누카 할 때 네. 귀와 코.
0: 귀와 코. 예. 네. 근데 당시에 아 이건 제가 이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예. 문장을 제가 한번
1: 아, 예. 예,
0: 드릴 테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1: 네. 예. 당시 코와 귀가 잘린 채 간신히 살아남은 이들이 마을에 나타나자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뒤로 어른들은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마다 저기 이비 그러니까 귀와 코
0: 예.
1: 베어가는 놈들이 온다라며 겁을 줬고 이 이비라는 말은 시간이 흐른 뒤 지금의 애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애비 그런 말이 나온 거죠.
1: 아유 슬픈 그 사연이 있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이 애비라는 어원에는.
0: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15년 드라마 징비록에
1: 예.
0: 그 장면이 나옵니다.
1: 오호, 드라마 징비록 속 일본군의 만행 장면 오디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5: 1597년 8월 조선 수군의 저지 없이 상륙한 일본군은 아무런 장애 없이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들이나며 진격한다. 이 과정에서 인류의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코베기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도공과 그를 아는 선비 등 수많은 백성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됐다.
1: 그렇군요.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의 한 장면을 또 정례관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0: 네.
1: 자,

0: 속내간에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1: 아, 벌써 끝났나요?
0: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보내드리면서 아라연의 노래와 연주로 이화우 흩뿌릴 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라연의 노래와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화우 흩뿌릴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와 입과솜 스튜디오의 연주와 노래로 어디 보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와 무토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어디 보자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오늘 청호해드린 햇살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

0: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갑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야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아이돌 죽음 왔다가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 건이와 내가 수달래 잘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TV 음악 토크쇼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저희 아지트에는요, 지금 가장 뜨겁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찾아옵니다.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이곳에서만 나눌 수 있는 비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제 아지트로 놀러오세요. 아지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진짜 음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는 6월 12일에 첫 방송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악방송 TV에서 만나요. 그만 더질 더